0: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남성들을 위한 말씀 사역, 파더와이즈 코리아 소개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식탁에 함께하신 분들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세 분의 남성분들이 나오셨는데요. 우리 청취자분들께 각자 소개와 인사를 좀 부탁드립니다.
3: 네. 안녕하세요. 저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설립하여 대표로 섬기고 있는 장용환 목사이고 현재 샘물교회에서 부목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아내와 중학교 2학년 딸 그리고 네. 초등학교 6학년 아들 또 초등학교 1학년 아들
0: 와.
3: 네. 이렇게 세 자녀를 두고 있는 또 아빠이자 남편 가장으로 네. 살아가고 있는 장영환 목사입니다.
0: 네.
4: 네, 안녕하세요. 저는 사랑하는 아내 그리고 대학교 3학년 딸, 고등학교 2학년 두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는 진영탁 형제라고 합니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5: 안녕하세요. 저는 파더와이즈 사역에 동참하고 있는 강태영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와 이제 갓 태어나 50일 된 남자아이. 그리고 이제 사랑하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3: 저렇게 써야 돼.
5: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려고 열심히 애쓰고 있는 파더입니다.
0: 네. 원래부터 그런 생각을 갖고 계셨어요? 아니면 파더와이즈 하시면서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아내가 되셨나요?
5: 당연히 파더와이즈를 통해서. 그래서 핸드폰에도 저장을 내 몸과 같이로 저장해놨습니다.
0: 네. 네. 장영환 목사님,
3: 예.
0: 진영탁 집사님,
3: 예.
0: 강태영 집사님. 아유, 반갑습니다.
3: 네, 반갑습니다.
5: 반갑습니다.
0: 네. 그럼 이제 세 분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으로 함께 하신 거고
3: 예.
0: 파더와이즈 코리아 일을 하실 때는 함께 다니시나 봐요.
4: 갓 설립이 됐기 때문에 뭐 같이 상의하고 또 세 네. 명이 있는 그 대화방에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할 때 서로 돕고 저도 목사님 좋은 결정할 수 있도록 힘사는 대로 또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0: 네.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 오시고 든든하셨겠어요.
3: 네. 너무 든든하죠.
0: 네.
3: 또 제가 파더와이즈 사역뿐만 아니라 교회 사역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역을 진행할 때 혼자는 도저히 할 수 없는데
0: 네.
3: 두 분이 뭐 행정적으로든 아니면 조언이 필요하다든지 뭔가 결정해야 될 때 너무 지혜롭게 잘 도와주고 계셔서
0: 네.
3: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
0: 오늘도 이렇게 세 분을 같이 모시게 돼서 저희도 너무 감사하고요. 파더와이즈는 제가 이제 오프닝에서도 소개했듯이 남성들의 성경 공부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파더와이즈 소개를 좀 부탁드려요.
3: 네네. 말씀하신 것처럼 파더와이즈는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두신 그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우기 위한 훈련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이렇게 창조하실 때 가정마다 두신 질서가 있는데
0: 네.
3: 파더와이즈 지혜편은 그 묵상을 통해서 그 질서를 배우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위에 계시고 남편이 아버지가 있고 또 아내가 있고 그 아래에 자녀가 있고 이런 질서가 어떻게 되는지를 배우고 질서대로 말씀 묵상을 통해 세워가는 훈련입니다. 이를 위해 삶의 우선순위를 하나님, 아내, 자녀 그리고 네. 세상의 일 순으로 인생의 우선순위도 조정하면서
0: 네.
3: 가정의 질서가 가정에서만이 아니라 그런 남성에게 있어서 인생의 질서 또한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런 질서 훈련을
0: 네.
3: 말씀 묵상을 통해 하는 것입니다.
0: 네. 참 저희가 우선순위에 대해서 되게 혼동돼서 보통 자녀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 예. 있기도 하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우선순위를 정해주셨는지 배워가는 과정이 되게 유익하셨을 것 같아요.
3: 예.
0: 몇 주 코스로 되어 있나요?
4: 하나님과의 관계 3주 하고 아내와의 관계 2주, 자녀와의 관계 2주, 또 일과의 관계 1주 이렇게
0: 네.
4: 해서 8주간 과정을 마치고 마지막에 종강 모임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은혜들을 나누고 간증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 있어서 총 오리엔테이션까지 합치면은 10주간의 과정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0: 개인이 그냥 혼자 공부하는 공부는 아니죠.
5: 네. 각 조를 이루고 있고요. 그 조 안에서 인원이 한 4명에서 5명이 됩니다. 그래서 조장의 인도하에 묵상을 하고 묵상에 대한 나눔을 이제 그 조별 모임 안에서 서로 나눔을 하게 됩니다. 네. 자신이 어떤 은혜를 받았고 여기에서 내가 보고 그리고 배워야 되고 또 변화되어야 될 모습이 어떤지에 대해서 서로 나누고 서로 공감하고 서로 격려하면서 변화를 함께 변화되어가는 그런 모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매일매일 혼자서 공부하는 분량이 있고 네. 남성들이 공부하시고 나서 한 번 모이실 때는 얼마 만에 모이시는 거예요?
3: 매주 한 번씩. 보통 수요일 저녁 8시에 만나서
0: 네.
3: 한 10시 또는 10시 한 20분 정도까지 총 진행이 되고 있고요. 처음에는 목요일 저녁으로 했었는데 요즘 이제 직장에서 회식 문화가 조금 변경되면서 금요일은 당연히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분위기가 되었고
0: 네.
3: 목요일에 회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0: 네.
3: 아 그러면 수요일 저녁이 좋겠다. 그래서 수요일 저녁 8시에 모이고 있습니다.
0: 네.
3: 직장 퇴근하고 오셔야 하기 때문에 평일 저녁으로 잡은 것이고 토요일은 사실 가정에게
0: 네.
3: 가정과 함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 시간에 훈련을 한다는 것이
0: 네.
3: 과연 파더와이즈와 맞는가.
0: 파더와이즈 공부하는 아기를 둔 엄마들이 시간이 또 안 되잖아요. 그분들은 토요일 날 새벽에 나와서 해요.
3: 예.
0: 6시에.
3: 예.
0: 대단한 엄마들이죠.
3: 예.
0: 너무 진짜
3: 대단하신 분이
0: 예, 예쁜 어머니들.
3: 저희는 이제 섬김이 훈련도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요. 학기마다 파더와이즈 한 학기를 준비하기 위해서 3, 4주 전부터 섬김이 모임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그때 이제 토요일 새벽에
0: 네.
3: 섬김이들만, 스텝들만 모여서
0: 네.
3: 3, 4주 정도 모임을 그러니까 네. 가정의 시간을 뺏지 않기 위해서
0: 네. 네,
3: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0: 네.

0: 머더와이즈 가정식탁. 가정의 질서를 배우고 세워가는 남성들의 제자 훈련 파더와이즈를 지원하는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파더와이즈 공부를 하시고 다 여기 다 하신 분들이죠?
1: 예, 네, 맞습니다.
0: 근데 어떻게 파더와이즈 코리아를 설립하게 되셨는지 예. 궁금합니다.
2: 저희가 파더와이즈 사역을 하면서 팀 사역으로 잘 발전이 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쯤 마더와이즈 코리아 본부와 연결이 되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네. 파더와이즈를 하는 한국의 교회들은 제법 있는데 이렇게 스텝이 세워지고 그 팀 사역이 되는 교회는 좀 드물다라고 하셔서 아 그렇구나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지혜편만 계속 훈련을 하다 보니 그 다음 과정에 대한 필요가 많이 느껴졌고 자유편을 어떻게 구할 수 없느냐 번역이 되지 않았다고 하셔서 저희가 다시 번역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 번역본을 이제 저희가 교회에서 사용하려면 재본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으니 그래서 저자인 데이비드 글렌, 드니스 글렌 그 부부에게 혹시 사용해도 되는지 요청을 드렸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 두 분이 굉장히 환영해 주시고 기뻐하시면서 한국 교회에 파더와이즈가 이렇게 팀으로 이루어져 사역하고 있다는 게 너무 반갑다. 혹시 이것을 재본해서 사용하는 걸 너무

0: 경험했던 그 가정의 질서를 함께 공유하고 그걸 세울 수 있도록 도와드리면 그분도 반드시 가정의 변화를 경험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이 주셨던 확신인 것 같습니다. 그 확신에 따라 파더와이즈 1기를 진행했을 때 8분을 모시고 했었거든요. 근데 역시나 그 중에 5분이 그 변화를 경험을 하시고 스텝으로 자원을 해주셨어요. 두 번째 학기에도 같은 마음으로 진행을 했고, 그때도 가정의 변화를 경험하신 분들이 또 스텝으로 자원하시면서 우리 교회에 있는 젊은 아버지들이나 다른 아버지들에게 이것을 같이 공유하고 나누고 싶다. 그런 사명을 가지게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의 질서를 세웠을 때 가정에 반드시 변화가 일어난다. 이 확신이 큰 작용을 했던 것 같고, 실제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에 팀 사역까지 이어지는 원동력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1: 그렇게 성경 공부를 통해서 은혜 받으신 분들이 또 나로만 그치지 않고 이렇게 헌신의 자리에 가기로 결단을 하셨던 그한분한 분의 결단이 팀이 되고 또 계속 잘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이렇게 또 기관으로까지 세워지게 된것 같은데요. 두 분은 그러면 그 과정에서 회개와 충무로 함께 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떠셨어요?
2: 그러니까 이 파더와이즈 사역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은 계속 파더와이즈를 하면서 알고는 있었고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사역을 좀더 크게 그 준비하고 계심을 좀 보게 됐습니다. 그 준비하심 속에 장혜원 목사님을 세우시고 또 사용하심을 또 알게 되면서, 근데 장혜원 목사님이 교회에서도 굉장히 많은 역할을 감당하고
1: 그리고
2: 계시거든요.
1: 부목사님으로도 섬기고 계시니까요.
2: 네. 그러다 보니, 좀 도움을 드려야 되겠다. 어떤 도움을 드려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하던 과정 중에, 우연찮게 회개의 자리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하셔서, 이제 저는 회개로 동참을 하게 된 건데요.
1: 원래 하시던 일이 그쪽이신가요?
2: 전혀 아닙니다. 저는 뭐 셈을 좋아하거나 잘하거나 아니면 계산이 빠른 자가 절대 아닙니다. IT 쪽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있고요.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하지만 셈에는 밝지 않은.
2: 네, 셈에는 밝지 않은. 당장 필요한 역할이 이제 총무와 회계였었거든요. 이제 그래도 주님께서 그 저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는 있습니다.
1: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3: 저희가 이제 스텝이 한 20명 정도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서 뭔가 역할을 그래도 좀 정해야겠다. 그래서 총무 역할은 사실 그 스태프분들이 좀잘 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옆에서 많이 밥도 사고 커피도 사고 하면서 잘 하실 수
1: 아주
3: 있도록,
1: 좋아요.
3: 예, 그렇게 하는 역할을 저는 뭐 작게나마 그렇게 하려고 하고, 또 여기 안 오셨지만 이제 미디어 쪽에 일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지난 학기부터 영상도 많이 촬영해서 이제 소장 자료도 많이 구비를 하고 있고, 홈페이지 제작이라든지 그런 여러 부분에서 섬기는 분들이 계시면서 좀더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고, 또 앞으로 이제 이 파더와이즈가 대한민국의 여러 교회에 이제 전파가 되는 게 저는 가장 이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파더와이즈 코리아라는 기관이 설립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고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1: 진영태 집사님은 어떤 일 하고 계시는지.
3: 저는 수원에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1: 변호사 하시면서 스태프들 잘 단합되도록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런 총무 역할을 또 훌륭히 하고 계시군요.
3: 뭐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에서 가정의 질서를 배우며 세워가는 파더와이즈의 한국 기관,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했습니다. 파더와이즈 코리아 팀과 함께하는 방송은 다음 마더와이즈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파더와이즈 성경 공부나 사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 검색창에

0: Fatherwise 코리아를 치시거나 카카오톡 채널에서 영어로 Fatherwise, F-A-T-H-E-R-W-I-S-E 코리아를 검색하시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링크를 직접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샵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답장으로 Fatherwise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 오늘 방송에 대한 청취 소감도 편하게 보내주세요. 오늘 방송 어떻게 들으셨는지, 어떤 마음이 드셨는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보이는 라디오였는데요. 영상 링크도 같이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1: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한 주 보내시기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 여러분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무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개국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와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숲속 콘서트. 오늘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국경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콰르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선선한 가을밤,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으로 함께 걷는 특별한 시간,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하나님을 경배하는 찬양의 시간, 위드힘. 이 시간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 여러분이 지금 계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드힘의 찬양 예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박수치면서 우리 모든 갈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의 길을 밝히 비춰주시옵소서. 고백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갈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주님을 영원히 우리가 찬양합니다. 기쁘게 고백합시다. 주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언제나 우리에게 힘과 능력 주시는 성령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 안에 모든 헛된 것들을 성령의 불로 다 태워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치 않

이 모든 말씀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지금까지 워십밴드 위드힘의 찬양 예배와 함께하셨습니다. 이 예배는 유튜브 검색창에 위드힘이라고 검색하시면 영상으로 다시 보며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신 곳 어디서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되신 예수님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위드힘과 함께하는 찬양 간증 예배 여러분의 교회에서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들이 함께하는 뜨거운 찬양, 은혜로운 간증, 방송 선교에 대해 깊은 도전을 드리는 위드힘 찬양 예배. 신청을 원하시는 교회나 단체, 자세한 사항을 알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2-229-9000번, 지역번호 0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미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행복한 믿음의 가정을 꿈꿉니다. 만남의 감동을 결혼의 축복까지 연결해드리는 크리스천 결혼정보회사 리금당에서 후원하는 UI1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방송가족 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저는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지금은 작곡과 찬양과 음반 제작과 간증 사역으로 유명한 목사님인데요. 그런데 그가 스무 살 때 찬양 사역에 헌신하기 위해 전문 사역팀에 들어갔을 때는 그는 모든 부분에 미숙하여 집회를 돕는 보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집회 전에 음향 장비를 나르고 세팅하고 집회가 끝나면 짐을 정리하고 옮겨오는 사역이었던 거죠. 무대에 서는 것이 꿈이었으나 그에게 그러한 사역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방에 낡은 드럼을 사다 놓고 열심히 연습을 했지만 그는 엔지니어 보조로 일했습니다. 그렇게 집회를 섬기면서 드럼도 전공하게 되고 싱어로 섬길 수도 있었지만 뛰어난 연주자나 싱어는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서른이 되어 특별한 부르심이 있어 작곡가에 입학하게 되고 교회 음악과 신학을 공부하게 되었답니다. 20대에 꿈꿔오던 자기 생각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습니다. 자신의 지혜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사역을 위해 나는 한 번도 준비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으로 나의 삶을 인도해 오셨음을 믿습니다. 나는 알 수 없는 길을 걷고 있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가장 필요한 모든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셨고 가장 좋은 길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라고 믿고 걸어가면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길을 걷고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그곳에 서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작은 눈으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볼 수 없고 우리의 작은 지혜로는 하나님의 계획을 다 측량할 수 없습니다. 지금도 주님은 완전한 계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목사님은 자신의 삶이 여기까지 온 것은 주님 안에 있었기 때문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주님 안에 있을 때 빛을 발하는 예수님의 사람이 됩니다. 우리 방송 가족도 모두 이와 같은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예수동의 일기 한 편을 소개합니다.

새벽에 일어나 기도로 나아갑니다. 지난 이런 새벽에 도착하여 몇 시간 자지 못하고 나가 말씀을 전하니 입이 잘 열리지 않습니다. 속으로 주님 부르며 말씀 전합니다. 이제는 무리하게 일정을 잡으면 안 되겠다는 마음을 주십니다. 돌아와 부족한 잠을 잡니다. 아침에 일어나 장로님, 어머님 부고 소식 듣고 일정을 조율합니다. 장례 예배 순서지도 준비합니다. 말씀도 준비하여 주 안에서 이 땅을 떠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장례가 영적 승리를 이룬 천국을 향한 승리의 행진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 은혜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극동방송 소망의 기도, 기도 섬김이로 방송국에 갑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 제목을 나눕니다. 복음 안에서 의미 있는 비전을 가진 자녀들이 이 시대에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주님 안에서 비전을 꿈꾸는 자녀들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 대하며 주님께 묻습니다. 주님, 무엇을 구해야 하나요? 삶의 환경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예수 동행이 답입니다. 그와 같이 살기 원합니다. 얼마 자지 못했으나 일어나 새벽 기도 자리에 나가 말씀 전하고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소망의 기도 시간에 울산 땅의 여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하여 기도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땅을 살고 주님 안에서 천국을 향해 갈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안에서 이 땅의 삶이 영적 승리로 끝날 것을 기대하고 기도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미련하여 욕심스럽게 일정 잡아 피곤한 몸 그래도 감당할 수 있으니 감사합니다. 장례 예배 드리며 승리의 행진을 여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까지 기쁘게 걷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딸의 컴퓨터 고장 수리하러 오가며 대화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일상의 삶을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면 모든 것이 기쁨이고 감사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문제를 두고 기도해도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사랑이 느껴지니 감사이고, 이어지는 사역으로 인해 피곤해도 감당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랑 주시니 기쁘고 감사합니다. 돌아갈 분향이 보이니 이 땅에서 아무리 영적 공격이 있어도 그 마침은 승리라는 것을 알기에 참 기쁘고 감사합니다. 이 기쁨과 감사로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성과 주님의 영광 예수 전도단의 찬양으로 들려드립니다.

말씀의 순종으로 반응하며 말씀하신 대로 행동하는 것이 참 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나의 연약함과 완악함에도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복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부으시는 새날 새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십니다.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평안 안에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경험하는 이 평안함이 우리 방송 가족들에게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복음성과 말씀 앞에서 이찬미의 목소리를 듣고 오겠습니다.

문자 메시지 샵 3927번으로 동행이라고 문자 주시면 예수 동행일기 6가지 가이드 질문을 문자로 보내드립니다. 가이드 질문을 따라서 예수 동행일기를 쓰면 쉽게 쓰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돌아보며 가이드 질문에 따라 내 삶을 점검하다 보면 하루 중에 나의 삶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주님이 주신 응답을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 동행일기로 이 동행의 은혜를 누려보시기를 도전합니다.

예수 동행일기는 주님을 향한 전적인 신뢰의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주목하여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나아갈 길을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새날 새 은혜를 채워주십니다. 주님의 임재 안에서 이것을 경험할 때 우리는 더욱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삶의 문제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하고 담대히 주님께 믿음의 반응을 하는 우리 방송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동의 일기 마칠 시간이 되었네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예수 동행일기에 대한 궁금한 점이나 청취소감 그리고 내가 쓴 예수 동행일기를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기 원하시는 분은 장문 100원, 단문 50원의 문자메시지 샵 3927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 일기. 지금까지 진행해 예수 동행 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였습니다. 이 한 주간도 주님을 향한 신뢰로 모든 일에 믿음의 반응을 하시기를 도전합니다. 찬송가 351장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니 찬양 들려드리고 저는 다음 시간에 예수 동행의 행복한 간증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애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수 동행으로 행복하세요.

드디어 오늘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 여러분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무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개국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와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숲속 콘서트. 오늘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콰르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선선한 가을밤,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으로 함께 걷는 특별한 시간,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6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에서 2016 숲속 콘서트를 개최합니다. 소프라노 김영미, 테너 김현호, 가수 조범진, 가스펠 그룹 헤리티지, 엘림 콰르텟 등 화려한 퍼포먼스와 멋진 무대를 선보이는 수많은 아티스트가 함께합니다. 9월 5일 토요일 오후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 동문에서 진행되며 전석 무료로 진행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콘서트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몇 년인지 기억은 안 나지만 한동안 제가 전파 교사를 했었어요. 이러다가 이제 남편이 갑자기 아픈 바람에 늘 방송은 들었었는데 제가 병원에서 또 검사 받는 중에 전화 한 통이 온 거예요. 여태까지 이렇게 성결을 하시다가 갑자기 끊게 된 이유를 좀 여쭤봐도 될까요? 이렇게 물어요. 아, 좀 내가 이제 분주했어요. 이렇게 분위기가 분주하니까 어디 나와 계시나 봐요. 그래서 아, 예, 남편이 이만이만해서 병원에 왔는데 분주하고 마음이 불안합니다. 그랬더니 잠깐 그러면 무슨 내용인지 얘기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삘리는 거예요. 아, 제가 지금은 전파사 그거를 지금 중지 잠깐 하고 있는데 아, 이런 내용을 제가 왜 어떻게 말씀을 드리겠어요? 그냥 아니라고 계속 얘기를 했어요. 아, 그러고 끊고 났는데 막 울컥하는 거예요. 아, 역시 하나님 자녀들은 아, 이렇구나. 뜻밖의 그냥 막 당황 중에 전화를 받았는데 너무 위로가 된 거예요.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나한테 기도를 해주는 것 같고 그날 진짜 힘이 너무 났어요. 요즘에는 내 남편은 거의 다 완치가 거의 다 됐고요. 정말 편안한 가운데 천국을 맛보고 살고 있습니다.
1: 남편을 간병하기 위해 전파 선교사를 중단하셨던 권사님이 계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병원에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 극동방송에서 걸려온 한 통의 전화를 받으셨는데요. 마치 그 전화 한 통이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천군 천사처럼 느껴져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하게 흘러가는 방송일지 모르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하는 귀한 생명의 전파, 극동방송.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신청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오늘을 살아가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 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 해주세요.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어린이를 사랑하고 어린이의 인격을 존중하는 어린이의 행복한 배움터. 울산 남구청 사거리에 위치한 노벨 유치원과 함께했습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말씀의 샘터. 말씀의 샘터 매주 이 시간에는 방어진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소설 중에 왕자와 거제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아이들 뭐 동화, 애니메이션, 뮤지컬로도 만들어지고 굉장히 유명한 그런 소설인데 16세기를 배경으로 합니다. 한날 한시에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한 명은 튜터 왕가의 왕자로 태어납니다. 에드워드 6세 왕자고 또 하나는 아주 정말 찢어지게 가난한 가정의 아이 톰이라는 아이가 태어납니다. 근데 어느 날 우연히 이제 이 가난한 가정의 톰이 정처 없이 걷다가 웨스트민스터 궁전에서 왕자 에드워드를 만나게 됩니다. 왕자는 항상 왕궁에 갇혀 있으니까 뭘 꿈꿉니까? 밖의 생활을 동경하는 거고. 그리고 톰은 가난한 가정의 톰은 멀리 왕궁 보면서 야 저기 사는 사람 누굴까 동경하고 이랬겠죠. 서로 어떻게 만나서 으쌰으쌰해서 의기투합해서 옷을 바꿔 입었는데 거울을 보니까 똑같은 거예요. 둘이 바꿔 입은 줄 모를 정도로 얼굴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신분이 바뀐 채 우리 한번 해보자 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왕자가 거지가 됐고 거지가 왕자가 됐으니까 이 삶이 어떻겠습니까? 거지 모임에서 왕자 행세를 한다. 무엄하다 막 이런다. 그러면 이제 그 안 어울리죠. 합당하지 않죠. 또 왕자가 거지의 모임에서 그런 것도 그렇지만 거지가 왕자 행사를 해서 왕자 만찬 앞에서 막 개걸스럽게 손으로 막 집어먹고 그것도 왕자의 신분에 합당하지 않죠. 이렇게 흘러가다가 앞권은 이제 나중에 왕자와 거지가 다시 만나는 장면인데 왕이 죽습니다. 우리 대관식을 해야 되죠. 왕자가 왕이 올라야 되는데 왕자 에드워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내가 바로 왕이다. 다음 왕은 나다. 누가 믿어줍니까? 거짓구라고 있는데. 근데 가짜 왕 행사했던 그 톰이 그분이 진짜 왕이다. 그 손 놔라. 이 혼란이 온 거죠. 이 진짜 왕을 가리는 테스트를 합니다. 거짓골에 남루한 그 에드워드가 신하의 질문들에 막힘없이 줄줄줄 다 답을 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 거지가 어떻게 이런 걸 다 하나 이렇게. 마지막 최후의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옥새가 어디 있는가? 국권을 상징하는 그 도장이 어디 있는가? 이 몇 주 전에 옥새가 없어진 겁니다. 진짜 왕자는 옥새의 행방을 알 수 있을 거다 생각해서 왕자만 하는 질문을 한 겁니다. 에드워드가 여기 있다 쉽게 대답을 하는데 가보니까 신하가 가보니까 옥새가 없어요 거기에. 지금까지 테스트 다 통과했는데 중요한 질문에서 막힌 거죠. 그때 이제 가짜 왕자였던 원래 거지였던 톰이 나섭니다. 그게 이 두껍고 둥근 거 그거 맞습니까? 그 위에 무슨 글자 써 있고 문양 그려져 있고 아 나에게 진짜 진작 말해줬으면 내가 몇 주 전에 찾았을 텐데 근데 그걸 그 자리에 놓은 사람은 내가 아니라 바로 저분입니다. 그래서 에드워드의 진짜 왕자의 기억을 이렇게 더듬게 해서 옥새를 찾게 됩니다. 나중에 진짜 왕자가 톰에게 묻습니다. 나도 이게 기억이 안 났는데 너 어떻게 옥새된 걸 기억했냐? 톰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우 왕자님 어려울 거 없이 제가 여러 날 그걸 사용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게 옥새라고 말을 안 해줘서 그렇지 제가 그 옥새인 줄 몰랐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왕자가 물어요. 진짜 왕자가 어디다 그걸 썼냐 네가 뭐 결제했냐 어디다 썼냐 아 뭐뭐뭐뭐 답을 안 하니까 계속 왕자가 체근을 합니다. 이렇게 답을 해요. 호두 까는 데 썼습니다. 호두 까먹는 데 그거 썼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궁궐에서 왕자의 옷을 입고 왕의 음식을 먹었어도 톰의 내면은 아직 왕자가 안 됐던 거죠. 그리고 거지 속으로 해서 거지의 옷을 입고 살았어도 왕자는 여전히 그 내면이 왕자입니다. 그러니까 왕자에게는 왕자로 합당한 삶이 있고 그렇게 자라왔고 거지의 내면을 가진 거지는 거지에 합당한 삶으로 생활해 왔던 겁니다. 이 소설 끝에 보면 에드워드가 진짜 왕에 합당한 삶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고통받고 억눌린 사람들을 완벽하게 이해한, 왜냐하면 살아봤으니까 거지로.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빌립보서를 읽었습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입니다. 그래서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데, 이제 바울이 이제 처음에 편지니까 인사를 하겠죠. 빌립보에 있는, 빌립보가 도시 이름입니다. 그 성도들에게 인사를 쫙 하고 깊은 자신의 속마음을 이렇게 전합니다. 20절 21절에 보면,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옥중, 감옥에 있다고 했죠? 그러니까 풀려나서 살든지 혹은 죽든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감옥에서.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삶과 죽음 사이에 있습니다. 살아나면 어떻게 할까요, 바울이? 기존에 했던 것처럼 또 열심히 복음을 전할 테니까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될 겁니다. 죽으면 꿈에도 그리던 주님을 이제 배우게 됩니다. 구원의 완성입니다. 이 살든지 죽든지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살든지 죽든지 예수님만 높여주면 된다. 이게 바울의 삶의 목적이었습니다. 그 속마음을 감옥에서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로 써서 고백한 후에 바울이 본격적으로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권면이 시작되는데, 그 처음 권면이 바로 오늘 본문,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1장 27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아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무슨 말입니까? 왕은 왕으로 어울린 삶이 있고 거지는 거지에 합당한 삶의 양식이 있듯이 마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의 양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 오직으로 시작하죠. 오직. 오직 이거 한 가지, 유일한 것, 이것만 꼭 지켜야 한다.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생활하다라는 말의 이 원어, 헬라어 원어가 폴리테오마이라는 단어인데, 폴리, 고대 도시국가를 뭐라고 불렀냐면 폴리스라고 불렀어요. 들어보셨죠? 폴리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어원이 같아요. 그리고 이 말에서 영어 폴리틱스, 정치라는 뜻이죠. 이게 여기서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뒤로 두 장 넘어가면 이런 구절이 나와요.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다고요? 하늘에 있다. 이 구절의 시민권이라는 단어도 어원이 같습니다. 그러니까 생활한다라는 말은 고대 그리스 도시국가가 폴리스라고 했죠. 그 당시 사회와 국가의 기본 단위입니다. 그 폴리스 시민의 의무를 다하는 것, 시민권에 맞게 살고 거기에 맞게 걸맞게 정치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그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의 식민 도시였습니다. 지금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에 있는 도시입니다. 지금도 도시 있습니다. 로마가 여러분 정복 전쟁을 많이 했죠. 당연히 군인이 많아졌겠죠. 군인도 젊을 때 군인이지 나이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은퇴해야 될 거 아닙니까? 현역에서. 그러니까 퇴역 군인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계속. 근데 로마 제국 세우는데 공로자들 아닙니까? 1등 이들이. 대우를 잘해야 되겠죠? 그 퇴역 군인들에게 집 두고 땅 주고 함께 모여 살 수 있게 했습니다. 그런 도시를 건설한 겁니다. 그게 어디예요? 빌립보라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의 그 주민의 핵심 기득권층은 로마 퇴역 군인들, 그리고 그의 후손들. 당연히 로마는 떨어져 있지만, 로마와 지금 이탈리아잖아, 로마가. 그리고 그리스 떨어져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예우 차원에서 세금도 감면해주고, 자치권도 주고, 당연히 본국이 아닌데도 로마 시민권을 누렸습니다. 그게 빌립보라는 도시입니다. 빌립보. 자, 그런데 그 주변에는, 로마 안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빌립보가. 그 주변에는 야만 민족들이 여전히 있었습니다. 트라게라고 하는. 이들이 빌립보 성을 막 닦고 신도시를 건설할 때 방해했겠죠. 그러니 빌립보 사람들이 당연히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군인이라면 명예와 품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로마 시민권이라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습니다. 로마의 높은 그 문명 수준을 보여주면서 그 시민권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하고 회방하는 저 야만족과는 같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의 양반이 상놈과 같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과 똑같습니다. 자, 바울이 이런 빌립보 그 도시의 문화와 시대 정신을 사용해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본토는 로마가 아니라 어디예요? 하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늘 시민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
야만족들이 노리듯이 사탄이 공격을 합니다. 세상이 공격을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하늘 시민권을 가진 자답게 복음에 합당하게 책임 있게

0: 생활하라는 겁니다. 또한 그 하늘의 전진기진 교회 안에서 합당하게 책임 있게 정치하라는 겁니다. 오직 이거 한 가지는 지켜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 본문의 배경이에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뭔가, 도대체 구체적으로 뭘 하라는 건가. 바울이 본문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두 가지를, 이걸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한마음 한뜻으로 일치하여 복음을 믿는 일에 협력해야 한다. 한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믿는 일에 협력하라. 자, 27절 말씀 오늘의 요절인데 다시 한번 끝까지 전 센텐스를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1: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0: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라고 나서 그걸 이제 설명해 주는데 아주 중요한 그림 언어 두 가지를 사용합니다. 바울이. 하나는 서서라는 단어예요. 서서. 스테케테라는 단어인데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이 말은 군대가 방패를, 이 로마 퇴역군인들이 모여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군대가 방패를 딱 들고 쫙 어깨를 맞대고 서있는, 나란히 맞대어 서있는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런 단어입니다. 옛날에 여러분 데모 있을 때 전투경찰들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의경이나 딱 이게 막 방독명 쓰고 이 뭡니까? 방패 들고 쫙 도열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연상하시면 딱 맞습니다. 이 서서가 그런 단어예요. 또 하나의 그림 언어는 협력하는 이란 단어, 협력하는. 이 말은 함께 경주하다, 함께 투쟁하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 고대 로마 세계를 그리는 전투 영화, 뭐 글래디에이터 뭐 이런 영화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떻게 나오냐면 군인들이 전쟁하기 위해 줄을 쫙 서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시작되면요, 큰 한송 소리와 함께 첫 줄이 동시에 쫙 달려나갑니다. 싸워요. 근데 그 줄이 쓰러지면 그 다음 줄이 또 쫙 달려나갑니다. 이게 협력하다라는 단어의 그림, 언어. 한 줄 전체가 쫙 달려나가는 거. 그리고 무슨 말입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라고 말한 후에 구체적으로 그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게 뭔지 그림 언어로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바울이 살든지 살아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보게 되든지 아니면 죽든지 죽어서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할지라도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들이 하늘 시민권자임을 잊지 말고 한마음 한뜻으로 쫙 굳게 서서 복음의 가치관과 복음이 제시하는 방법에 따라 상호 협력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믿는 믿음으로 뭉쳐서 서로 협력하며 공동체를 이루라 이런 말입니다.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것이고 복음으로 서 있는 겁니다. 서서 협력하여. 그리고 난 후에 바울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의 구체적인 예로 한 가지를 더 말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냐 하면 두 번째, 같이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내어 쫓아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대적하는 자들을 맞설 수 있고 두려움을 내어 쫓을 수 있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러면서 함께 서서 투쟁하며 함께 협력하여 경주하는 것처럼 복음을 믿는 일에 힘써야 한다. 왜냐하면 이 두 번째 이유 때문에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두려움, 이걸 떨쳐버리고 내쫓을 수 있다 그래야. 자, 28절에 보시면 이 말이 나와요.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있습니다. 시작.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1: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0: 아멘. 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바울이 이런 권면을 하는 게 단순히 오늘날처럼 야 교회가 제일 중요한 거니까 신앙생활 중요하다, 너희끼리 모여서 잘 협력해서 공동체 잘 이루고 예배 잘 드려라, 그게 제일 중요한 거다 이런 차원이 아닌 겁니다. 빌립보라는 도시는 로마식의 도시입니다.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의 식민도시, 퇴역군인과 그의 가족들이 주를 이루는, 명예와 품위, 로마 시민권자라는 자부심에 꽉 차있는, 당연히 로마의 문화, 로마의 법, 로마의 방식을 철저히 따라서 살았겠죠. 오죽하면 작은 로마라고 불렸습니다. 별명이. 모든 걸 철저하게 로마식으로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우리나라에 대한, 한국인에 대한 아주 자긍심, 긍지, 뭐 애국심 강한 분들이 어디 다른 나라 이민 가서 산다고 해보십시오. 집에서 꼭 뭐 먹어요? 한식 먹습니다. 애들을 한국어 가르치고 한인교회 다니고 한인촌 이루

0: 두고 살고, 이 빌립보의 퇴역 군인들은 더했겠죠. 철저하게 로마식으로 살았습니다. 그 말은 종교 역시 로마의 정책에 철저히 따랐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 로마, 이 상관없는 우리도 로마 그리스 하면 뭐 떠오릅니까? 신화 떠오르잖아요. 신화. 수많은 신들의 이야기. 로마가 그랬습니다. 신들의 나라였습니다. 신상과 신전들로 덮여있는 나라. 근데 이 빌립보도 마찬가지였겠죠. 작은 로마니까 여기저기 신상이 서있고 신전이 여러 신전이 서있고 신들을 숭상했습니다. 게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빌립보 지역은 로마 안에 있는 게 아니죠.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 지금 그리스. 그리고 야만족에서 약탈해서 작은 로마를 땅을 빼앗아서 세운 겁니다. 그럼 그 지역에 이미 뿌리 깊은 토착 동교들도 역시 남아 있었겠죠. 우리나라 고려시대에 불교가 들어오고 조선시대에 유교가 들어왔다고 우리나라에 뿌리 깊은 샤머니즘이 없어졌습니까? 안 없어졌죠. 깊게 남아있죠. 오히려 불교, 유교가 샤머니즘과 이렇게 짬뽕 혼합이 됐죠. 빌립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토착 종교가 번성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근처에 시리아, 애굽, 이집트의 신들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거기다 로마의 신들까지 다 짬뽕 되놉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그 빌립보의 분위기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간 거예요, 빌립보라는 곳을. 빌립보를 갔는데 큰 일을 당하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힙니다. 매를 맞고. 왜 바울이 감옥에 갇힙니까? 바울이 기도하러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냅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보면 이런 구절이 나오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아멘. 빌립보의 종교적인 분위기를 단숨에 우리가 알 수 있죠. 한마디로 하면 귀신이 판치고 점쟁이가 상당히 돈을, 수입이 아주 빵빵한 그런 분위기입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여기저기 막 타로 점집이 있고 골목마다 꼬마 신령, 부채 도사, 뭐 무당, 뭐 신령한 뭐 이렇게 막 붙어 있고 간판. 여러분, 왜 사람들이 점을 봅니까? 미래 알아가지고 액땜하고 벗어나 보겠다고 점 보고 부적 쓰고 이런 거죠. 이게 빌립보의 영적 상태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도시에 교회가 생겼습니다. 이런 문화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게 쉽겠습니까? 어려웠겠죠. 빌립보라는 도시 전체가 나가면 우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여기저기 점집 간판 걸려있고 향 피우고 절하고 막 이게 도시 분위기입니다. 그뿐 아니라 당시 로마인들이 가졌던 오락이 뭐였습니까? 오락이 요즘처럼 무슨 인터넷 있고 영화관 있고 뭐 이런 그런 시대가 아니죠. 여러분, 검투사 영화 기억하시죠? 노예끼리 싸움 붙여놓고 서로 죽이게 하고 막 원형 경기장에서 그 잔인한 모습 보고 환호하고 몇만 명씩 모여서, 그게 오락입니다. 큰 오락. 그게 로마의 종교, 로마의 분위기, 문화입니다. 자, 그런 곳에서 하늘 시민으로 산다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빌립보 교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여서 복음에 합당한 새로운 삶의 방식을 추구합니다. 사람 죽이는 것을 오락으로 여기는 검투장에 더 이상 가지 않습니다. 우상의 제물로 버리는 술파티 참석하지 않습니다. 점을 보고 부적을 사고 작은 신상을 막 사서 보관하고 집에 모시고 엎드려 절하고 그런 일 하지 않습니다. 신전에 가서 절하고 제사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그 도시에서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사회생활 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빌립보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바보 취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 장사하거나 사업을 한다면 거래에서 불이익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때론 이상한 걸 전하고 믿는다고 사람들 앞에 끌려가서 바울처럼 신문당하고 자신들한테 피해오면 고문을 당했을 수도 있습니다. 고소고발해서. 사도행전 16장 보면 빌립보 사람들이 바울을 잡아들여서 내질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6장 21절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해요. 로마 사람인 우리가, 이 자부심 느껴지시죠? 빌립보 사람들이 얘기하는 로마 사람이다 우리. 로마에서 한참 떨어져 있는데도.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 그리고 그 복음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로마인들에게는 맞지 않는 풍속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도 바울 같은 처지에 놓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바울이 오늘 29절 30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절 30절 가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은
1: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0: 아멘.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성도들에게 고난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극심한.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바울 자신과 같은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단순히 교회에 봉사하고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고 먹고 마시고 교제하고 그런 차원이 아니라 바울과 같은 고난과 죽음도 각오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이런 상황 안에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 안에

사랑이 많고 복음에 대한 열심이 있었지만 이런 어려움도 동시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제일 처음에 하는 권면이 뭔 겁니까?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사랑하는 빌립보 성도들이요, 마치 로마 군인들이 어깨를 맞대고 방패를 내리고 스크럼을 짜서 굳게 서 있듯이 한마음 한뜻으로 서서 신앙을 위해 함께 협력하십시오. 그래야 무슨 일이든지 빌립보의 정신과 문화와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움츠러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인 겁니다, 지금.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권면이 오늘 우리 방어진제일교회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왜 이 빌립보서를 우리에게 남겨두셨을까요? 우리는 오늘날 우리는 이 빌립보의 세상, 빌립보 성도들의 세상과는 다른 세상을 삽니다. 130년 전 한국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올 때 순교자가 생기고 핍박이 있고 그럴 때는 정말 딱 상황적으로 맞는 말씀이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해라. 한마음 한뜻으로 딱 굳게 서서 신앙 지키고 대적자들에 대한 두려움을 물리쳐라. 우리 상황과 좀 동떨어져 보입니다.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누가 박해합니까? 물론 개인적으로 이렇게 박해받는 분도 있죠. 자신이 그 가문에서, 가정에서 1세대인 분들, 여전히 남편이 교회 간다고 또 뭐 박해하고 이런 분도 있죠. 대다수는 아닐 겁니다. 또 교회에서 복음 가졌다고 세상과 정말 다르고 구별된다고 세상으로부터 핍박받습니까? 오히려 문제는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다고 너무 똑같아서 욕을 먹는 형국입니다, 오늘날에는. 그럼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공허한 권면입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는? 아니죠. 왜냐하면 여전히 2000년 전 빌립보의 성도들과 오늘날 우리의 근본 대적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결국 여러분, 그 로마의 문화, 그 로마의 종교, 로마의 사상, 그 시대를 누가 지배한 겁니까? 그 밑바닥에 어둠의 악한 영들, 사탄이죠.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 6장 12절 말씀해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 눈에 보이는 걸 상대하는 게 아니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며라. 핵심 대적은 누구예요? 사탄입니다, 사탄. 그럼 오늘날은 이 주적이 바뀌었습니까? 아니에요. 여전히 머리 깨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머리가 깨졌거든요, 사탄이. 끝났거든요. 근데 원래 마지막 발악이 더 심한 겁니다. 여전히 사탄이 우리의 주적입니다. 사탄이 세상의 문화, 종교, 사상에 교묘히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거대 상점에 밤늦게 도둑놈이 침투를 해서 그 붙어있는 가격표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10만원짜리를 만원이라고 써놓고, 만원짜리를 천원이라고 써놓고, 싸구려 천원짜리 앞에는 10만원짜리 막 붙여놓고 가치를 바꿔버린 거죠. 오늘날 세상이 그렇습니다. 모두 잠든 밤에 사탄이 들어와 어느샌가 가격표와 가치를 싹 바꿔버렸습니다. 돈으로 바꿀 수 없는 생명은 똥값을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명품 가방 하나 사기 위해 사람을 죽여도 되는 세상으로 뒤바꿔놨습니다. 가정, 사랑, 정의 이런 고귀한 것들은 값싼 휴지 조각처럼 여기게 해놓고 여과를 즐기고 편리함을 누리고 취미생활하고 이런 건 빼앗기면 커지는 것처럼 바꿔놨습니다. 신앙과 하나님, 삶의 목적 이런 건 그냥 한가한 인간들이나 고민하는 거고 사람들 등쳐먹고 뭐 사기 쳐서라도 나만 아니면 되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폼 내는 삶은 우러러보게 만들어놨습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오늘날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게, 사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거겠습니까? 큰 핵심은 예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10년 동안 우리 교회가 붙잡고 있던 것 뭡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핵심은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오늘날 관계가 깨진 세상 아닙니까? 혼자 살고 혼자 밥 먹고 서로 관계하고 공동체 이루고 함께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고 꺼리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주적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뒤바뀐 가치를 거스를 힘이, 원동력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이번에 아프리카 초원에서 동물의 왕국 같은 걸 보면 누가 사자밥이 됩니까? 공동체 무리에서 떨어져가지고 어슬렁거리면서 다니는 누, 어린 얼룩말, 이런 초식동물이 사자, 예외 없이 사자밥이 되죠. 영적인 원리도 똑같습니다. 관계하지 않고 공동체에 떨어져서 나 홀로 믿고 나 홀로 살고 사탄의 표적 1순위입니다. 영적으로

0: 무너질 확률이 매우 높은. 그러니까 함께 굳게 서서 공동체를 이루며 마귀를 대적하며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것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해외여행의 티켓 정도로 생각합니다. 해외여행 갈 때 어떻게 하십니까? 비행기표 이런 거 다 끊어놓고 잊어버리고 있어요. 한 6개월 전에 미리 다 끊어놓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나갈 날 가까이 오면 그때 이제 다시 확인해가지고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뭐 휴대폰으로 받아가든지 종이로 뽑아가든지 비행기 티켓 가지고 공항에 가죠. 그것처럼 복음을 천국 가는 티켓쯤으로 생각합니다. 죽기 전에 나 예수 믿어요 내밀면 되는 것처럼. 그런데 여러분, 복음은 티켓이 아니라 복음은 삶입니다. 분명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복음에,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말씀해요. 그리스도의 복음 천국 갈 때 그 문 앞에서 내밀면 된다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그것도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 말은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을 붙잡고 그 복음이 기준이 되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혼자 그게 너무 힘드니까 이 세상에서 공동체를 이루며 굳게 서서 관계에서 오는 기쁨을 누리며 주적 사탄의 괴계에 대적해서 맞서 사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따라서 실제 사는 겁니다. 내일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라고요, 여러분.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의 구체적인 실천편들. 그럼 오늘날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게 천국 시민권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체적으로 사는 그 모습들, 세상 한복판에서 부딪히는 우리의 언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우리의 선택, 우리의 감정들, 감정 처리, 우리의 시간, 우리의 관계, 복음으로 비춰볼 때 어떤 건지 이게. 그래서 복음으로 사는 삶, 복음으로 승리해 내는 삶의 실천 훈련을 한 주간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복음으로 살 때 오는 기쁨, 복음으로 살 때 오는 은혜, 복음으로 살 때 오는 능력, 우리가 한 주간 누리고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생활하라. 우리의 삶을 말씀에 묶어서 한 주 새 힘을 얻고 새로운 깨달음, 새로운 삶의 발걸음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한 주, 그런 복된 우리 방언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1: 말씀의 샘터. 지금까지 방어진 제일교회 최영민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울산전화 052-201-2351번, 지역번호 052-201-2351번, 방어진 제일교회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 여러분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무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개국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와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숲속 콘서트. 오늘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옥,

떠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콰르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선선한 가을밤,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으로 함께 걷는 특별한 시간,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안녕하세요. 참 좋은 내 친구 가족 여러분, 심지은구입니다. 드디어 9월이 왔네요. 날이 가고 달이 바뀌면 왠지 새로 산 옷을 갖춰 입고 거리에 나서는데 묘한 설렘과 기대감이 들곤 하는데요. 이제 땀에 전 몸과 마음의 옷을 훌훌 벗어젖힐 때가 다가왔습니다. 특별히 우리 믿는 이에겐 365일이 온통 새날이죠. 그래서 새벽을 열고 노을을 맞는 하루하루가 의미 깊은데요. 우리의 우리 된 그 모든 시발점과 종착점이 하나님의 어루만지심에서 비롯됨을 성도는 새기고 있으니 그저 맡기고 나아갈 따름입니다. 주나목님의 찬양 함께 듣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시편 4장 1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이 명령과 호통으로 쫓으려 했지만 나가지 않는 악한 것들에 대해 주님은 쫓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죠. 바로 기도입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강력한 해결법, 주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죠. 곤란 중에 너그럽게 하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실 겁니다. 크룩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첫 사연은요, 3855님 보내주신 사연이에요. 하늘이 너무 예뻐요. 예쁜 하늘 같이 나누고자 사진 보내요. 네, 그러면서 히읗히읗 이렇게 해주셨는데, 가을이 오고 있어요. 벌써 물들어가는 나뭇잎도 보이고 하나씩 떨어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한 계절이 가고 있네요. 우리도 또 한 계절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모두 주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길 기도해보아요. 찬양 신청곡은 마커스 워십의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부탁해요. 네, 3855님. 저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저는 볼 수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네, 지금 깜짝 놀라셨죠? 네, 미처 거기까지는 생각 못하셨죠? 네, 저도 이런 사진을 볼 수 없는 시각장애를 갖게 될지는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 사연을 통해서 저는 그 높고 높은 쪽빛 하늘을 충분히 그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예쁜 하늘같이 나누고자 사진 보내요 해주셨는데, 충분히 예쁜 하늘을 네, 저도 함께 나눌 수가 있었어요. 네,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요, 이제 가을이 오고 있는데 와, 벌써라는 단어가 정말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벌써 9월이 되고 벌써 올해가 며칠인 거예요? 2025년이죠? 아니, 2026년이 아직도 좀 입에 덜 붙었는데 벌써 이제 2027년이 이제 되게 생겼으니 제가 너무 나갔나요? 그렇게 참 빠른 세월입니다. 그래서 주의 말씀처럼 세월 아껴야겠죠. 나뭇잎도 보이는데 이 나뭇잎이 이제 하나씩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이렇게 한 계절이 가듯이 우리도 또 한 계절을 이렇게 살아내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 녹록지 않죠? 그건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이나 뭐 어디 오지에 사는 사람이나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뭐 현대적인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다 마찬가지가 아닌가 합니다. 사람이 그래요. 현재에 감사하질 잘 못하죠. 그리고 어려움은 더 크게 느껴지고, 네, 그래서 뭐 비교적 덜 힘들다고 아무리 얘기를 옆에서 해줘도 나는 지금 힘든데 어떡하나. 네, 이게 참 한편으로 볼 때는 참

어리석기도 하지만 그것이 또 인생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하게 되는데 지금 이렇게 사연에 남겨주셨잖아요. 모두 주 안에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삶이 되길 기도해보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님 의지하고 하루하루 살아갈 때에 세상에서는 맛볼 수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평안과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거죠. 네,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힘들고 때로 버거운 인생이지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다 말할 수 있는 거죠. 좋은 사연 정말 깊이 감사드리고요. 신청곡 띄워드릴게요. 하늘의 것을 구하게 하소서. 마커스 워십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0: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입니다.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농업 분야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 익산 가치만드소가 발달장애인 가족을 대상으로 딸기 창업 교육 참가자 25팀 모두 50명을 오는 9월 11일까지 모집합니다. 참가자들은 발달장애인과 가족이 2인 1팀을 이뤄 창업 기초교육부터 딸기 재배 기술과 실무교육, 우수농가 현장 견학 등을 경험하게 됩니다. 교육을 수료하면 창업보육실 입주와 창업자금 지원 등 장애인 기업 종합지원센터의 지원 사업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직업 훈련을 넘어 발달장애인이 가족과 함께 자신의 사업을 준비하고 새로운 일자리 가능성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돕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전국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 예술가들의 작품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서울시 여성가족재단은 오는 9월 29일까지 서울 여성플라자에서 함께 그리는 내일 미래동행 캔버스 전시를 진행합니다. 서울과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전남, 강원 등 전국에서 활동하는 발달장애 예술가 70명이 참여해 자신의 경험과 감각, 상상력을 담은 작품을 선보입니다. 시민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으며 장애 예술인의 작품 활동뿐 아니라 이들의 성장을 곁에서 지원해온 가족들의 노력에도 관심을 넓히는 자리입니다. 장애 여부를 떠나 한 사람의 예술가와 작품 그 자체를 바라보고 서로 다른 가능성을 자연스럽게 만나는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지금까지 에이블 뉴스 제공 장애인 소식이었습니다.
1: 어떤 분야든 오랫동안 열심히 종사하면 전문가가 됩니다. 그렇게 달인이 되는 건 참 귀한 성취죠. 쌓은 과실을 세상과 나누고 대를 물려 전할 후학을 가르칩니다. 참으로 귀한 일이고 선한 일이죠. 다만 우리 성도는 우선적으로 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전문가가 되는 것이죠. 지저분한 것들이랑 순간

마다 남김없이 치워버리는 회개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먼저입니다. 지명현님의 내 진정 사모하는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울산시 남구 달동에 있는 최종인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한세로교회와 함께합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요즘 저도 모르게 자꾸 손이 가는 게 있는데요. 바로 숏

스포츠 영상입니다. 잠깐만 봐야지 하고 휴대전화를 열었다가 하나 보고 또 하나 보고 정신을 차려보면 한두 시간이 훌쩍 지나 있을 때가 있습니다. 뭐 제가 보는 영상들은 주로 좋은 말씀이나 또 삶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요. 그런데 아무리 좋은 내용이라도 나의 일상을 방해할 만큼 보고 있다면 한 번쯤 멈춰볼 필요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잠시 화면을 내려놓고 내 삶과 마음을 천천히 들여다보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0: 이하나 슈피와나 오늘 첫 곡으로 클래식 콰이어의 내 마음을 가득 채운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제가 쇼츠 영상 이야기를 했는데요. 1분 내외의 짧은 영상을 이야기하죠. 여러분도 그러시겠지만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그런 영상들이 계속 알고리즘에 돌기 때문에 자주 보게 됩니다. 그렇게 좋은 말씀들을 들으면서 맞아, 나도 이렇게 살아야지 깨닫고 다짐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좋기도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인데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기도 전에 또 다른 영상을 보고 또 다른 좋은 말을 찾아서 제가 이 손가락을 계속 넘기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우리는 말씀과 그 좋은 가르침까지도 그저 컨텐츠처럼 소비만 하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말씀하는데요. 많이 보고 많이 아는 것보다 오늘 들은 말씀 하나라도 내 삶에서 직접 살아내보는 것.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건 또 하나의 좋은 영상이 아니라 이미 들은 말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말씀을 실천하는 그런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오벳의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조수아의 주의 말씀 앞에선, 또 패밀리 워십의 나의 사랑하는 책까지 함께 듣고 오시죠.
1: 1, 2, 3, 4.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장일석 목사님의 너무 배고파서 기도합니다. 책 중에서 한 부분 읽어드립니다. 성경은 우리만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믿음의 형제들도 똑같은 고난을 당하고 있으며 그러면 우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기도응답이 사건 해결로 나타나지 않아도 마음에 넉넉함이 생기고 평안과 기쁨이 넘친다. 기도응답을 받아도 교만하지 않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계속 나를 붙들어주시기 때문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진짜 기도응답이다. 주님을 붙들지 않으면 마음이 흔들리고 결국 무너진다. 하지만 주님을 붙들면 주님이 우리를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틀림없이 건져주신다.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들으신 곡은 김도현 앨범 중에 있는 예수 예수, 원웨이 싱어스의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더 라이트 워십의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요즘 우리는 정말 많은 말을 듣고 삽니다. 뭐 휴대폰만 열어도 위로가 되는 말, 마음을 움직이는 말, 신앙에 도움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데요.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건 내 마음을 정말 붙들어주는 건 끊임없이 새롭게 올라오는 또 하나의 좋은 말, 이야기가 아니라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감정은 하루에도 몇 번씩 달라지고 또 상황도 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을 때가 많지만 말씀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네, 좋은 말을 더 많이 찾아다니기보다 이미 나에게 주신 그 말씀 한 구절을 진득하게 붙들어보면 어떨까 싶네요. 자, 이어지는 곡입니다. 남미워십의 나는 믿네, 김한빛이 부르는 내 평생에 가는 길, 또 예스 CCM 앨범 중에 있는 주님 말씀하시면, 최고의 찬양 함께 듣고 옵니다.

자,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고요. 마지막 곡으로 김수진의 하나님의 사랑 보내드리면서 전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올게요.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쉼을 얻고 비전을 발견하고 증거의 응답을 얻는 거룩한 터전 부전기도원의 새 이름 세계로 기도원과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The Lord defeated Benjamin before Israel. And on that day, the Israelites struck down 25,100 Benjamites, all armed with swords. Judges chapter 20, verse 35.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베냐민을 쳐서 파하게 하심에 당일에 이스라엘 자손이 베냐민 사람 25,100을 죽였으니 다 칼을 빼는 자였더라. 사사기 20장 35절 말씀.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해피로 소울.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행복한 한 주간 보내셨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리던 9월입니다. 제가 9월을 기다린 것은 다름 아닌 더위 때문에 기다렸습니다. 이번 주에 이곳 서울은 비가 내려서 그런지 기온이 다소 내려왔습니다. 네팔에 큰 피해가 났었지요. 뭐 뿐만 아니라 일본, 중국, 우리나라도 고창이었었죠. 홍수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와 재산피해가 났습니다. 피해를 입으신 분들께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네, 예고해드린 대로 다음 주 화요일 9월 8일입니다. 오전 10시에 극동방송은 이곳 서울 사옥에서 미스바 기도회를 개최합니다. 특별히 이번 기도회는 극동방송 이사장 김장환 목사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일찍 일찍 오셔서 기도회에 참석하셔서 기도도 함께 하시고 은혜도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추석 명절도 이제 한 채 3주가 안 남았네요. 그렇죠? 벌써 마음이 설레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리라 믿습니다. 왜 아니겠어요? 모두 모두 가족들과 행복한 시간 보내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럼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Back to the Bible Musicians의 찬양입니다. Come Christians Join to Sing. 우리말 제목은 성도여 다 함께입니다.

0: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을 제가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1: After 2 days of being badly beaten by the Benjamites,
0: 자, 베냐민 지파한테서 이틀 동안 아주 호되게 당하고 나서
1: the Israelites set an ambush.
0: 이스라엘 사람들은 매복을 하게 됩니다.
1: In addition to their usual battle places.
0: 그러니까 그들이 본래 전투를 하고자 하는 그 장소 말고도 다른 데 가서 매복을 하게 되는 거죠.
1: When the Benjamites came out of the city of Gibeah to fight,
0: 베냐민 사람들이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나왔을 때, to fight, 싸우러,
1: the Israelites allowed them to kill 30 men.
0: 이 이스라엘 연합군은 그들로 하여금, 베냐민 사람들이지요? 베냐민 사람들로 하여금 to kill 30 men, 30명을 죽이게 했습니다.
1: As the Benjamites came further out of the city,
0: 베냐민 지파들이 그러면서 도시에서 더 멀리 떨어져 나오는데,
1: the Israelite ambush party snuck into Gibeah.
0: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군대가 숨어서 기브아로 들어갑니다.
1: killed everyone,
0: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죽여요. and burn the city, 그리고 도시를 불태웁니다.
1: When the Benjamites saw the smoke coming from Gibeah,
0: 베냐민 사람들이 saw the smoke, 연기가 coming from the Gibeah, 기브아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1: they realized,
0: 그들은 깨닫습니다.
1: they were in trouble.
0: 큰일 났네. 이게 지금 무슨 일이야? 하고 난리 났겠죠.
1: But the Israelites killed them as they tried to run away into Rimmon.
0: 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kill them, 그들을 죽였습니다. As they try to run away, 그들이 달아나려고 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다 죽입니다. Into Rimmon. 어디로 이 사람들이 달아나는고 하면 림몬 바위 쪽으로 달아나고 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말이죠.
1: The Israelites were able to kill 25,100 Benjamites that day.
0: 그날만 이스라엘 군대가 were able to kill, 죽일 수가 있었습니다. 베냐민 군대 25,100명을 죽일 수가 있었어요.
1: Only about 600

Israelite men were able to escape from the tribe of Benjamin. 불과 600여 명만이 베냐민 지파로부터 달아나서 살아남을 수가 있었습니다. The Israelites then went through all the towns of Benjamin.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연합군은 베냐민 지파가 살던 온 동네들을 가서 샅샅이 뒤집니다. Killing everything and everyone and burning all the cities.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and burning all the cities. 온 도시들을 다 불살라버립니다.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자면 The Israelites' main army 이스라엘 연합군의 주 군대가 had pretended to run away 사실은 도망치는 척 했었던 것이죠 The men from Benjamin's tribe rushed out from the city 그런 모습을 보고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이 사람들은 도시에서 뛰쳐나옵니다 달아나는 이스라엘 군대를 뒤쫓았던 것이지요. They left it so that it had no protection. 그들이,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베냐민 지파지요. 베냐민 지파가 도시를 빠져나옴으로써 that it had no protection. 더 이상 보호장치가 없었습니다. 군대들이 다 빠져나왔으니까 이제 이스라엘 연합군들이 들어가서 뭐든지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The smaller army that had been hiding went into the city. 매복하고 있던 이 조그마한 부대가 이제 도시로 또 들어가게 됩니다. Then they started a fire there. 그리고 그들은 도시를 불사르게 됩니다. This was a signal. 이것이 바로 신호였어요. For the main army. 본 부대에게 보내는 신호였습니다. When the main army saw the smoke, 그래 본 진영이 이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it would turn around. 달아나는 척하는 본 진영이 돌아서게 됩니다. And it would fight against the Benjamin's men. 그래서 이 이스라엘 연합군이 도시에서 빠져나와 추격해오는 베냐민 지파를 상대로 싸우게 됩니다. The people that had been protecting the town chased after the Israelites' main army. 그러니까 지금 아까 빠져나오는 사람들은 베냐민 지파예요. 이들이 기브아라고 하는 도시를 수호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빠져나오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달아나는 척하는데 그 군대를 따라가게 되죠. 본 진영을. Some Israelites from the smaller army were hiding near Geba. 이스라엘의 작은 부대가 게바 근처에서 매복을 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These men attacked Gibeah. 이 사람들이, 즉 이스라엘의 작은 부대가 매복하던 부대를 말합니다. Attacked Gibeah, 기브아를 공격하게 됩니다. Benjamin's men that ran away went east towards the desert. 그리고 달아났던 베냐민 지파의 군대는 went east, 동쪽으로 달아나게 됩니다. Towards the desert, 사막 쪽으로 말이죠. The Israelites started a fire in the town. 그리고 이스라엘 연합군은 시내에 들어가서 기브아 시내죠. 이제 불 지르기 시작합니다. They tried to stop Benjamin's men so that these would not run away. 여기서 they는 이스라엘 연합군이죠. 이스라엘 연합군이 try to stop Benjamin's men,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막으려고 애를 씁니다. So that these would not run away. 여기서 these는 베냐민 지파 사람들인데 these would not run away. 이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They killed 18,000 men from Benjamin's tribe. 여기서 이스라엘 연합군이에요. They는 they killed 죽였습니다. 18,000명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죽였어요. Those that were still alive, 아직까지 살아남은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군인들은 ran to the rock called Rimmon, 림몬이라고 하는 바위로 달아났습니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Blackwood Brothers의 찬양입니다. God will take care of you. 우리말 제목은 너 근심 걱정 말아라입니다.

0: praying in English. So let's go to God in prayer. Dear Heavenly Father, thank you for allowing justice to reveal in this Israelite civil war. Thank you that no matter how hard the battle, you are still in control of all situations. You are still able to move the actions of man in accordance with your will. Thank you that you are our sovereign God. Thank you that you are almighty and powerful. Thank you that you can control and bless your people out of any situation. As we work to understand your word, please bless us. Please open the eyes of our understanding and help us to fully appreciate all the blessings that are able to be found in your word.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Amen.
1: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0: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allowing justice to prevail in this Israeli civil war.
1: 이 이스라엘 전투에서 정의가 이기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0: Thank you that no matter how hard the battle,
1: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무리 전투가 어렵더라도 힘들고 어렵더라도
0: you are still in control of all situations.
1: 하나님께서는 모든 상황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0: You are still able to move the actions of men.
1: 사람들로 하여금 행동하게 합니다.
0: In accordance with your will.
1: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0: Thank you that you are our sovereign God.
1: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정말 주권적인 하나님이 되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that you are almighty and powerful.
1: 하나님께서 전능하시고 능력의 하나님이시니 감사드립니다.
0: Thank you that you can control and bless your people out of any situation.
1: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어느 상황에서나 정말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또 축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0: As we work to understand your word,
1: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
0: Please bless us.
1: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0: Please open the eyes of our understanding.
1: 우리의 이해할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0: And help us to fully appreciate all the blessings that are able to be found in your

Your word. 하나님 말씀 안에서 정말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모든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온전히 감사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방송 들으시고 느끼신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사사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살펴보았고 오늘부터는 룻기에 등장하는 인물들의 이름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사들이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에 큰 기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약성경 룻기 1장 2절에 등장하는 이름 두 개를 골랐습니다. 우리말 이름은 엘리멜렉 그리고 나오미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부부지간인데요. 엘리멜렉이 남편이고 나오미가 아내지요. 자, 그럼 엘리멜렉부터 영어로 발음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따라해보세요. 엘리멜렉. 한 번 더요. 엘리멜렉. 엘리멜렉.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나오미는 네오미. 한 번 더요. 네오미. 네,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how the 600 remaining Benjamites find their wives. 네, 다음 주에는 베냐민 자손들 가운데 살아남은 600명이 있다고 그랬죠. 이 남자들이 과연 어떻게 아내들을 맞아들이는지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Thank you again for listening to English Bible Fellowship. I'm your host, Chang Soo Kim. 네, 여러분 행복한 주일 보내시고 저는 토요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Goodbye. God bless you.

0: 울산극동 방송 전도 프로젝트 언양 제자들교회 이영우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언양 제자들교회 이영우 목사입니다. 이 세상에는 참 다양한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부류는 정한 곳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 부류는 가야 할 곳을 정확하게 알고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전자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방랑자, 유랑자라고 합니다. 목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을 나그네, 순례자라고도 합니다. 방랑자의 삶은 정한 곳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떠도는 삶을 삽니다. 겉으로는 자유롭고 편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고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방랑자의 내면에 공허함과 무엇으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두려움과 공포가 그 삶을 짓누릅니다. 그 공허함과 두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쾌락과 물질에 집착하며 살아갑니다. 성경에는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방랑자들을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으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방랑자, 유랑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랑자는

0: 자신의 의지로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마귀가 그들의 야비가 되어 그들을 거짓으로 사로잡아서 유리하고 방황하며 살게 합니다. 방랑자는 그 고통 속에서 스스로 벗어날 길도 모르고 벗어날 힘도 없으며 헤어나오려고 하면 할수록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드는 토굴과 같은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직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방랑자들의 삶을 순례자의 삶으로 살아가게 하실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방랑자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건져주실 구원자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방랑자가 고통에서 벗어날 유일한 방법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랑자가 순례자가 되었다고 갑자기 모든 환경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늘 고통과 고난과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렇지만 순례자는 늘 함께 하시는 친구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며 도움의 삶을 사는 순례자는 어둠 속에서 신음할 때도 빛으로 오셔서 인도해 주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지만 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기쁨과 감사의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더 이상 토굴 속을 향하여 걸어들어가는 방랑자의 삶이 아닌 언제나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순례자의 길을 기쁨으로 가득한 천국의 삶을 살아가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 나를 혼자 두지 않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예수님을 지금 이 시간 만나보세요. 어떤 외로움도 사람으로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자유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 여러분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무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개국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와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숲속 콘서트. 오늘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콰르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선선한 가을밤,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으로 함께 걷는 특별한 시간,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0: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오성기업과 함께합니다. 예.

1분 찬양. 환경오염물질을 환경친화물질로 전환시키는 친환경기업 보혈의 은혜로 고객과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성기업과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이 시간은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 존재하는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이 시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3장 47절로 50절 말씀은 그물 비유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물을 통하여서 천국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는 것인데 그 내용은 단순하게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인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면 지옥에 가게 되는 것인데 심판에 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시작을 천국은 마치라고 얘기했는데 하늘의 이치를 땅의 이치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늘 영적인 감각, 지식, 안목 가지고 살아 그 삶을 통하여서 하늘나라를 분명히 사모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물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사실 그물 잘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낚시 좋아하시고 투망 치시는 분들 이 정도는 그물 알지만 사실은 저는 태어나서 투망 한 번도 쳐본 적이 없거든요. 그물 실제로 한두 번 만져봤나 모르겠어요. 뭐 거의 잘 몰라요. 여러분도 그런 분 많을 거예요. 그런데 이 당시에 갈릴리 사람들에게 그물은

일상적인 겁니다. 눈에 늘 보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가장 잘하는 것, 가장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것으로 천국, 심판에 관하여서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물 비유 내용을 보면 그물 속에 물고기가 이제 잡히게 됩니다. 끌어내어서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구분하여서 결국은 다 나쁜 물고기는 버리고 좋은 물고기만 가져간다라는 것이에요.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나쁜 물고기는 다 지옥 가게 되고 좋은 물고기는 천국 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은 강권적인 겁니다. 내가 이 심판 거부한다고 뭐 이렇게 안 할 수 있는가? 그게 아니라는 거. 그 그물에 잡혀 있는 물고기를 당기면 그냥 끌려 올라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심판은 강권적이고 생각보다 급하게 이루어질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오늘 듣게 될 말씀은 심판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심판을 믿고 알아서 그 심판을 잘 준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듣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주님이 말씀하시는 종말적 심판이 언제 있을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심판 자리에서 나는 좋은 물고기에 속할까? 나쁜 물고기에 속할까?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옵는 것은 우리 성도님들 심판을 믿음으로 잘 준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심판대에서 분명히 좋은 물고기 천국 백성 되는 은혜가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물속에서 마음껏 자유롭게 헤엄치고 다닙니다. 그러나 그물을 쳐서 잡히게 되면 그 그물을 당기는 순간에 점점점 좁아지게 되지요. 그런데 이 그물에 잡혔다 할지라도 물고기가 물 밖으로 끌어내지기 전까지는 일정 시간 일정하게 자유롭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물 밖으로 끌어내지게 되면 더 이상 자유는 없습니다. 그때는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는요, 심판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선과 악의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기독교의 역사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선과 악이 더 분명해진다라는 거예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구원 얻은 사람은 하나님과 더 가까운 모습이 되어지고요. 종말이 가까울수록 구원 못 받는 사람은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는 모습, 교만하고 극악해지는 모습, 사단의 자식임이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그물에 들어가면 이제는 꼼짝 못하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나 당분간 그 그물이 끌어올려질 때까지는 일정 시간 그 안에서 자유롭게 헤엄치는데 그동안 거기서 악인이든지 선한 사람이든지 악한 사람은 악한 대로 선한 사람은 선한 사람대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 백성대로 사탄의 자식은 사단의 자식대로 그 자기의 삶을 살면서 그대로 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그물 속에 이렇게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함께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러분 현대 사회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이렇게 있다라고 해석해도 좋겠지만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아주 심각합니다. 교회 안에 구원받을 사람도 있고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섞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는 우리가 교회는 성결하고 거룩한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교회는 우리의 판단대로 거룩하고 부정함을 쉽게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어렵습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아, 저 사람 구원받는 사람이야, 저 사람 구원 못 받지 못해 이렇게 이야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열두 제자를 부르셨는데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사단의 자식이었어요. 예수님은 아셨죠. 그러나 제자들 중에 아무도 가룟 유다가 그럴 줄 몰랐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마귀인 것을 알면서도 그대로 함께 주셨습니다. 제자로 삼으시고 3년 동안 계속 목회를 하셨습니다. 가르쳤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그 전체가 다 구원받은 사람으로 가득하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거룩한 곳이 돼야 됩니다. 거룩하기 위해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나

거룩이 완전한 곳은 아닙니다. 많은 경우에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상처받는다고 합니다. 저 사람 부족함이 많아. 저 사람 이런 문제가 있어. 저 사람이 이렇게 잘못했어. 그래 내게 상처가 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이럴 수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으려면 모든 교인이 다 완벽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완벽한 사람들만 모여있는 곳에 속할 수 있는 사람 여기에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곳이라면 우리 중에 아무도 그 교회에 교인 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부족함이 있지만 끊임없이 거룩하려고 노력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0절 중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니. 아멘.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이 본문은 구체적으로 가둔 유다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를 향하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교인들이 거룩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만 그 노력으로 거룩해지는 건 아닙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다 구원받아야 되지만 다 구원받지는 못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점을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온 교인이 울산제일교회라는 이름 안에 공동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러면 너무 좋죠. 너무 쉽습니다. 그런데 구원은요, 울산제일교회 교적부로 인해 구원받는 게 아니고요. 천국 생명록에 그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야 라고 알고 계셔야 구원 받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깊이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이 너는 천국 백성이야 내 백성이야 라고 분명히 기억하는 사람인가? 물론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애쓰고 노력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구원은 은혜이니까. 내가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것도 아니죠.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이야기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교회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있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완벽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불완전한 아니요. 모두 다 불완전합니다. 서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 보고 실망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시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이었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기도를 들으셔서 구원하시는 은혜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그 본색이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역이용하고 그 은혜를 훼손하는 악의 무리가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그 악의 무리가 막 안 좋은 이야기를 만드니까 거기에 다 휩쓸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넘어집니다. 여러분, 사랑할 때 위선자가 생기는 것입니다. 귀한 것에 모조품이 있죠. 복음의 진수 앞에 분명히 가짜 복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는 그 진리를 가려낼 수 없습니다. 누가 아는가?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누가 가룟 유다가 배반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아무도 몰랐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그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라고 누가 생각했겠어요? 네, 하나님은 아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깊이 고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받을 사람을 정확하게 아신 하나님께서 나를 알고 계실까? 나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알고 계실까?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이 드신다면 감사한 일이에요. 남은 일생 그 믿음 가운데 승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시 그게 부족하다 그러면요, 다른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문제부터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됩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우리 주님 보실 때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되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유명한 중세 신학자 오리게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영혼의 병원이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영혼의 불치병을 가진 환자들이 모여서 치료받는 곳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원에 건강한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아픈 사람이 병원에 갑니까? 건강한 사람 병원에 안 갑니다. 병원에 안 가요. 아프니까 병원에 가는 것이죠. 아프니까. 병원에 가서 치유되어야 될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교회는 구원받기 위하여서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이야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인 줄 아는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 교회는요, 구원받은 죄인의 모임이라고 얘기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죄인의 모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은 건 내 노력으로 받은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그래, 교회는요, 문제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십니다. 교회 안에 그래서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는 것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게 저 사람 저렇게 구원 받겠어? 이 소리 쉽게 하면 안 돼요. 왜? 구원은 우리가 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분명히 알고 교회 안에 서로 마음에 상처받고 낙심하고 서로 실망하는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교회는 부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병든 사람이 모이는 것이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이 있어야 됩니다. 너무 자유로워서 안 돼요. 원하는 거 다 해주는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초대교회가 이 점을 아주 잘했어요. 한국 초대교회 선교사님들께서 한국에 와서 한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아주 단단한 규칙들을 정했는데, 그 대표적인 거요, 금주 금연입니다.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그랬어요. 당시에요, 술 안 먹는 사람 거의 없었습니다. 담배 다 폈어요. 그런데 술 먹지 말라, 담배 피지 말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했습니다.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집집마다 제사 안 지낸 집이 없는데 이 제사 지내는 문제 때문에요, 교회 다니려고 그러면 아주 심각했습니다. 그거 좀 풀으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신앙생활 할 것 같은데 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병원에서 환자들한테 환자들 편안하게 다 해주면 치료가 될까요? 안 됩니다. 치료를 위해서 필요한 기준을 정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교회가 이 점을 아주 잘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교회 나오면 사실은 마음속에 술 끊어야지, 담배 피면 안 되지, 우상숭배하면 안 되지, 이 마음들이 남아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통입니다. 이거 살려야 돼요. 여러분, 이것이 한국교회가 성장하는 데 아주 큰 도움이었습니다. 사람이 거룩한 것과 속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은 거룩에 이르는 과정인데, 이 거룩이라는 것은 완전한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완전한 분은 하나님이고요, 그 하나님을 목표로 우리는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서 최선을 다해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거룩을 배우고, 그리고 교회에 나와서 거룩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이 내가 활동이 조금 자유롭다 해서 그것이 끝까지 가는 것이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그물을 딱 던지면요, 그물 안에 있는 물고기가 당장에 문제 없습니다. 물 안에 있고 어느 정도 움직여요. 그런데 그게 계속 가는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어부가 당기면 점점 끌려 올라오는 것입니다. 결국은 마지막에 물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종말의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면 양이 염소가 되고 진실이 거짓이 되는 거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서로 분명히 구분되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 보실 때 명확하게 구분할 때가 있다라는 거. 언젠가 심판의 때에. 성경에 있는 진리들은요, 공부해서 알아서 믿어지는 진리가 없습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알아지는 진리예요. 여러분, 종말이 있고 그 종말 때 심판이 있다라는 것은요, 믿고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나 6.25 전쟁 때나 6.25 전쟁 직후에 그 어려운 시기를 보낸 시기

시기 때나 지금이나 성경은 똑같아요. 종말이 있고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믿어야 되고요. 믿음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 이르기 전에 또 하나의 현재적인 심판도 있습니다. 환난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 백성 아닌 자들은 다 결국은 그 모습이 드러납니다. 한국교회사의 권위자인 백낙준 박사님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사에 관한 책을 읽으면 백낙준이라는 이름을 꼭 듣게 되어 있는데요. 이분이 한 유명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처음 시작될 때 교회 안에 두 부류의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는 개화교인, 하나는 기독교인. 당시에 기독교는 서양 문물을 이 땅에 전파하는 통로가 되었기 때문에 깨어있는 생각, 개화된 생각, 서구 문물을 받아들이는 깨어있는 이런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개화교인이 있었고 그런 것이 좋아서 온 진짜 예수 믿는 기독교인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일제치하에 배고인 사건이 딱 발생하고 나니까 교회가 핍박을 심각하게 받게 됩니다. 결국은 개화교인들은 세상으로 다 돌아가고 교회 안에는 기독교인만 남게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핍박과 환난과 고통이 생기는 날에 가짜는 다 도망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환난 때 질적인 성장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평안하게 되면 양적인 성장을 합니다. 양적인 성장을 하면요 그 안에 분명히 질적인 결함이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양이 염소가 될 수 없듯이 염소 또한 양이 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물고기 나쁜 물고기 안 되고 나쁜 물고기 좋은 물고기 되는 법이 없습니다. 다만 본색을 드러내지 않고 있을 뿐이에요. 환난과 종말 때에는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프란시스 베이컨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야기하기를 악한 사람을 교육한다는 것은 약삭빨은 악마를 생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악한 사람은 아무리 교육해도요 바뀌는 게 아니라 약삭빨은 악마가 되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성경의 기준으로 이야기할 때 이 세상에 악하지 않은 사람이 있나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단순하게 세상의 교육으로 우리가 바뀔 수 있는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근본적인 종자가 변해야 되는데 단순하게 교육을 통하여서 머리가 좀 또 커진다고 많이 배운다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근본 속사람이 변해야 되는데 이 속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십자가의 은혜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심판의 때가 되면요 근본이 바뀌지 않은 사람들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시간 아주 깊이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근본으로 예수의 사람인가? 아니면 그냥 교회 공동체에 속해 있는 교인인가?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옵니다. 분명히 예수의 사람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은혜가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의인 중에 있는 악인을 골라내십니다.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나쁜 물고기 중에서 좋은 물고기를 건져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세상에 악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 천국에 갈 사람이 뽑아서 천국 보내는 줄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요. 좋은 물고기를 뽑아서 그릇에 담고 나쁜 물고기를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 악인이 의인의 기업에 참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심판의 강권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으로서 구약성경의 여러 곳에 얘기합니다. 그 중에 한 곳을 우리가 읽겠습니다. 시편 1편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심판의 때가 되면 의인 속에서 악인을 꺼내어서 강제로 꺼내어서 지옥불에 던진다라는 거예요. 악한 자가 선한 자처럼 불의한 자가 의인인 것처럼 이리게 가죽 옷을 입고 아무리 숨어 보아도 결정적인 심판 때에는 완전히 그 모습이 다 드러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판받는 그 모습은 어떤 것인가? 오늘 5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0: 아멘.
1: 지옥은 어떤 장소인가?
0: 풀뭇불 같은 곳이라는 거예요.
1: 성경의 지옥의 별명을 풀뭇불, 이렇게 뜨거운 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합니다. 불 속에 태우는 것처럼 뜨거움으로 묘사합니다. 지옥이 진짜 막 뜨거운 불인지 그건 가봐야 알겠지요. 그런데 묘사를 그렇게 했어요. 고통이 끝나지 않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지옥의

0: 고통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망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1: 여러분, 존 밀턴이라는 사람이 쓴 신랑원이라는 책을 읽어보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 책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인데요. 지옥에 간 영혼들이 뜨거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 속에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 마귀하고 사탄도 다 함께 그 고통 속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술피 울면서 이럴 줄 알았다면 내가 예수 믿을 걸 하려고 그렇게 막 가슴을 치며 울더라는 거예요. 그러자 듣고 있던 마귀가 하는 얘기가 이를 가라라. 네가 눈물을 흘리며 후회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지옥은 어떤 것인가? 후회의 눈물도 참회의 눈물도 없는 곳입니다. 그곳에는 이를 갈며 원망하고 증오의 마음이 부글부글 끓는 곳, 그런 곳이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제2차 세계대전 때 영국이 폭격을 당하여서요, 아주 모든 건물들이 다 부서지고 뭐 그냥 완전히 파괴가 됐어요. 그 파괴된 현장에서 어느 교인이 목사님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여기가 지옥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옥 같습니다. 왜? 남아있는 게 아무것도 다 불타버리고 시체가 뒹구니 지옥 같은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고생되고 어렵지만 이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 예수 믿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지옥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고생스러워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 복음이 있는 곳은 지옥이 아닙니다. 지옥은 우는 곳입니다. 이를 가는 곳입니다. 예수 믿지 못하는 곳입니다. 천국은 심판적인 요소를 가집니다. 말씀도 심판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 받아들이지는 사람도 있고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하고 믿음으로 감사하게 받는 사람, 감사한 일이죠, 구원받는 사람으로. 그런데 마음에 의심이 생기고 비방이 나오고 말씀이 들리지 않는 사람, 답답한 일입니다. 분명한 것은요, 환난과 핍박이 오면 그 본체가 드러납니다. 최소한 마지막 심판 때 그가 구원받을지 안 받을지 명확하게 나타날 것입니다. 마지막 심판 때 알곡과 쭉정이, 좋은 곡이 나쁜 곡이 숨김없이 다 드러날 것입니다. 내가 내 속이 어떤 사람인지 분명히 드러날 심판 때가 곧 올 것입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곧 올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건요, 아직까지 우리의 기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는 누구든지 울산지혜교회 등록만 하면 다 구원받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연구소에 하면요, 교회 아닌 교인 가운데 예수 믿지 못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요. 예수 안 믿는, 못 믿어. 그러나 그냥 종교 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절에 가 있는 거나 교회 가 있는 거나 똑같이. 실제로 우리 교인은 아닙니다. 어느 교인이 저한테 그러게 하더라고요. 다른 교인인데요, 목사님, 뭐 사실은 뭐 예수 믿어야만 구원받나요? 그냥 착하게 살고 이러면 구원받지요. 꼭 예수 믿는 사람만 구원받나요? 그분 교인이에요? 종교인이죠. 아직까지 기회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이 자리인 성도들 가운데 난 예수 믿는 게 분명하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있는 분들은 그 믿음으로 남은 일생 승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혹 거기에 조금이라도 의심 있는 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보다도 주님 앞에서 먼저 그 문제 분명히 해결하고 구원받은 좋은 물고기 되어져서 심판 때에 분명히 천국 백성 되어지는 우리 울산지혜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2: 복 있는 사람은 지금까지 남구 신정로에 위치한 울산제일교회 김성수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2-276-4010번 울산제일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샬롬, 주 안에서 평안하시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여호와는 감히 인간의 입술로 더럽힐 수 없을 만큼 거룩한 이름이었습니다. 꼭 여호와를 말해야 할 때는 주님을 뜻하는 아도나이로 대체했지요. 글을 써야 할 때는 담당 서기관이 목욕제기를 하고 쓴 뒤에 사용한 펜을 파괴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있는 분이며 있게 하시는 분입니다. 스스로 있는 분은 변함이 없는 크신 하나님이며 우리에게는 크신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무서워하지 말라. 성경은 우리에게 주님을 경외하라고 말하면서 동시에 무서워하지 말라라고도 한다. 그리고 보면 우리가 비슷한 뜻이라고 생각하기 쉬운 이 두 단어의 의미에 결정적인 차이가 있다는 생각이 든다. 주님을 경외하는 것은 다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어미하심에 대해 존경을 표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것을 뜻한다. 주께서 우리에게 무서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불확실한 것에 대해 염려와 공포라는 통상적인 의미의 두려움에 가깝다. 하나님께서는 주권을 갖고 다스리실 뿐만 아니라 그분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일에 우리를 참여시키신다. 우리가 하나님의 중대한 계획의 일부임을 알 때 우리는 두려움을 내려놓을 수 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그것은 아마 하나님의 손에 안전하게 맡겨져 있기 때문이다. 오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로서 당신이 느끼는 두려움을 다소나마 덜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 보라.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김대환님의 음성으로 찬송 들으셨습니다.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송 세 곡 연이어 함께 할게요. 놀라운 그 이름, 향유옥합의 찬양, 예수 그 이름, 최은숙님의 피아노 연주 찬송, 그리고 Favorite Hymns 앨범에 수록된 귀하신 주의 이름은 찬송과 찬양 함께합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 여러분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무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개국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와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숲속 콘서트. 오늘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콰르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선선한 가을밤,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으로 함께 걷는 특별한 시간,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왕이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드리고 영원히 그 이름을 찬양합니다. 네, 주님을 경외한다는 건 모든 일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인식하고 두려워하며 사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매 순간 주님을 인정하고 코람데오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 아닐까요? 주를 경외함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 되시는 주님을 갈망하며 더욱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합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찬양 함께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끝으로 정태준님의 하나님 하나님 찬송 전할게요. 향기로운 찬송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 울산시 남구 신정동에 위치한 대흥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박영래의 함께 행복. 샬롬,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지기 박영래입니다. 우리 삶의 여정 가운데 고난과 역경은 언제나 있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고난이나 역경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인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날마다 매 순간 동행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울 것이 없는데요. 실패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게 되는데요. 하나님과의 동행은 만사 형통입니다. 앞서 말한 만사 형통이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데요. 고난이나 역경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고난과 역경을 뚫고 이겨내는 힘을 보유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잊지 않는다는 말이 됩니다. 혹 고통스럽고 고민되는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요. 하루하루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하고 하루 종일 동행하고 또 끊임없이 하나님을 생각하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의 특권입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박영라의 함께 행복 출발하겠습니다.

송영민의 동행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렸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의 박영라의 함께 행복 듣고 계십니다. 박영라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습니다. 은혜의 찬양들과 말씀 또 삶의 여러 이야기들을 통해 은혜 나누고 있는데요. 이 시간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준비한 찬양 들려드릴게요. 먼저 패밀리 워십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들으시고요. 이어서 한웅재 음성으로 나의 노래 속에 길이 있다면 나눌게요.

함께 행복, 향기나는 이야기. 향기나는 이야기. 고상섭 목사님의 그 말씀 힘되어 365 중에서 오늘은 믿음은 사고하는 것이다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면서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저서 산상수훈 강의에서 믿음은 사고하는 것이며 믿음이 없는 것은 사고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견고하게 믿음이 다져진 사람은 어려운 현실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이 밀려올 때도 사고하기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 사고하지 않고 환경과 감정이 밀려오는 대로

생각하며 절망합니다. 두려움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사고하지 않는 문제인데요. 믿음이란 보이는 세상의 두려움과 보이지 않는 세상의 하나님을 연결하는 것, 즉 치열하게 생각하고 사고하는 것입니다. 향기나는 이야기, 오늘은 고상섭 목사님의 그 말씀 힘되어 365 중에서 믿음은 사고하는 것이다 나누었습니다.

되기를 소망하면서 토요일에 함께한 박영나의 함께 행복,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남은 시간도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시기 바랍니다. 행복지기 박영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 여러분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무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개국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와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숲속 콘서트. 오늘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콰르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선선한 가을밤,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으로 함께 걷는 특별한 시간,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0: 생명의 말씀. 매주 토요일 이 시간에는 다시 쓰는 부흥행전, 치유와 회복이 있는 교회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십니다. 말씀 들으시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1: 본문의 이야기, 요셉의 얘기는 잘 알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섭리와 은혜와 비전으로 한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빚어가시는가 하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사랑받던 아들이 하루아침에 노예가 되고 성실하게 살았음에도 억울하게 감옥에 갇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죄를 거절했음에도 돌아온 것은 고난뿐이죠.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그런 거죠. 이해되지 않은 인생의 수수께끼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거기에 거울처럼 보여주는 사람이 바로 오늘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건네는 답이 있어요. 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느냐라는 그 질문보다도 하나님께서 묻는 질문은 뭐냐면 어떤 태도로 그 상황을 통과해 가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세요.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나요? 세상 사람들도 삶의 태도가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성공과 실패하는 사람을 연구했더니 다른 것 차이가 아니라 불행한 일이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좋은 일들이 그 사람을 성공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태도로 삶을 사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의 불행과 행복을 좌우한다고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다면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삶의 원칙을 조금 함께 나눌 수 있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요, 임마누엘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임마누엘의 삶. 임마누엘의 뜻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뜻이죠.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향해 성경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3절에 보니까 감옥에 갇힌 요셉을 향해서도 성경이 똑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형통은 일이 잘 풀리고 문제가 사라지고 원하는 대로 성공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형통이라는 뜻은 뭔가, 히브리어로 보면 찰라흐라고 그렇게 돼 있는데 원래 원어의 뜻은 이렇습니다. 앞으로 나간다, 번성하게 한다,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한다, 그런 의미를 품고 있는데 여기에 이 단어에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하나는 주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게 형통이에요. 내 뜻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뜻은 좌절 때도 질 때도 있고 또 안 될 때도 있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을 형통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있다면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함께 하셔야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를 하면요, 성경적으로

라는 형통이라는 것은 환경의 조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며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노예일 때도 형통했고요. 요셉은 감옥에 들어가서도 형통했어요. 그가 종이 대신이 될 때도 형통했어요.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은 환경이 우리에게 어떤 환경으로 바뀌어져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신다는 겁니다. 근데 그 과정에 우리가 잘 모르니까 고통스럽고 힘들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다, 얘기도 듣지 않는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일반적으로 문제가 생길 때 이렇게 묻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나님, 내게 왜 그러세요? 하나님, 나에게 뭘, 제가 뭐 제게 억한 심정을 갖고 계세요? 뭐 이런 마음이 들 정도로 그런 마음을 갖고 있을 때가 있죠. 그런데 임마누엘의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질문을 바꿉니다. 하나님, 지금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런데 나를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기를 원하십니까? 그렇게 질문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제가 자주 종종 쓰는 말입니다만, 부산으로 가야 하는 사람이 강릉으로 가는 길이 넓고 편하고 그리고 빨리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형통한 길은 아닙니다. 비록 돌아가고 좁을지라도, 거친 길이라 할지라도 내가 가야 될 그 목적지와 연결되어 있다면 그 길이 바로 형통의 길이라고 그래 말씀드렸어요. 형통이라는 게 그런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다윗이 사망이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될 삶의 자세가 있다면 여러분의 인생이 바닥을 치고 하나님이 침묵하고 안 계신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가 붙잡아야 될 신앙이 있다면 임마누엘의 이 신앙이에요. 이게 요셉이 붙들었던 신앙이에요. 요셉이 가졌던 삶의 자세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함께 하신다. 내가 노예로 있어도, 감옥에서도, 종이 대신이 되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을 붙들고 그가 살았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낙심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현실을 이해하지는 못하지만,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 가진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뜻을,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내 뜻 이루어진다고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마다 내 뜻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때 세상은 비극적이 되는 거예요. 저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사람이 저 목사 그냥 확 죽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때 이루어지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못 살아요. 근데 지금 제 얘기를 하고 있지만 지금 여러분 얘기하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네, 그런 일을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나요? 나는 뭐 사람들한테 그런 얘기 듣지 않는다. 아니요, 우리 살다 보면 원치 아니하게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어요. 서운한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다윗이 시편에서 자기를 공격하는 사람들 저주하는 시를 보면 무서워요. 하나님은 그것 듣지 않으시잖아요.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 듣지 않으시는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을 주시는 그 섭리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는데, 그것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때는 그것이 고통이고 아픔이고 하나님 버리신 것 같고 그렇게 비춰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 붙들고 하나님 뜻을 쫓아가면 하나님은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에게 뭘까요? 은혜요,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요셉이 그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요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요. 멀리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이 믿음 붙드셔야 돼요. 요셉처럼 감옥에 있을 때에도, 노예가 됐을 때도, 집을 떠났을 때에도 이 믿음 붙드는 것처럼, 또 그가 총리 대신 될 때도 이 믿음 없었으면 그는 교만해서 참 어려웠을 거예요. 근데 이 믿음 붙들고 있기 때문에 겸손했고 낙담하지 않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아나가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이 있다면
코람

최고의 삶을 선택했는데 코람데오. 이건 라틴어인데 어떤 뜻인가 하면 하나님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오늘도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 사람이 당사자가 있을 때 얘기하는 거하고 없을 때 얘기하는 거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저는 한번 좀 화가 나는 일이 있어서 그런 얘기했어요. 내 앞에서 할 수 없는 말이라면 다른 데서 가서 하지 마세요.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도 같은 심정이죠? 예. 네. 사람이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 달라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다는 그 의식을 가지고 오늘 살아가는 사람하고 하나님은 모를 거야. 하나님 안 보실 거야, 못 보실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선택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코람데오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 보고 계신다는 사람에게 하나님 주신 특별한 은혜는 뭐냐면 분별의 지혜를 주세요. 분별하는 지혜. 이것이 지금 해야 될 것인가? 나중에 해야 될 것인가? 해야 될 것인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인가? 붙잡아야 될 것인가? 놓아야 될 것인가? 미워해야 될 것인가? 사랑해야 될 것인가? 품어야 될 것인가? 내 던져야 될 것인가? 떠나야 될 것인가? 있을 것인가? 이런 분별에 있어서 지혜를 주셔서 그 분별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 섭리 가운데 걸어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했다 그랬죠. 이 유혹이 단발성이 아니에요. 성경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다 그랬어요. 근데 제임스 보이스 목사님 그 설교를 그 책을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요셉의 유혹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본능에 그 근거한 유혹이었다. 사람이 본능에 근거한 유혹은 이기기가 참 어려워요. 그 다음에 고향을 떠나고 가족을 떠난 사람에게 하는 유혹이었고 젊은 사람에게 하는 유혹이었다. 이 여인은 요셉의 인생의 삶에 커다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의 유혹이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 유혹을 받아들일 때 얻을 수 있는 이익들이 너무나 많아 보였어요. 참 분별하기 힘들잖아요. 그 다음에 요셉이 가정총무로 승진하고 난 다음에 일어난 일이라 그랬어요. 그 후에 성경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사람이 좀 잘 되고 나면 내가 이쯤은 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된단 말이에요.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져요. 그러니까 사람이 소유가 늘거나 없거나 위치가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입장이 바뀌거나 할 때 사람은 변화돼요. 달라져요. 어려운 일보다는 좋은 일이 있을 때 죄짓기가 쉽고요. 우리가 실수하기가 쉽다는 얘기가 바로 그런 얘기예요. 요셉이 그랬어요. 그런데 요셉의 고백은 확고했어요. 39장 9절 보니까 이렇게 했어요.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며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의 기준은요, 사람이 아니었어요. 얽혀있는 상황도 아니었어요. 눈앞의 이익도 아니었어요. 오직 하나님이었어요. 인간의 기준으로 하면 변명할 기회가 생기고요. 내 이익에 저울질을 하기 시작하면 유혹은 합리화되고요. 그 유혹이 유혹이 아니라 나에게 기회로 보여지는 것이 바로 이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이 선택이 하나님 앞에서 과연 옳은가 하는 그런 코람데오의 질문 앞에 서면 세상의 화려한 유혹은요 한낱 껍데기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 분별력은요 단순히 이것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를 아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옳은지에 대해서 분별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기회처럼 보이는 일이 인생을 무너뜨리는 치명적인 유혹이 될 수 있고요. 반대로 손해처럼 보이는 길이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보호일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삼손이라는 사람 잘 알잖아요. 그게 나실인이라는 그런 사명도 주어졌고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힘을 주셔서 그의 인생을 부르셨어요. 하나님 뜻을 위해서. 그런데 반복되는 유혹 앞에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자리를 떠나지 못하다가 결국 두 눈이 뽑히는 비극을 맞이했어요. 반면에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으로 나가며 되어 있어요. 요셉은 그 자리에 머물러서 논쟁하거나 자신의 의지를 과신하며 버티지 않았어요. 믿음이란 때로는 끝까지 버티는 것이 아니라 죄의 자리에서 과감히 도망치는 용기입니다. 이 선택이 나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는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나는 이 길을 갈 수 있는가? 이런 코람데오의 질문을 내 삶에 던지면서 내 삶을 결정한다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분별의 지혜를 주시고 그 분별의 지혜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는데 우리를 사용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비록 그 결정이 감옥이라는 억울한 결과로 이어져도 그의 의로운 선택을 하나님은 주님의 섭리를 이루는 곳에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 유혹에서 이겼던 요셉이 흉년도 이겨낼 수 있었고 풍년도 이겨낼 수 있고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로 가져야 될 그 자세는 뭐냐면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 요셉의 삶을 관통하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흔적이 바로 이 성실함이거든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휘몰아치는 이토록 가혹한 질문들의 이유를 다 알지 못했습니다. 왜 형들이 자신을 버렸는지, 왜 하필 노예가 되어야 했는지, 왜 진실하게 살았는데 억울한 감옥에 갇혀야 되는지, 하나님은 왜 이토록 오래 침묵하시는지 하나도 이해하는 것이 요셉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나 요셉은 방황하거나 좌절하거나 주저앉지 않고요, 그에게 볼 수 있는 단 하나의 자세가 있다면 성실함이었어요. 자신에게 허락된 오늘 하루의 자리에서 그는 최선을 다했어요. 보디발의 가정에서는요, 가정 전체를 신실하게 관리했고 비참한 감옥 안에서도 맡겨진 죄수들을 돌보고 책임을 다했어요. 그의 성실함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맡기신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거룩한 예배였어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요, 하나님은 이 성실함의 과정 속에서 놀랍고 세밀한 하나님의 학교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가정경제를 배우게 됐어요. 사람을 다루는 법을 배우게 됐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 경제에 대한 개념과 행정력을 배우는 계기가 됐어요. 그리고 감옥에 갔어요. 이 감옥이 왕의 신하들이 갇히는 감옥이라 그랬잖아요. 이 감옥에 갇힌 사람들 속에 얼마나 억울한 일이 많겠어요. 그럼 요셉이 그들의 낯빛을 살폈다 그랬어요. 얼굴을 살폈다 그랬어요. 찾아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 삶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삶도 억울함으로 가득 차 있는데 언제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나 간수가 맡겼을 때 그 사람들을 살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억울한 거 얘기하잖아요. 거기는 국방부 장관도 있고 경제기획원 장관도 있고 교육부 장관도 있고 억울한 거 얘기하면서 뭐 할까요? 나라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식을, 지혜를 그들로부터 배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꿈을 해결해 준 술 맡은 관음장이 나가서 반드시 석방시켜 주겠다 해놓고도 2년이나 약속을 잊어버렸잖아요. 그 2년의 기간이 뭐냐면 요셉이 30살이 될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애굽에는 30이 되기 전에는 관리로 등용되지 못한다는 그런 어떤 뭔가 법칙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기다린 건 뭐냐면 노예에다가 죄수가 국무총리가 돼, 아무리 왕이 그러지만, 그러나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 중에는 누가 했을까요? 아마 보디발도 했을 거예요. 내가 이 사람을 겪어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니라고. 여러분, 경호대장 정도 하면 사람 보는 눈이 보통 아닙니다. 의심의 눈으로 이렇게 보고 딱 살핍니다. 근데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이 사람은 노예지만, 죄수지만, 외국인이지만 이 흉년과 풍년을 충분히 다스리고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성실함을 가진 사람입니다. 아마 그렇게 청구했을 거라고 상상해 보는 거예요. 감옥에 있는 간수장도 아마 추천했을 거예요. 요셉을 만난 사람마다 다 축복했어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린 거예요. 요셉은 하나도 몰랐어요.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가 왜 형들에게 팔렸는지, 왜 애굽에 왔는지, 그 문화와 언어를 익힌다고 얼마나 고생했는데 거기에서 왜 가정 종무가 됐는지, 거기 있다가 왜 유혹을 받았는지, 유혹을 거절했는데 왜 감옥에 갔는지, 감옥에서 왜 간수 자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뭐 일을 맡아서 해야 되는 그 간수장의 도움을 받아서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일을 해야 되는지,
왜 술 마시던 가는 장은 해결해 줬는데 그 사람이 침묵하고 있었는지

0: 그런지 아무것도 몰랐어요. 이유를 몰랐어요. 그에게서 동일한 것이면 성실함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다는 것. 이거는요, 예배의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으면 이 성실함은 나오지 않아요. 포기하고 싶죠. 그만두고 싶죠. 낙심이 되죠. 여러분이 혹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이 상황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내가 최선을 다하는 삶의 자세, 이건 바로 예배자의 자세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요셉이 본 것은 한 조각만 봤어요. 지금 마음 어려운 거, 힘든 거. 우리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이 스티브 잡스가 그런 얘기했다 그랬죠. 이 스탠퍼드 대학 졸업식에 가서 할 때 우리는 점으로만 본다고. 그러나 지나온 세월을 보면 이 점이 연결돼서 선으로 보게 된다고. 중요하죠. 우리는 오늘 내 앞에 일어난 일 그거밖에 못 봐요. 이 일이 어느 방향으로 갈 것인지 왜 일어난지 몰라요. 그 한 조각밖에 못 가요. 그런데 하나님은 전체의 조각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의 과거도 아시고요, 현재도 아시고 미래도 아세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이 삶의 이 현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운영하시는 학교에 우리를 오늘도 훈련시키고 있는 거예요. 내면이 겸손해지고 단단해지고 그리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훈련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될 때 우리의 삶은 달라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요셉이 50장 20절 보면 형들을 향해 이렇게 고백하죠. 당신들은 나를 헤아리게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이렇게 되었어요. 요셉의 인생 속에는 물음표가 많았어요. 그 물음표가 바로 인생을 살고 뒤를 돌아보면서 느낌표로 바뀐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길도 요셉처럼 어떤 인생의 구덩이나 억울한 감옥처럼 느껴지는 곳에 여러분 처해 있습니까?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왜 이 모양일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쓸수록 내 삶은 왜 더 버거워질까? 그런 한숨이 나오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 이해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 아니라는 것.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한 미래를 준비하고 계시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내일을 모두 꿰뚫고 보고 계시고, 우리는 점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선을 보고 계시고, 우리는 퍼즐의 한 조각을 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전체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가지고,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고요. 실패했구나, 그것이 아니라, 아니요, 하나님의 그림이 아직 다 그려지지 않았다는 것,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믿으시고 코람디오의 눈으로 하나님 앞에 바른 선택을 하셔서 유혹의 자리를 떠나시고 그리고 내게 맡겨진 일상의 조각들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살아갈 때에 마침내 하나님은 우리의 한숨과 눈물을 돌리시고 우리 인생이 마지막 돌아볼 때에 다윗처럼 줄로 지어준 구약 한 치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나를 이길 수는 있어도 기도는 이기지 못하는구나, 그런 어떤 하나님 주신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도 그런 은혜가 있을 줄 압니다. 저도 겪을 것 다 겪어봤어요. 여러분이 겪는 것 다 겪어봤어요. 더 험한 밑바닥까지 내려가 봤어요. 스스로 내 삶을 포기도 해봤어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들어 오시고 은혜로 지켜오셔서 주신 말씀, 형은 나를 헤아려 했지만 하나님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이 백성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는 그 고백이 요셉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서울시 동대문구 이문동에 위치한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께서 말씀 전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962-0727, 02-962-0727번 동안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진심과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 울산시 남구 야음동에 위치한 울산감리교회와 함께합니다. 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0: 반갑습니다.
1: 네.
0: 이제 무더위가 살짝 지나갔고요.
1: 그렇죠.
0: 네, 약간은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드는데
1: 네.
0: 교수님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 주제가 가을.
1: 네.
0: 나무학기?
1: 네. 네. 가을 하면 높은 하늘도 연상이 되어지지만 무언가 나무들에서 느껴지는 그 어떤 우수에 찬 느낌들 많이
0: 맞아요.
1: 받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0: 네.
1: 그래서 오늘 나무학기들을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고요. 여러분께 현악기로만 구성해서 왔습니다. 네. 그렇게 가을을 한번 같이 맞이해볼까 싶은데
0: 네.
1: 황 PD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습니까?
0: 저도 잘 지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월에 접어들면서
1: 네.
0: 참 좋은 게 9월에 제 생일이 있어요.
1: 아~
0: 9월에 초입에 생일이 껴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참 특별하게 느껴지는 그런 달이기도 한데 네, 그래서 참 반가운 마음에 요즘 기분 좋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1: 네, 저는 근간에 강의를 간 곳에서 제가 도서관에 강의를 종종 가는데요.
0: 도서관이요?
1: 네네. 근데 그 강의가 10시에 시작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준비를 하느냐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 한 9시 20분부터 다들 입장을 하세요. 근데
0: 네.
1: 연령대를 어린 아이들까지 열어놓은 강의이기 때문에 아이들의 손을 잡고 들어오시는 부모님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0: 네.
1: 그걸 볼 때마다 토요일 이른 시간에 아이들을 깨워서 올 수 있는 부모님들은 어떤 열정을 가지신 분들인가. 사실 그래서 제가 공개적으로 아이들한테 질문을 하곤 하거든요. 오늘 아침에 억지로 일어났니? 그러면 거의 다는
0: 네.
1: 자발적으로 왔다고들 대답을 해요. 그리고
0: 기특하다.
1: 아이들의 표정도
0: 네.
1: 되게 밝고요.
0: 네네.
1: 거기에서 봤을 때 우리는 예배를 그만큼 잘 섬기고 있나?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이 저런 똘망똘망한 눈일까? 시간 한번 어기지 않 하려고 3, 40분 전에 가서 준비 찬송을 하고는 있을까? 하나님과의 만나는 시간을 나는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를 한번 반추해보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0: 참 그렇네요. 반성도 되고 아이들의 모습이 예쁘게 느껴지기도
1: 네.
0: 하는데 그렇습니다. 주일 성수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가을을 기다리는 것처럼
1: 네, 네.
0: 반긴다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1: 네.
0: 오늘 첫 번째로 함께 나눌 곡은 찬송가죠, 교수님.
1: 네.
0: 어떤 곡이죠?
1: 찬송가 487장 이고요. 어둠 후에 빛이 오며 참 가사가 너무나도 좋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있은 후에야 빛이 오고요. 바람이 분 후에야 잔잔함이 옵니다.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이고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나무에는 나이테들이 있습니다.
0: 네.
1: 그 나이테를 보면 그 나무의 나이를 가늠할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이 나이테와 함께 이 찬송을 듣고 여러분들과 나무악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0: 네, 찬송가 먼저 듣고 오시겠습니다.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0: 네, 찬송가 487장 어두움 후에 빛이 오며 함께 나누셨습니다.
1: 네.
0: 교수님, 오늘 처음으로 함께할 작품은 어떤 건가요?
1: 바이올린 곡을 먼저 준비했습니다. 안톤 드보르자크의 곡이고요. 네 개의 낭만적 소품에서 1악장을 양인무 바이올리니스트의 그런 어떤 음성으로 들려드릴 텐데,
0: 네.
1: 여러분, 보통 스승을 닮아간다고들 하죠.
0: 그쵸.
1: 그러면 바이올린이나 이런 현악기 같은 경우에 스승을 닮는 다음은 어떤 걸 얘기할 수 있을까요? 그 스승의 모션?
0: 네.
1: 아니면 그 스승의 성품? 어떤 걸 닮을까요?
0: 스승이니까 무언가를 배우는 거다 보니까, 예를 들어 악기 하시는 분들은 그 스승님의 어떤 손짓 하나, 템포 하나, 이런 것들을 배울 것 같기도 하고요. 저는 아나운서를 준비하면서, 그 선생님의 호흡을 배우려고 좀 많이 애를 썼었던 것 같아요.
1: 그러면 반대급부로 우리 하은 PD님은 하은 PD님에게서 무언가를 배워가는 후배들이 어떤 걸 배워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실까요?
0: 제가 만약에 가르치는 제자가 있다고 한다면,
1: 네.
0: 뭐 스킬적인 것도 많이 중요하겠지만,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그거네요. 제가 몇번 말씀드렸긴 했지만, 7년 동안 준비했거든요.
1: 네.
0: 긴 시간을 인내하면서 버텼는데, 문이 쉽게 열리지 않을 수도 있다.
1: 네.
0: 근데 결국 버티다 보면 언젠가 기회가 오니까 저의 인내?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1: 너무 좋습니다.
0: 교수님께서는요?
1: 저는 일단 왜 그렇게 여쭤봤냐면, 이 양이모라는 바이올리니스트를 보기 이전에 어떤 바이올리니스트의 연주를 봤는데, 이두 분의 어떤 모션이나 느낌이 굉장히 유사하게 와닿았어요. 그러고 나서 봤더니 스승과 제자 사이더라고요. 그러면 그 음악에서 이 음악이 느껴졌다는 건 많이 닮아 있다는 거겠죠.
0: 네.
1: 그 스승이 준 것은 다만 모션이었을까, 연주력이었을까를 가만히 생각해 보다가 학창 시절이 생각이 났습니다. 어떤 선생님에게 배우고 또 우리가 대학을 가면 어떤 선생님에게 배우는데 그 선생님의 헤어스타일을 그렇게 남자 학생들이 따라하더라고요. 남자
0: 헤어스타일.
1: 선생님이셨거든요.
0: 네.
1: 닮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그 연주력하고는 별개로 장발을 다 이렇게 펌을
0: 그러게요.
1: 넣으셔가지고 똑같이

0: 똑같은 모션으로 연주를 했으나 참 그랬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1: 네.
0: 저는 반대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어떤 나이테를 쌓아왔고 나의 어떤 나이테를 전해주고 싶을까? 여기에서 스승의 영향을 너무나도 많이 받는 제자들에게 반드시 바람직한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나이테를 만들어 가야 되겠다라는 걸또 이제 와서 다시금 결심하게 하는 그런 연주자여서 이 연주자의 바이올린 곡을 여러분께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1: 네. 두 번째 클래식 곡 함께 하겠습니다.

0: 네, 두 번째 곡, 네 개의 낭만적 소품. 네,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네. 이어지는 곡은 어떤 곡일까요?
1: 자, 여러분, 바이올린을 만나셨으니까, 우리 이제 비올라를 한번 만나보려고 합니다.
0: 오.
1: 비올라는 바이올린보다 5도가 낮습니다.
0: 네.
1: 그러니까 음성으로 치면 조금 중저음의 음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가을이 되면 꼭 비올라로 듣는 그런 곡이 있습니다. 슈베르트의 아르페지오네 소나타라는 곡을 정말 즐겨 듣는데요. 곡이 참 따스하고 좋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0: 네.
1: 또 중저음의 어떤 음성으로 들으면 참 안정감이 있는데, 아르페지오네라고 하는 것은 원래 악기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어떤 걸 상상하시면 되냐면요. 기타와 첼로가 더해진 느낌? 플랫이라고 그러죠. 기타는 탁탁탁탁 잡는 부분에 이렇게 선이 올라와 있어서 음정을 틀리지 않게끔 잡을 수 있거든요. 그런 플랫을 가진 지판에다가
0: 네.
1: 첼로와 같은 현을 딱 넣어서 활로 켜는 거예요.

거예요. 기타는 손으로 튀기는 거지만. 아. 그래서 그런 악기가 있었는데 네. 생각보다 음량이 작고 또 활용도가 높지 않아서 지금은 없어진 악기이긴 합니다. 그런데 비올라와 첼로로 우리가 편곡을 많이 해서 연주를 하시는데 여러분 보통은 1악장을 들으시다가 마무리를 하신 경우가 많으세요. 네. 근데 저는 오늘 이례적으로 여러분께 2악장을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오. 2악장을 들으시고 3악장이 네. 궁금해지시기를 바라면서 저희는 2악장까지만 듣지만 네. 아타카라는 음악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서 보통은 악장과 악장 사이에 잠깐의 쉼이 있는데 네. 2악장에서는 3악장으로 바로 넘어가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2악장을 감상해 보시고 3악장은 또 따로 한번 들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비올라의 네. 음색으로 슈베르트 곡 전해드리겠습니다.

0: 네, 쉬운 클래식 오늘 주제, 가을 나무 악기라는
1: 네.
0: 제목으로 함께하고 있는데요. 앞서 슈베르트의 곡까지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1: 네.
0: 오늘 정말 듣다 보니까 가을 정취가 물씬 느껴진다. 그런
1: 그렇죠.
0: 생각이 드네요.
1: 네. 나무 악기만이 가진 그 어떤 따스한 음색을 여러분께 들려드리면서 마지막 곡으로는 가장 저음군에 있는 첼로 곡을 한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이번에도 연주자를 먼저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제클린 듀프레라는 그런 연주자이고요. 불치병에 걸리시는 바람에 최상위에 올라가셨다가 악기를 그만두실 수밖에 없었던 그런 불운을 겪으셨던 그런 연주자.

0: 인데 가브리엘 풀의 엘레지라는 곡을 연주로 남겨놓으셨어요. 근데 엘레지라는 뜻은 비가 슬픈 노래. 처음에 들으시면요,
1: 네.
0: 시작 음에서부터 같은 음형으로 계속 한 칸씩 내려갑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어딘가에 일정하게 도달을 하고요. 그리고는 조금 더 여리게 아까 시작했던 음에서 다시금 내려갑니다. 제가 받아들일 때는 슬픔을 극대화한다라는 그런 느낌을 들었거든요. 얼마나 정말 깊은 고독과 슬픔을 가지면 이 곡을 이렇게 표현해 낼수 있을까에 제 마음에는 가장 와닿는 연주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브리엘 풀의 곡을 재클린 디 프레의 곡으로 마지막까지 들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피디님하고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텐데 피디님 우리가 따뜻한 말을 해주기 참 쉽지 않은 파트잖아요.
1: 그쵸.
0: 특히 본인에게 해주는 것은 더더구나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은 따뜻한 말을 스스로에게도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도 한번 건네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피디님, 뭐 본인을 비롯해서 지금 우리 함께 하시는 청취자분들께 따뜻한 말씀을 한번 건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1: 이번 여름이 참 더웠습니다. 전례 없는 폭염이라는 말이 뉴스에서 참 많이 나올 만큼. 근데 그 더위보다도 더 힘들었던 게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연일 경기도 안 좋다고 하죠. 마음먹은 대로 일도 안 되죠. 참 많이 고된 뙤약볕에 서 있는 그런 순간순간들을 보내오고 계신 분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그분들에게 신명기쯤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너에게 복을 주시기 원한다라는
0: 아멘.
1: 말씀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뙤약볕도 결국에는 가을에 멋진 열매를 거두기 위한 꼭 필요한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뙤약볕 같은 그런 순간이 아름다운 열매를 거두는 그런 시간이었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이제 남은 시원한 가을의 바람을 맞으며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0: 아멘. 너무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제가 너무나 힘들었을 때 아무도 제게 자신 있게 말해주지 못했던 그 단어, 그 문장, 괜찮아질 거예요를 제가 가장 절실히 필요했던 그 문장을 제가 여러분께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대신 우리의 옆자리에는 사람도 아니고 술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닌 하나님만 계셔야 합니다. 제가 터널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저를 하나님 옆에 꼭 묶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터널을 지나올 수 있었고, 괜찮아질 거예요 라는 말을 무한 신뢰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드리는 마음으로 마지막 곡 전해드리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또 교수님께서 준비해 주실 그 이야기들도 기대하면서 기다리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쉬운 클래식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E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 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바자회와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바자회 예은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브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브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브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되어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 여러분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무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개국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와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숲속 콘서트. 오늘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콰르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선선한 가을밤,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으로 함께 걷는 특별한 시간,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0: 우산극동방송 전도 프로젝트 만평교회 김성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1: 안녕하세요. 만평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김성철 목사입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듣는 청취자 여러분, 저는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분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제가 오늘 예수를 믿지 않는 여러분들에게 하는 이 설교가 조금은 듣기가 거북한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조금은 부담스러운 그런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할 말씀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말씀을 전합니다. 예수를 믿는 분들은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다시 한 번 더 여러분들의 신앙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사람과 짐승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결론을 두고 말할 때에는 사람과 짐승은 차이가 없다고 제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밝히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9절 말씀을 보시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라고 했습니다. 시편 49편 12절에서도 사람은 종기하나 장구하지 못함이여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정확하게 해석을 하면은 사람이 제 아무리 호사를 누리고 살아도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기 때문에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사람이나 짐승이나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라는 관점에서 볼 때는 아무것도 다를 바가 없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그저 먹고 마시고 자고 죽는다면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짐승은 땅의 것만 쳐다보고 땅의 것만 찾고 땅의 것에만 의존하면서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짐승은 영도 혼도 없는 육만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에게는 영혼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땅만 보고 살아가는 존재가 아닙니다. 물론 사람도 육을 가지고 살아야 하기 때문에 땅의 것이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0: 그래서 만약에 사람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세상 것만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그는 짐승이나 다를 바 없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을 물로 심판했다는 노아의 방주 사건은 알고 있을 겁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하면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 사건을 기록한 성경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과 결혼함으로 하나님의 신이 사람과 함께 하지 않는다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는 순간부터, 즉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순간부터 인간은 육체가 되는 겁니다. 육체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만 구원을 하고 나머지 인간들은 짐승과 함께 다 심판을 해버리신 겁니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다면 그는 이미 사람이 아니라 육체, 즉 짐승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0절에서 21절에서 사람도 짐승도 모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21절을 영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있는 사람, 다시 말씀드리면 신자는 천국으로 가지만 예수를 믿지 않고 성령이 없는 자, 불신자는 짐승처럼 지옥으로 내려간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과 천국의 소망이 없이 땅의 것만 쳐다보고 사는 사람의 삶의 결과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49편 20절에서 종기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인간은 짐승과 다를 바 없다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신이 있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천국 소망을 가지게 되고 하나님의 신이 없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은 짐승이 되어서 지금은 함께 이렇게 살고 있지만 종국에 가서는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전도서에서 사람과 짐승을 비교하면서 사람 중에서도 짐승 같은 사람이 있고 사람 같은 사람이 있음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하지 않는 육체, 곧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날에 짐승과 함께 멸망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천국에서 돋는 해같이 빛날 겁니다. 오늘 극동방송을 청취하시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듣기 거북한 설교를 했습니다. 듣기 부담스러운 설교를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저도 사람, 여러분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육체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하는 영혼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고 천국을 소유합시다.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영원한 나라,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 당신의 영혼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길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들려드렸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영혼이 구원받길 소망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쾌적한 노인 전문 요양시설과 고품격 주간보호센터,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까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성을 다해 섬기는 사랑의 노인 전문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날씨는 어떠신가요? 여러분의 하루에 찬양예보를 전해드리는 시간, 찬양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입니다. 하늘이 온통 먹구름으로 뒤덮인 날에는 해가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구름 너머에는 여전히 해가 떠 있고 때가 되면 그 빛이 어둡던 하늘을 다시 밝혀주죠. 세상의 불의와 마음속의 죄로 인해서 앞이 보이지 않을 만큼 흐려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같은 문제로 넘어지는 스스로의 모습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둠 속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한 의로운 왕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의로워져서 그 먹구름을 걷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친히 우리의 의가 되셔서 죄와 불의의 어둠을 밝히십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 하늘이 조금은 흐리더라도 구름 너머에 그 빛을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양 예보는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우리의 공로나 의가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얻은 구원과 은혜를 기뻐하는 고백으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양 듣고 돌아와서 예보국 레이더에 잡힌 오늘의 신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몇 달 전부터 찬양예보 잘 듣고 있는 청취자입니다. 보낼까 말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익명으로 사연 보내봅니다. 저는 예전부터 남과 저를 비교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는 저보다 일 잘하는 동료가 눈에 들어오고요. 친구들을 만나면 경제적인 여유를 가진 친구들이 부러웠습니다. SNS를 보면 모두가 자신의 자리에서 반짝반짝 빛나며 살아가는 것 같은데 저만 제자리 걸음을 하는 그런 기분이 들었죠. 이러다 보니 솔직히 누군가 칭찬을 받으면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하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고요. 제가 너무 부족하고 보잘것없게 느껴집니다. 비교가 나쁜 버릇이라는 걸 알고서 그러지 않으려고 부단히 애써오고 있는데요. 저도 모르는 사이에 또 그러고 있더라고요. 심지어 신앙생활조차도 남들과 비교해가면서 더 잘하려고 하더라니까요. 근데요, 아무리 노력해도 늘 부족하다는 생각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제 한계에 부딪혀서는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는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부디 제가 이 비교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스스로를 초라하게 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모습과 그 자리에서 감사하며 살아가고 싶습니다. 네, 우리 사연자분의 마음 날씨에 아주 오랫동안 비교라는 먹구름이 머물러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의 빛나는 모습을 볼수록 내가 가진 건 점점 더 작아 보이고 결국 그 먹구름이 직장과 일상을 넘어서 신앙생활에까지 짙은 그늘을 드리웠는데요. 더 잘해야만 인정받을 것 같고 더 열심히 해야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 같아서 부단히 애써왔지만 발버둥을 치면 칠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한계만 더 선명하게 보이셨다고 하셨어요. 먼저 우리 사연자분께 예레미야 23장 6절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그의 이름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께서는 죄와 불의로 어두워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스스로 의로워지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의로운 왕을 보내서 친히 그들의 의가 되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여호와 치드케누. 여호와는 우리의 의가 되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보다 더 잘해서 의로워지는 것도 아니고요. 완벽한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도 아닙니다. 구름이 해를 가린다고 해서 해가 하늘에서 사라지는 게 아니죠. 비교와 열등감이 마음을 가리고 있어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빛과 자신의 빛을 비교하기보다는 우리 사연자분께 비추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길 소망하면서요. 두 곡의 찬양 예보해 드립니다. 첫 번째 찬양은요. 찬송가 310장. 아, 하나님의 은혜로입니다. 무언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내 부족함보다 크신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지켜주신다는 확신을 담은 찬양 예보해 드리고요. 이어서 두 번째 찬양은 주의 은혜라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길도 오늘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이유도 내 능력이나 의로움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하는 찬양까지 예보해 드립니다.

얼마 전 한 PD님과 울산대공원 팝업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함께 공연을 보던 중에 잠깐 화장실에 갔다가 돌아오고 있었는데요. 저 멀리 PD님이 보였습니다. 키링 부스 앞에서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키링을 구경하고 계시더라고요. 혼자만의 여유를 즐기며 구경하고 있는 그 시간을 방해하고 싶지 않아서 저는 먼저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조금 있으니 PD님도 뒤따라오셨는데요. 주섬주섬 제게 뭔가를 건네셨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아주 귀여운 토마토 키링이었습니다. 키링을 보자마자 저와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선물해주고 싶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알게 됐습니다. 아까 멀리서 봤던 PD님의 행복한 미소가 단순히 귀여운 키링을 발견해서 나온 미소만은 아니었다는 걸요. 토마토 키링 친구를 바라보면서 저를 떠올리고 있었던 겁니다. 평소 저는 스스로를 감자라고 불러왔는데요. 멋쟁이 토마토라고 불리는 이 키링을 선물 받고 나니까요. 감자에서 토마토로 거듭난 것 같습니다. 내가 없는 순간에도 누군가의 마음 속에 내가 있었다는 것. 예쁘고 귀여운 것을 봤을 때 나를 떠올려주고 그 마음을 나눠줬다는 것에 감사가 배가 되더라고요. 누군가가 나를 생각해준다는 건 생각보다 더 행복한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담긴 마음을 발견하면 감사는 더 커지죠. 요즘 저는요, 작은 토마토 친구와 매일 출퇴근을 함께합니다. 이름도 장토토라고 지어줬는데요. 토토를 볼 때마다 그날의 PD님 미소가 함께 떠오릅니다. 토토와 함께 하은 PD님과 같은 동료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오늘의 감사 관측을 마칩니다.

좋은 이웃의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듣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찬양 예보국 레이더는 언제나 여러분의 신호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보내주세요. 극동방송 어플로 참여하시면 무료로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가 되시는 여호와 치드케누의 하나님을 구하며 나아갔던 오늘의 찬양 예보. 이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오후 5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찬양 예보국 기상캐스터 장혜윤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세탁소 할때 우연찮게 틀었는데 극동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은 지 지목이니까 한 18년? 딱 들어오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묻는 손님들이 주로 있어요.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시간 내에 계속 이렇게 방송에 흘러나오니까 듣다가 보면 자기네들도 위로가 되는 분들도 많고, 아, 나도 가서 집에 가서 틀어야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제가 가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먼저 내 가족부터 나 자신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판 모르는, 그야말로 남을 전도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로 와서 하소연한 거 들어보면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자녀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왜 낳았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를 하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랑장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으며 견디며 바라보자, 아버지를. 얼마 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두 아이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이제는 남은 여생 복음 전하면서 내가 천국 가야 아이들 만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지금 가게에서 복음의 장소로 삼고 복음 전하며 살고 있어요.
1: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그런데 성도님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꼭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세탁소에 극동방송을 틀어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극동방송의 힘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닿습니다. 그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될수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 사역의 동역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 해주세요.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

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로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 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 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2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릿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릿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릿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 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과 함께하는 5분 인터뷰.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해요.
1: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우정초 5학년 김봄입니다. 저는 지금 5학년이고 2학년 가을에 입단했어요. 저는 그 교회 권사님이 엄마 선교 여행 같이 하시는 분이 저 합창단 추천을 주셔가지고 해보게 됐어요.
0: 그렇군요. 활동하는 건 어때요?
1: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라사랑축제 준비할 때는 합창단 연습 시간이 많아지고 개인적으로 맡은 역할 연습하면 조금 몸이 피곤할 때가 있어서.
0: 그럼 그런 힘든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고 있어요?
1: 친구들이랑 언니, 오빠들과 같이 연습하고 웃으면 좀 극복이 되는 것 같고 자모님들이 준비하시는 간식을 먹으면 좀 힘이 나고 제가 하고 싶었던 역할을 뽑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사실 몸이 힘든 생각이 안 나긴 해요.
0: 제일 좋아하는 간식이 뭐예요?
1: 초코우유?
0: 어떤 역할을 가장 좋아하고 지금 맡은 역할은 뭐예요?
1: 저는 소고춤이랑 치어리딩이랑 육군 역할을 맡고 있는데 그 중에서 치어리딩을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서 좋아요.
0: 가장 기억에 남는 공연은요?
1: 2024년에 처음 미국 케네디 센터에서 한 나라사랑 축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 같아요. 제 첫해 보는 거예요. 그때는 제가 초등학교 3학년이었는데 케네디 센터 무대가 너무 크게 느껴졌었고 무대에 섰을 때 가슴이 완전 쿵쾅거리고 많이 떨렸는데 케네디 센터에서 딱 공연 끝나고 앵콜곡이 딱 나왔을 때 그때가 좀 기분이 좋았던 것 같아요.
0: 합창단을 하면서 가장 좋은 점은 뭘까요?
1: 합창단에 와서 찬양하면 제 기분도 좋아지긴 하는데요. 단순히 스트레스를 풀러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러 오는 곳이라는 합창단을 의미하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어린이 합창단은 나에게 보석이며 선물이다. 왜냐하면 내가 처음에는 합창단을 하고 싶은 생각이 없었지만 해보니까 너무 선물 같은 좋은 거였기 때문이다.
0: 그렇다면 이런 좋은 선물을 주신 우리 부모님께 감사 인사 드려볼까요?
1: 엄마, 아빠, 제가 어린이 합창단에서 즐겁게 활동할 수 있도록 항상 응원해 주시고 데려다 주시고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엄마, 아빠 덕분에 추억도 많이 만들고 찬양하는 기쁨을 알게 되었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하고 더 좋은 모습 보여드릴게요. 사랑해요.
0: 신입 단원들을 향해서 환영의 인사도 부탁해요.
1: 여러분, 앞으로 우리와 함께 아름다운

0: 노래를 부르고 즐겁게 연습하며 소중한 추억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처음에는 조금 떨릴 수 있겠지만 선생님과 언니, 오빠, 친구들이 모두 따뜻하게 맞이해 줄 거예요. 우리 합창단에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길 바래요. 곧 만나요.
1: 수줍은 아이에게도 용기와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곳, 그리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그 재미를 알려줄 수 있는 곳, 바로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입니다.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께서는 단문 50원의 유료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세요. 자세한 안내사항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전화 주셔도 되는데요.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하나님 안에서 가장 행복하게 키울 수 있는 방법, 울산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0: 울산극동방송.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는 교회 울산시 동구 화정동 조재영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하늘샘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말씀을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너는 복이 될지라. 듣기만 해도 너무 좋아요.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 이 주제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너무 기대돼요. 제가 이 시리즈 설교를 읽고 또 준비하는데 시간을 계산해 봤더니 한 6개월 걸린 것 같아요. 근데 6개월을 준비하는데요, 가슴이 뛰어요. 저는요, 이 시리즈 설교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설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 너무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나중에 보면 아브라함을 가르쳐 하나님의 벗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 은혜가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 말씀, 말씀 사이에 우리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 12주간 우리는 사도신경 강해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할지, 또 믿음의 대상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에 대해서 나눴는데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사도신경 강해가 이론이요, 개요라고 한다면 이어지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강해는요, 여러분, 실천이요, 적용이라 믿습니다. 그래서요, 성령께서 시간시간 깨닫게 하셔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아브라함의 축복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고 실천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복이 되는 저와 여러분, 교회와 가정, 일터 삼아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부터 창세기 25장에 아브라함에 대한 기록이 등장합니다.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처음 창세기 1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하란이라는 땅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임했습니다. 말씀이 임했어요. 여러분, 올해 우리 교회 주제 성구이기도 하는데요, 어떤 말씀이 어떻게 임했는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여러분, 아주 중요한데요, 그러나 믿음 있는 90%의 성도들이 모르는 사실 하나를 알려드리면서 이번 시리즈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질문할게요. 우리가 함께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하나님이 주신 아브라함을 향한 부르심은 첫 번째일까요? 첫 번째가 아닐까요? 목사님, 그게 왜 중요해요? 목사님, 이게 뭐지요? 여러분, 잘 따라 보세요. 첫 번째일까, 첫 번째가 아닐까?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요,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첫 번째가 아님을 분명히 알려줍니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어디예요? 하란에 있기 전, 그러니까 지금 하란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저기 지도에서는 갈대아 우루, 우루라고 나와 있는데요, 원래 고향 갈대아 우루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말씀을 주셨는데, 3절에 이렇게 말씀을 주셨대요. 잘 들어보세요.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어디서 많이 듣던 말씀 아닌가요? 바로 방금 전에 읽었던 창세기 12장 1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즉, 창세기 12장

1장 1절의 말씀은요, 처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최소한 두 번 그리고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라는 걸 알게 됩니다. 여러분요, 그리고 12장 1절 배경이 되는 11장 31절과 32절에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데라가, 즉 아브라함의 아버지죠, 그 아들 아브라함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어디로 가야 한다고요?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데 가고자 하더니, 그런데 지금 어디 있다고요?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의 나이가 250세 되어 하란에 죽었더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디까지 가야 해요?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데요,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란에 있어요. 우르에서 하란까지 상당한 거리예요. 성서학자들은 그 거리가 적어도 1000km에 해당하는 긴 먼 거리라고 하는데, 거기까지 갔으나 가나안까지 가지 못한 채 하란에 머물러,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게 아브라함이에요. 여러분, 순종한 겁니까? 순종했어요? 아브라함 순종한 거냐고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이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잖아요. 하긴 했는데, 시작은 했는데 끝까지 가지 못한 아브라함의 가족, 엄밀히 말하면 죄송해요, 지금 중도 포기한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온전한 순종이 아니에요. 그런데 넘어져, 그래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주님의 말씀이 다시 임한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이 실패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주고 계신 거라고요.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오시는데 어떤 마음으로 오셨을지 저는 다 잘 몰라요. 그러나 어떤 상황이든 오늘 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신다면 복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회복이 시작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의 능력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요, 어떤 분이 다시 질문할 수 있어요. 목사님, 근데요, 12장 1절이 첫 번째 부르심인지 아닌지가 왜 중요한 거예요? 아직 물어보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보세요. 12장 1절이 첫 번째인지 아닌지에 따라서요, 성경이 주는 메시지가, 은혜가 완전히 다르다라는 것을 깨달아 됩니다. 이거를 알기 전에 저는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만약 창세기 12장의 부르심이 처음이라면요, 말씀에 따라 본토 아비집을 떠난 아브라함이요, 놀라운 사람 아닙니까?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축복 주셔서요, 물질이 많았어요. 가족이 많았어요. 가족이 많고요, 물질이 많았어요. 여러분, 근데요, 이거를 다 정리해서 말씀에 떠났다고요. 그래서요, 아브라함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이 말씀 처음 대하면서요, 그런데 이게요, 바꿔 말하면 제게 이렇게도 다가왔어요. 영적인 컴플렉스로, 혹은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지? 영적 부담감으로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창세기 12장 1절 말씀이 처음이 아니라 넘어진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안 다음에 이렇게 알게 됐어요. 아브라함 순종하지 못한 자예요. 아브라함 중도 포기한 사람이에요. 아브라함 하란에 넘어진 자예요. 그런 아브라함을 여호와께서 최소 두 번 이상 계속해서 부르고 계신 것이라면 이 말씀의 뜻, 은혜는요,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다, 이게 아니라 아브라함도 우리처럼 원래 믿음 없었으나, 우리처럼 똑같이 넘어질 수 있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주셨구나 라는 믿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이게 복음입니다. 우리는 넘어졌지만 오늘 주님이 또 말씀 주셔서 우리를 빚어가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살펴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을 때 뉘우쳤어요?
기록이 없어요.

여러분 후회했대요? 기록 없어요. 하물며 회개했다라는 얘기도 안 나요. 회개하지 말란 얘기 아니에요. 그런 기록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요, 신실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사랑하셔서 신실함으로 언약을 이루셨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찾아올 수 없으니 찾아가셔서 이루어주셨다라는 의미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주님이 그렇게 신실하게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오늘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실과 신실이 있어요. 성실하다, 신실하다는 그 의미가 약간 다릅니다. 성실하다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그 시간 꾸준하게 하는 걸 성실하다 말합니다. 근데 신실하다는 약속을 꼭 지킨다라는 뜻으로 얼핏 보기에는 거의 비슷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실과 신실 극명하게 드러나는 순간이 있습니다. 언제냐? 문제가 찾아올 때, 상황이 흔들릴 때, 특히 오늘 본문 말씀처럼 아브라함처럼 한쪽이 언약을 완전히 이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상황이 흔들리세요? 바라고 원하는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약한 중에 강한 주님이, 나는 넘어졌지만 신실하게 언약을 지켜가시는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 주의 언약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다시 아브라함으로 돌아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 넘어졌다고요. 아브라함 중간에 포기했다고요.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신 것까지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말씀의 내용은요, 넘어졌으니 실패했으니 야단 좀 쳐도 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아브라함도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야, 표정 똑바로 해. 너 그러지 말고 좀 잘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다시는 그러지 마. 이 정도 꾸지름 다그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에게는 그런 꾸지름이 없어요. 창세기 12장 2절 말씀에 오히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를 부르신 목적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 같이 읽을까요? 12장 2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너는 복이 될지라. 여러분, 이 말씀도 너무너무 좋은데요, 솔직히 저는 이 상황을 알고 나니 하나님이 이해가 안 가요. 어떻게 무너진 사람한테, 어떻게 주저앉아 하란에 머물러 있는 그의 사람에게, 중도 포기한 그에게 꾸지럼 한번 없이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할 수 있지요? 너무너무 하나님의 성품이 이해되진 않지만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묵상할 때마다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그런 신실하심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더라고요.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은요, 그날에도, 그 상황에도, 아브라함이 넘어진 그날에도요, 중도 포기한 그 순간에도요, 복 주시고 복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요 은총이요, 오늘도 복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아멘 해봅시다. 다시 한번 크게 아멘 해봅시다. 목사님, 왜 갑자기 또 이런 거 시켜요? 막 이런 생각 드시지요? 잘 들어보세요. 신실은 히브리어로 에메트입니다. 그리고 동사 신실하다는 아만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지요? 맞습니다. 바로 아멘과 어근이 같습니다. 같은 뜻이라는 거예요. 이 에메트 아만은요, 성경적으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바로 기초를 든든히 세우는

하나님이 신실하심 주셔서요, 무너져 있는 아브라함이 든든한 기초되게 하셨어요. 이건 하나님의 신실하심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신실하셔서요, 확고하게 흔들림 없이 세워주셨어요.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건축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신실한 기초를 다지고 온전하게 흔들리지 않게 세워지길 원하세요? 신실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에메트, 아만, 아멘은요, 주어가 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아멘이라고 설교 중간에 고백하는 건요, 목사님 잘한다, 잘한다, 잘해라, 잘해라 하는 취임새가 아니고요, 이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역사하셔서 말씀 가운데 언약 안에서 우리의 기초를 세우시고 든든히 가정과 우리 일터와 우리의 심령을 든든히 흔들리지 않게 세워 주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건 줄 믿습니다. 왜 시킨 줄 알겠죠? 여러분, 그래서요, 제가 셈해봤더니 한 25년 목회했는데요, 교회에서 살펴봤더니요, 아멘 잘하시는 분치고요, 실패한 사람을 아직까지 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복이 될지라의 이야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즙 틀에서 몰래 두려워서 밀타작하던 기도원, 얼마나 두려움 많은 자입니까? 근데 신실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큰 용사여라고 선언하셔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결혼식 용접하게 되어 이제는 별 필요 없는 물을 향해 신실하신 예수님이 이렇게 선언하세요. 더 좋은 포도주라. 그대로 되었습니다. 밤이 새도록 고기 한 마리 못 잡고 고개를 떨구고 구물만 고치던 시몬, 신실하신 예수님이 그를 향해 사람 낚는 어부가 될 거라고, 반석이 되어 교회를 세울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신실하신 주님 때문에 되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이고 출세에 눈이 멀어 다메섹까지 올라갔던 사울, 지난주 기억하시죠?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 이렇게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 그렇게 이루셨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우리 얘기, 예수님과 우리 얘기도 나오는데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의,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하며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깨닫기도 전에,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이미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주의 자녀 삼아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올라가 주신 겁니다. 여러분, 십자가만큼 주님의 신실하심을 잘 증명하는 것은 없는 줄 믿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주님의 자녀 되는 축복을 누린 줄 믿습니다. 정리하면요, 믿음은요, 우리가 증명해야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브라함 때문에, 기도원 때문에, 베드로 때문에, 바울 때문에 언약이 이루어진 게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그들의 인생에, 또 우리의 인생에 주의 언약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이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살펴볼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은요, 그런 의미에서 성실한 아브라함 이야기가 아니고요, 신실하신 주님의 이야기, 하나님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신실하신 주님이 얼마나 아름답게 아브라함을 만들어가는지를 살펴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달의 추천 도서 오 아브라함에서요, 저자인 김남국 목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신앙은 자기 믿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믿음의 길을 주목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축복의 길을 주목하는 것이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러분 뭐 바라보고 계십니까? 내가 증명하고 내가 뭐 하려고 내가 이루려고 애쓰고 아웅바웅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믿음의 여정은요, 축복의 여정은 언약을 이루시는 건요, 신실하신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축복 바라봐야 하고요, 그 믿음의 길을 오늘도 주목하며 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요즘 경기가 참 어려워요. 작년에도 어렵다고 했고 재작년에도 어렵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제가 새벽마다 기도하러 연동에 가고 또 구제주에 가고 이렇게 하면, 연동이 제주에서 그래도 가장 경기가 좋다고 하는데 한 집 건너 한 집이 공실이었어요. 연동이요. 근데 요즘 가면요, 두 집이 비어있고 한 집만 장사예요. 하, 이거를 생각하는데요, 우리 지금 예배하는 여러분들 삶이 어떠실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막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잖아요. 아, 근데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마음이 조여와요. 주님, 주님 어떡해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떡해요? 막 이런 기도가 막 절로 나와요. 여러분, 새학기 때마다 제가 아이들 축복 기도하는데요, 여러분 새학기 나가서 공부 잘하라고 축복하는 것만 있지 않아요. 여러분, 제주 복음화율이 7%라고 말은 해요. 근데 실질적인 복음화율은요, 제가 보기에는 3%에서 2.5%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세대 우리 아이들은 어떠냐? 2%가 채 안 돼요. 여러분, 미 전도 종족이라고 선교사님을 파송할 때요, 2%가 미 전도 종족이에요. 제주도는요, 다음 세대 아이들은요, 여러분, 선교지보다 더한 곳이에요. 여러분, 이거를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어떤 줄 알아요? 한 반이 25명인데요, 두 반이 50명인데 두 반 합쳐야 예수 믿는 애가 하나 있을까 말까 하라는 얘기라고요. 그런 와중에 아이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 청년들을 보내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우리 학생들을 보내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달라고. 여러분, 그래서 축복기도 안 하고 보낼 수가 없어요. 아니, 성도들 생각하면, 학생들 생각하면 막 좋아하고 기뻐야 하는데요, 상황을 보면 이 목사도 한숨뿐이에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성도들을 기도할 때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면 자꾸 30년 전 그때 딱 제 20살 때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사실 저는 평범하지만 가난하지 않는, 솔직히 말하면 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래서요, 30년 전에 제가 대학교 입학하면서요, 자동차를 끌고서 입학했어요. 그래서 차 타고서 등교했는데요, 입학했는데요, 두 달 만에 IMF가 터졌어요. 아버지가 사업하시는데 아버지의 어려움이 찾아오고요, 가정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부터요, 아버지가 어려워지고 가정이 어려워져서 너무너무 힘든 시절을 보내는데요, 차 타고 다녔던 제가요, 시간만 나면 공부를 끊을 수 없어서 건축 현장 잡부로 일하고 새벽 첫 차를 부천에서 타고 여의도까지 가서 새벽에 아주머니 아저씨들이랑 여의도 빌딩 청소를 하고 학교를 다녔어요. 맨날 맨날 지각해서요, 장지원 너 공부 좀 해 하면서 선생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여러분, 백반이 1200원이었는데요, 그거 사 먹을 돈이 없어서요, 굶기를 수도 없이 했어요. 여러분, 이게 망가진 거예요. 만약에 30년 전으로 돌아가 20살 장지원에게 딱 한마디만 하라고 한다면, 한마디만 해주고 싶다면,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이라면 30년 전으로 돌아가서 장지원한테, 아니 지금 여러분한테, 여러분 자녀한테 무슨 말 해주고 싶으세요? 정말 해주고 싶은 말이 기도하면서 계속 들어요. 어떤 말이냐? 기대해 지원아, 너 복이 될 거야. 누군가가 저에게 저 이야기를 분명하게 해줬다면 걱정과 조급함, 어둠에 가득했던 제 청년의 시절은 훨씬 더 성장했을 거고요, 더 행복했을 거고요. 그런데 누구도 저 얘기를요, 아무도 해두지 않았어요. 난 알아요,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라고요. 상황이 그러니 어떻게 누가 그 이야기

얘기를 할 수 있냐고요. 목사인 저도 여러분 보면서 걱정하고 한숨 쉬며 눈물 흘리는데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는 신실하신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내 언약을 신실하게 이뤄가리라. 너는 지금

0: 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떤 상황 가운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신실한 하나님이 만드신 그 축복의 길, 믿음의 길을 주목하게 하시고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흔들리세요. 어려우세요? 그래서 주님의 소명대로 가나안까지 가야 하는데, 혹은 반쪽짜리 하란에 주저앉고 계신 분 있지 않으세요? 오늘 주님이, 신실하신 주님이 여러분 가운데 오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만드시고 강한 용사 기드온을 만드시고 반석 베드로를 만드시고 하나님의 택한 그릇 바울을 만드셨던 주님이 오늘 우리로 주님의 자녀의 축복, 복이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붙잡고 한 번도 실수 없는, 한 번도 틀림없는 하나님의 부르심 붙잡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와 가정 일터 되기를 축원합니다.
1: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제주중앙감리교회 장지원 목사님의 설교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은혜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드디어 오늘입니다.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의 초입. 여러분의 일상에 특별함을 더해줄 풍성한 무대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올해로 울산 극동방송이 개국 24주년을 맞았습니다. 24년 동안 한결같이 복음을 전해올 수 있었던 건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 걸어와 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덕분입니다.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준비한 숲속 콘서트. 오늘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펼쳐지는 이번 공연에는 세계를 전율케 하는 국내 최정상 성악가 테너 김현호,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가스펠 콰이어 헤리티지.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깊은 감성으로 마음을 울리는 실력파 싱어송라이터 조범진.

0: 클래식 연주로 울산의 품격을 높이는 엘림 콰르텟과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 여성 합창단, 남성 중창단이 함께합니다. 선선한 가을밤, 아름다운 음악과 찬양으로 함께 걷는 특별한 시간, 2026 울산 극동방송 숲속 콘서트 동행. 드디어 오늘입니다. 오늘 저녁 7시 울산 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겠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0: 오후의 서재.

안녕하세요. 오후의 서재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아은입니다. 저희 극동방송의 이사장이신 김장환 목사님의 사모님, 트루데이 사모님이신데요. 사모님께서 집필하신 책이 두 권 있습니다. 한국에 왜 시집 왔나? 라는 책이 있고요. 또 다른 책은 심겨진 그곳에 꽃이 피게 하십시오 라는 책입니다. 묘하게 두 책의 제목이 서로 맞닿아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이 책을 읽다가 문득 모내기라는 단어가 생각났습니다. 모내기는 어느 정도 자란 모종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는 과정이죠. 모종을 어느 곳에 심을지는 온전히 농부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농부의 시선에서 가장 적합한 땅에 심겨지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모내기를 가끔은 우리도 좀 당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끔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옮기시는 느낌이 들죠. 나고 자란 곳에서 멀리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땅에서 체류하게 되기도 하고 또는 그렇게 낯설게 느껴지는 어떠한 환경에 처하기도 합니다. 한창 그런 마음을 품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모내기에 대해서 생각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곧이어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하나님께서는 농부이신 그분의 시선에서 가장 적합한 땅에 나를 옮겨 심으셨구나라고요. 트루데이 사모님도 마찬가지셨겠죠? 미국인으로 태어나 수십 년의 세월을 이 먼 곳, 한국이라는 곳에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도 그분은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으셨대요. 매일매일이 즐겁고 재밌으셨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 우리가 서 있는 그 자리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때로는 힘들게 할지라도 결국은 농부이신 하나님의 시선에서 가장 우리에게 열매 맺기 적합한 땅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책의 제목처럼 여러분 심겨진 곳에서 꽃을 피워내시길 응원합니다.

손경민 목사님의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 또 찬양 사역자분들께서 피처링하셔서 더 풍성한 그런 찬양이었어요. 자, 오늘 오프닝에서 제가 모내기에 대해서 말씀해드렸습니다. 비단 어떤 땅의 모내기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가 열매 맺기에 가장 적합한 땅, 우리의 시선에선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분의 시선에서 가장 열매 맺기에 합당한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그랬고요. 성경 속의 무수한 인물들이 그 사실을 증거하고 있죠. 그런데 당장에 보기에는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땅인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말씀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시작하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 모두의 인생에 가장 좋은 복을, 가장 큰 은혜를 허락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찬송가 한 곡 함께 나눌게요.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함께 하시죠.

한 줄 묵상. 마태복음 7장 11절 말씀.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농사에는 모내기라는 과정이 있죠. 모판에서 어느 정도 자란 모종을 뽑아서 논으로 옮겨 심는 과정입니다. 모종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참 갑작스러울 거예요. 익숙했던 자리를 떠나 전혀 다른 땅으로 가야 하니까요. 하지만 농부는 알고 있습니다. 이 모종이 어디에 심겨야 잘 자랄지, 어느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지를 알겠죠. 어쩌면 우리 인생에도 그런 모내기의 시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낯선 곳에서 살아야 할 때, 가족이 보고 싶고 친구들이

그리울 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하지 못하는 시간이 유난히 아깝고 안타깝게 느껴질 때가 있죠. 아브라함도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창세기 12장 1절 말씀. 아멘. 아브라함에게 그곳은 낯선 땅이었습니다. 익숙한 고향을 떠나야 했고 어디로 가는지도 정확히 알지 못한 채 길을 나서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에게는 낯선 땅이었던 그곳이 하나님의 눈에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는 것만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그곳에서 이루실 일을 보고 계셨던 거죠. 때로 나는 왜 여기 있어야 하는가? 왜 익숙한 곳을 떠나 이 자리에 심겨야 했는가? 이해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모종보다 농부가 땅을 더 잘 알듯이 우리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더 잘 아십니다. 미국에서 건너와 한국에서 남은 생애를 보내신 트루디 사모님의 책 제목처럼 여러분, 심겨진 곳에서 꽃 피우십시오. 오늘 내가 있는 곳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너무 조급하게 다른 땅을 바라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이곳에 심으신 그 농부의 손을 믿고 오늘 주어진 자리에 깊이 뿌리 내리시기를 기도합니다.

오후의 서재 이제 마칠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앞서서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와 또 함께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찬양처럼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이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허락하실 줄 믿음으로 이 하루도 담대하고 멋지게 살아나가시길 소망합니다. 방송 마치기 전에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곧 이어 7시. 저녁 7시에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숲속 콘서트가 열립니다. 정말 열심히 준비해온 무대고요. 또 많은 분들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한 그런 콘서트인데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위한 자리이니만큼 여러분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방송 가족분들 중에 저녁 7시에 함께할 수 있다고 하시는 분들 누구나 참여 가능하십니다. 지금 바로 울산대공원으로 향하시면 저녁 7시부터 아름다운 공연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저녁 7시 울산대공원 5개 공연장에서 저는 여러분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후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합니다. 그대

1분 찬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과 청소년 방과후 활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충성된 청지기 윤슬 주식회사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많이 알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살아내는 삶은 참 다르죠.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말한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하는 이야기 같아요.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누구의 삶을 보고 있으며 그것을 실제로 삶으로 행하고 있는지, 말씀이 삶이 되어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그것이 복음이 될 수 있는데요. 오늘도 순종의 자리에서 주님을 중심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원하면서요, 성정리의 지금 여기에 문을 열겠습니다.

인술이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 눈앞에 나타난 그 불사인이길 걸 불사인이기는 사람이 그 인술을 쏘합니다. 그건 누구나 다, 이 사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헛하면 헛, 하는가 안 하는가 그거 차이지. 인술을 하는 마음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나영아의 예술을 따라 오늘 송정미의 지금 여기에 첫 곡으로 함께 나눴어요. 처음 여러분과 나눈 말씀 빌립보서 4장 9절 말씀.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받을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야고보서 2장 26절에 보면 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말씀하셨는데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말씀, 삶으로 살아내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복음을 행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실제가 되어 삶으로 살아가는 복음, 여러분을 통하여 사람들은 보고 듣기를 원합니다.

라이트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나무에네 오 신실하신 주, 조준모의 그의 생각 함께 나눴습니다. 오늘 지금 들었더니 그의 생각 가사처럼요, 하나님은 나를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가 포기할 때에도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두 다 나를 떠나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생각은 셀 수 없고 그의 자비가 무궁해서 그의 성실은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은 끝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생각을 알 때 다시 새 힘을 얻을 수 있을 거라 저는 믿습니다. 다마리스의 찬양입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Jesus is all the world to me.

내가 누구이길래 온 땅의 주인 되시는 이가 나의 이름을 신경 써주시고 나의 아픔까지 신경 써주십니까? 내가 누구이길래 빛나는 아침의 별이 나의 방황하는 마음을 빛으로 비춰주기 위해 선택합니까? 내가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했던 일이어서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인가에 의해서입니다. 나는 빨리 시들어버린 한 송이의 꽃이죠. 오늘이 왔고 또 내일이 지나갑니다. 바다의 일러기는 파도, 바람 속에 있는 수증기와 같이 금방 없어져 버리지만 여전히 당신은 내가 부를 때 귀 기울이십니다. 내가 넘어질 때 나를 붙잡아 주시죠. 당신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죠. 그래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 들었던 Who Am I죠? 캐스팅 크라운의 찬양 들으면서 이 가사가 얼마나 또 내가 누구인지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분이 누구인지를 함께 나눴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는 목소리가 빛 가운데 불러주시고 내 마음 가운데 일러기는 폭풍을 잠재우십니까? 라고 하시며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일으켜주시는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요. 소박의 찬양으로 이 찬송과 같이 조용히 나눌까요?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수박의 찬송가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어노인팅에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나 주의 도움 바꿔줘 메들리 들었고요. 쉐키나 찬양단에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들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의 마지막 곡은 시벨리우스의 네 핀란디아가 원곡이죠. 찬송가 Be Still My Soul. 내 영혼아 잠잠하라 주님은 내 편이시니 인내로서 슬픔과 고통의 십자가를 견디어라 너의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채우시도록 하여라 모든 변화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은 변

그렇지 않으리라. 오늘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음성으로 들으며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바라며 스캇 브래너의 음성으로 Be Still My Soul 들려드리면서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프로듀서 문명선 작가의 정선영, 저 송정미였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 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지도 않고 어쩌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답답한 마음은 여전한데 여전히 은혜로 살아가는 게 가능한 걸까요? 책 하나님의 손길에선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항상 적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살아갔지만 언제나 내 곁에서 이슬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에요.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

이르러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아멘. 나보다 먼저 계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은혜로 적셔주시는 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죽을 것만 같았던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저와 우리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맨,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은혜, 박현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이슬 같은 은혜로 우리 삶을 적셔주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은혜 위에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지도 않고 어쩌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답답한 마음은 여전한데, 여전히 은혜로 살아가는 게 가능한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항상 적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살아갔지만, 언제나 내 곁에서 이슬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은혜로 적셔주시는 분. 비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죽을 것만 같았던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7145번님, 샬롬, 오늘은 저희 아버지의 72번째 생신이십니다. 축하해주세요. 최근에 아버지는 조금 마음 문을 닫으셔서 주일 성수도 꺼려 하시고 저와 대화도 많이 줄었습니다. 아버지 마음에 주님의 평강을 허락해 주시길, 그리고 지금의 광야를 지나서 주님께 다시 가까이 가실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 아버님 생신 정말 축하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님을 위한 기도에 주님께서 신실하고 선하게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부모님을 위한 자녀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십니다. 곧 함께 손잡고 교회 갈 날이 올 겁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내 평생 살아온 길, 찬송가 308장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송가 310장 오벳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아멘. 찬송 두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찬송가 302장 크룩스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지금까지 지내온 것 찬송가 301장 나무엔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 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07장 소리 없이 보슬보슬입니다. 소리 없이 보슬보슬 내리는 저 봄비처럼 내 가슴에 사무치는 주의 음성 고마워라. 줄기마다 잎이 돋고 가지마다 꽃이 피어 주렁주렁 열매 맺어 나의 삶은 풍요롭다. 진리의 뜻 밝혀주고 사랑의 힘 심어주니 은혜롭고 풍성하신 주의 말씀 고마워라. 모든 사람 가슴마다 전해지는 복된 소식 어두움을 몰아내고 밝은 세상 동터온다. 우리 주님 자취 따라 나도 걷는 십자가 길 가난하고 외로운 자 죄인들의 친구 예수 영광 중에 다시 배울 주의 날을 기다리며 넘어지고 쓰러져도 죽기까지 따르오리. 아멘.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서 17절 말씀이었죠. 쉬운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요한이 그분에 대해서 증언하며 외쳤습니다. 내가 전에 내 뒤에 오시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나보다 더 위대하신 것은 내가 태어나기 전에 존재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는데 이분이 바로 내가 말한 그분이다. 그분의 충만하신 것에서 우리 모두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것은 율법이 모세를 통해 주어졌지만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은혜가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바꿔놓는 놀라운 일들이 날마다 일어나지도 않고 어쩌면 변하지 않는 상황 속에서 힘들고 답답한 마음은 여전한데 여전히 은혜로 살아가는 게 가능한 걸까요?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이슬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항상 적시고 있다고 말합니다.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더위와 추위를 견디며 살아갔지만 언제나 내 곁에서 이슬 같은 은혜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찬양할 수 있었습니다. 나보다 먼저 계셔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삶을 은혜로 적셔주시는 분,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아서 죽을 것만 같았던 순간에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이 은혜 위에 은혜가 저와 우리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0: 세탁소 할 때 우연찮게 틀었는데 극동방송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들은 지 지금이니까 한 18년? 딱 들어오면 교회 다니세요? 이렇게 하고 묻는 손님들이 주로 있어요. 가져온 물건에 대해서 대화를 하다 보면 그러면 그 시간 내에 계속 이렇게 방송에 흘러나오니까 듣다가 보면 자기네들도 위로가 되는 분들도 많고 아 나도 가서 집에 가서 틀어야겠다는 분도 있었어요.
1: 제가 가게에서 많이 경험하는 게 먼저 내 가족부터 나 자신부터 사랑하지 아니하면 생판 모르는 그야말로 남을 전도한다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주로 와서 하소연한 거 들어보면 남편이 너무 미워 죽겠어요. 자녀가 너무 미워 죽겠어요. 왜 낳았는지 몰라요. 이런 소리를 하는 부모님들 계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 사랑장을 많이 얘기를 해줘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참으며 견디며 바라보자 아버지를. 얼마 동안은 너무 힘들었죠. 그러나 두 아이가 천국에 가 있다는 게 확신이 되니까 이제는 남은 여생 복음 전하면서 내가 천국 가야 아이들 만날 수 있으니까 열심히 복음 전하면서 살자 그러면서 지금 가게에서 복음의 장소로 삼고 복음 전하며 살고 있어요.
2: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천국으로 보내고 천국만을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한 성도님이 계십니다.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보내고도 또 하루를 살아내야 했던 그 시간들이 얼마나 힘겨우셨을까요? 그런데 성도님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를 찾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이 땅에서의 삶이 끝나는 날 꼭 다시 천국에서 만날 것이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세탁소에 극동방송을 틀어두고 계신다고 합니다. 한 영혼이라도 더 천국의 소망을 품을 수 있도록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극동방송의 힘만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기도와 헌신이 모여 보이지 않는 한 사람에게 복음이 닿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전해질 수 있도록 극동방송의 전파를 함께 이어주세요.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시면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가 누군가에게는 천국을 바라보며 오늘을 살아갈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영혼 구원 사역의 동역자, 전파 선교사. 지금 함께 해주세요.

0: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하나님이 1분 찬양 다음 세대를 이어가는 건강한 교회 김현태 목사님께서 담임하시는 은광교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코리텐 붐에 져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는 그녀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 포로 수용소에서 겪은 일을 수기로 기록한 책입니다. 그녀는 그곳에서 추위와 고문, 굶주림, 갈증, 헐벗음 등 인간이 육체적으로 당할 수 있는 거의 모든 고통을 다 겪었는데요. 하지만 그녀는 모두 견딜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견디기 힘들었던 건 다름 아닌 벼룩이었다고 하는데요. 그녀는 수용소 안에서 숨어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말씀은 다 이해할 수 있고 다 행할 수 있어도 오로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말씀은 도저히 그대로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고 하시는지, 이렇게 벼룩이 나를 괴롭히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는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한 환자를 데리고 의무실로 가던 도중 우연히 독일 병사들이 서로 나누는 말을 듣고 그것도 감사해야 할 이유임을 깨닫습니다. 와, 감방 안에 저렇게 벼룩이 많으니 우리 밖에서 슬슬 시키도록 하자. 이 말을 들은 그녀는 그동안의 원망과 불평이 다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벼룩을 보내주신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에게 이 감방 안에서라도 자유를 주시기 위해 벼룩을 보내셨군요. 이제 성경을 숨어서 보지 않아도 되니 정말 감사합니다. 라고 말이죠. 이렇게 작은 벼룩에도 감사했던 코리텐 붐 여사처럼 내가 감당하기 어려웠던 일들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깨닫지 못한 채 누렸던 하나님의 은혜를 헤아려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어떨까요? 나를 그 누구보다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삶을 한없는 은혜로 더 큰 감사 제목으로 채워나가시는 분이십니다.

0: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입니다. 멕시코의 어떤 마을에 온천과 냉천이 옆에 나란히 솟아나는 신기한 곳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부글부글 끓는 온천이 땅에서 솟아오르고 그 옆에는 얼음물과 같이 차가운 냉천이 솟아오르는 건데요. 이곳 사람들은 빨래 광주리를 가지고 와서 온천에서 빨래를 삶고 냉천에서 헹궈 깨끗한 옷을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하루는 이 광경을 본 외국 관광객이 안내하던 멕시코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1: 와, 이 동네 사람들은 참 좋겠어요. 찬물과 더운 물을 마음대로 거저 쓸 수 있으니까요. 이곳 사람들에게는 온천과 냉천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많겠죠?
0: 그랬더니 멕시코 안내원이 이렇게 답했습니다.
1: 천만에요. 이곳 사람들은 감사보다는 불평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비누가 나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0: 라고 말이죠. 이렇듯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사는 사람에게는 감사거리만 생기고 불평만을 일삼는 투덜이에게는 불평거리만 생깁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환경과 조건에 제약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우리가 돌아보고 돌이켜보면 감사의 제목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보고 그때그때 감사를 깨닫지 못할까요? 지나고 나서 은혜였노라 깨닫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찾고 감사하면 얼마나 더 좋을까요?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지금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의 조건들을 헤아려 보며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찬양이 있는 말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토요일 이 시간에는 같은 찬양 다른 느낌과 함께하고 있지요. 동일한 곡 동일한 가사지만 부르는 사람에 따라서 또는 같은 가사 같은 성경 구절을 인용했지만 곡 자체가 달라서 또 다른 느낌과 감동을 주는 찬양들도 있습니다. 이 시간엔 이렇게 같은 찬양인 듯 다른 느낌을 주는 찬양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은 시편 121편 찬양 준비했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많이들 알고 암송하시는 성경 구절이죠. 이 말씀을 인용한 찬송과 찬양들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가도 있고 또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한 복음성가까지 많은 곡이 있었는데요. 이 말씀 찬양 중에 세 곡 준비했습니다. 먼저 인천시립합창단이 부르는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이어서 소망교회가 부르는 찬송가 원곡 들으시겠고요. 마지막으로 CCM 클래식의 찬양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중국에서 오랫동안 선교사역을 했던 미국인 선교사 헨리 프로스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선교사역을 하다가 고통스러웠던 시절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중국에서 선교했지만 고향에서는 슬픈 소식이 날아왔습니다. 내 영혼에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고 아무리 기도해도 그 흑암의 그림자는 걷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교 본부에 들렀다가 본부 벽에 쓰여 있는 Try Thanksgiving, 감사를 시도해보라 라는 글이 눈과 마음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그 시각부터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흑암은 물러가고 내 영혼에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감사는 마귀를 몰아내고 우리 인생의 흑암을 걷어 햇빛을 비춰주는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는 하나님을 우리 삶 가운데 모셔드리는 통로입니다. 감사는 패배의 인생을 승리의 인생으로 바꿉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시편 46편 5절. 어떠한 공경을 마주치더라도 어떠한 염려가 마음에 있더라도 당신은 하나님의 견고한 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피난처요 힘이요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 되십니다. 그분이 당신 안에 사시고 당신이 그분 안에 거할 때 해를 입거나 흔들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돕기 위해 그분의 전력, 즉 모든 천사, 모든 자원,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 세상에 필요한 물질적인 것까지 모든 것을 동원하십니다. 그분은 당신을 보호하고 힘을 돋우며 자유하게 하십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부드럽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알아서 한단다. 너는 걱정하지 마렴. 그분은 당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내려놓고 가만히 있는 것을 오늘의 목표로 삼아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분이 모두 알아서 하십니다. 주님, 주님을 더 잘 이해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제가 가만히 있어 모든 일이 되어가도록 두게 도와주십시오. 주님께 모든 것을 돌보시게 내어드릴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십시오.

미국 한 빈민촌에 가난하게 살던 마르다 베리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빈민촌에서 학교에 가지 못하고 공장지대 이곳저곳을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바라보며 저 아이들을 위해 조그만 학교 하나

나라를 세우고 싶다라는 비전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가 한참이나 시간이 흘렀을 때 당시 미국에서 가장 큰 부자로 알려진 헨리 포드가 갑자기 생각나는데요. 그녀는 헨리 포드의 사무실로 찾아가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때 헨리 포드는 지갑 속에서 1달러 한 장을 꺼내 이 여인의 손에 들려주며 사무실을 내보냈습니다. 깨끗이 거절당했던 겁니다. 하지만 그녀는 기도실에 돌아와 1달러를 손에 들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고 주님께서는 응답 중에 헨리 포드가 생각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찾아갔더니 1달러를 제게 줬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믿습니다. 그녀는 그 돈으로 꽃씨를 사 텃밭에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꽃들이 자라자 꺾어 많은 사람들에게 팔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5년, 6년, 7년. 그녀는 그렇게 모아진 돈으로 조그마한 막사 하나를 지었는데요. 그곳에 학교라는 간판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개교식을 할때그 자리에 헨리 포드를 초대해 이 막사가 세워지기까지 당신의 1달러가 얼마나 위대한 일을 했는지 그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러자 헨리 포드는 그 자리에서 100만 달러를 기부했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학교가 LA 근교에 지금도 자리 잡고 있는 베리 스쿨이라고 합니다. 영어에서 생각하다라는 뜻의 think와 감사하다라는 뜻의 thank는 단어의 어원이 같다고 합니다. 즉, 생각하지 않으면 감사를 못한다는 얘긴데요. 감사의 기도는 자신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또한 생각 없이 무조건적으로 나오지 않고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깨달을 때 나오는 겁니다. 내삶 속에 함께하신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더 깊이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아멘. 데살로니가후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아멘. 안녕하세요. 천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이제 2학기를 맞이하며 다시 새 마음으로 우리의 일상을 찾아가게 됩니다. 말씀 앞으로 더 가까이 나가면서요. 우리의 지친 영혼을 말씀으로 일으키고 해이해졌던 마음의 방향도 말씀에 맞춰보고요.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내려놓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사모하는 계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순금보다 더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달콤한 말씀을 마음에 품으시고요. 오늘도 찬양 가운데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면서 찬양 띄워드립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나무의 내 찬양으로 찬양의 동산 문을 엽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47절에서 50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양식이 되시는 주님을 노래했습니다. 주 예수 해변서 Back to the Bible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지는 찬양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국립합창단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돌리리 정결하게 하는 셈이 손영진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김종훈의 바이올린 연주로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이어서 올려드립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시편 139편 7절에서 10절의 말씀이었습니다. 새벽 날개, 소프라노 이일인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깊은 소식 전하는 극동방송의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사슴이 시냇물을, 한나영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주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날마다 바다 물결같이 우리에게 임하길 간구했던 찬양이었죠. 목마른 내 영혼 김혜은의 찬양이었습니다. 찬양의 동산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송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달도다. 아멘. 세상에는 참 많은 말들이 있지만요, 그 가운데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마음에 참된 평화를 주는 것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그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알게 하고요, 우리가 순종하며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금보다 귀하고 송이꿀보다 더 단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과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1: FEBC 신학 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2: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1: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2: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1: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2: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1: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3: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 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우시아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올라가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영광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 순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서 자신의 부정한 입술과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는 충격을 받게 되면서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그때 스랍 중 하나가 제단에서 핀 숯불을 가져와서 이사야의 입에 대며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라고 선포하게 되죠. 이사야의 부정한 자아와 죄의 소욕은 하나님의 거룩한 불에 의해서 완전히 태워졌고 그 후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진리의 파송자로 새롭게 태어나게 됩니다. 주님께서 던지신 불은 우리를 아프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뿌리 깊게 박힌 죄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거룩한 불로 태워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려는 치유와 정결의 불이라는 것이죠. 때로는요, 아픔을 주실 때가 있지만 그것도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음을 믿고 십자가 붙들고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찬양 함께 나누면서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시작합니다.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하니의 십자가 그 사랑이, 정잘해의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1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불을 던지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서 불은 심판과 구원의 불인 것이죠. 이 불이 던져질 때 악인들은 심판에 이르게 되겠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이 또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밝히 보여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욕심 이런 것들을 풀로 다 태워주시는 것이죠. 주님의 이 태우시는 복음이 가정에 들어갈 때는요, 회복을 위해서 일시적이지만 일시적인 화평이 깨져서 분쟁이 일어나기도 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세상적이고 인본적인 화평이 깨어져야만 그리스도로 인한 진정한 영적인 화평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잠시 그 깨지는 동안에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결국 은혜로 완전히 회복되어질 것이고요, 세상적이고 인본적이었던 생각과 삶이 하늘 소망으로 바뀌게 되면서 은혜로 살게 되는 회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마음으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저의 목소리로 불을 내려주소서, 마커스의 화평케 되리.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셨습니다. 저의 목소리로 불을 내려 주소서, 또 마커스 워십의 화평케 대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국의 위대한 시인인 테니슨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리를 따르는 삶의 고통과 가치를 노래하면서 이 참된 믿음은 세상의 미지근한 그런 타협을 깨뜨리는 거룩한 분유를 가져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것이 아니라 분쟁을 주러 왔다라고 하신 것은 진리의 불이 임할 때 우리 안에 죄악과 세상의 그릇된 가치관 이런 것들이 정면으로 팍 부딪히게 되면서 분쟁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한 성도가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며 죄의 소욕대로 살아가던 삶을 돌이켜서 주님의 진리를 따르기로 결단을 딱 하게 된다면 그의 직장과 가정에서의 가치관의 충돌, 이 날선 갈등 이런 것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불은 성도의 내면에 있었던 이기심과 세상적인 욕망을 다 불태워 버릴 것이고요. 비록 일시적인 관계의 아픔은 있을 수 있겠지만 결국 성도를 온전한 진리의 사람으로 바로 세우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변화될 때 그 가정까지도 변화되는 거죠. 오늘도 이 성령의 임재 앞에 종의 모습으로 엎드려 예배하며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파워스테이션의 주 앞에 엎드려, 소망의 바다의 종이 되겠습니다.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눈 곳이었습니다. 파워스테이션의 주 앞에 엎드려, 소망의 바다의 종이 되겠습니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성경을 보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는 동안 애굽에서 배운 우상 숭배와 노예 근성, 그리고 불평과 탐욕이라는 이 죄의 소욕들을 쉽게 버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그들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뜨거운 광야의 시련과 연단의 불들을 다 통과하게 하셨죠. 그 시련의 과정은 비록 힘들고 고통스러웠을 수는 있겠지만 그 불은 그들 안에 남아있던 이 애굽의 찌꺼기와 죄악된 속성을 태워버리는 정금과 같은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땅에 던지신 불 역시 우리 안에 죄의 소욕을 다 태워버리기 위한 거룩한 연단의 불이다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익숙한 죄의 습관, 미련 이런 것들을 주님의 진리의 불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을 때 우리 안에 부정한 가치관은 소멸되어지고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영적인 갱신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만큼 이 성령의 불은 중요한 것이지요. 그런 믿음으로 예배하며 말씀 따라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러브의 부르신 곳에서 에스더 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러브의 부르신 곳에서 에스더공의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초대교회 시절에 복음의 진리가 한 가정에 들어갈 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극심한 영적 분열과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이들은 세상의 우상과 죄악된 전통을 붙들고 있었고 어떤 이들은 진리의 불을 받아들여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주로 시인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부모와 자식, 형제 간에 날선 대립이 생기기도 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진리의 불은 가정 안에 숨겨있던 위선과 우상 숭배의 죄를 백일화해 드러내게 되었고 진리를 택한 성도들의 마음에서 세상적인 야욕과 죄의 소욕을 태워버리는 거룩한 도구가 되었다는 것이죠. 이 진리의 불은 타협할 수 없는 타협이 없는 거룩함을 요구하고 또 우리 안에 죄를 밝히 보여줌으로써 오직 주님만을 참된 주인으로 모시도록 우리의 영혼을 불순물 없이 순수하게 단련시켜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아가 찬양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하면서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원웨이 싱어즈의 내가 주인 삼은

네, 두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이성재의 내 인생의 주인 대신, 원웨이 싱어즈의 내가 주인 삼은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종교개혁의 선구자인 마틴 루터는 수도원의 탑에 앉아서 로마서 말씀을 깊이 묵상하던 중에 자신의 내면에 도사리고 있는 위선과 추악한 죄의 소욕을 마주하고서 깊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당시 교회의 거대한 권력과 제도라는 이 거짓 평화 속에 안주하며 자신의 영적 부패를 보지 못했던 루터는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말씀인 불이 확 임하자마자 자신의 공의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이 유일한 소망임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 순간 루터는 자신 안에 있던 자기 의와 죄의 소욕을 진리의 불로 확 태워버리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주님이 던지신 그 불은 우리 영혼의 어두운 방을 비추고 숨겨진 죄를 낱낱이 드러내셔서 우리의 자아를 태워 새 사람으로 빚어내는 정결케 하는 거룩한 심판이자 은혜임을 우린 믿고 그 불을 주시옵소서. 우리가 정말 그 성령의 불로 새로워지겠습니다. 태워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는 마음, 찬양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 나누고 마지막 곡 브릿지 임팩트의 성령의 불로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동물의 왕 사자는 자신의 새끼를 철저하게 훈련시키는 동물이라고 합니다. 새끼가 어느 정도 자라면 먹이 잡는 훈련을 시키는데요. 그동안에는 어미가 절대로 도와주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너무 작고 쉬운 사냥감만 잡으려고 하면 먼저 뛰어가서 그 작은 사냥감을 쫓아버려서 새끼가 어쩔 수 없이 더 크고 잡기 힘든 먹잇감을 사냥할 수밖에 없도록 만든다고 하네요. 너무 작은 크기의 먹이만 찾는 습관이 생기면 자기 자신은 홀로 먹고 살 수 있을지 몰라도 나중에 커서 자기 가족들을 제대로 부양할 수 없고 또 어려움이 닥칠 때 헤쳐나갈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린 사자는 지금 당장 먹기 좋은 적당한 크기들의 먹이를 계속 놓치고 힘들게 돌아다니긴 하지만 결국 이런 훈련을 통해 더 큰 먹이를 거뜬히 사냥해내는 늠름한 정글의 왕으로 성장합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2장 10절과 11절 말씀인데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고난을 이길 힘을 주십니다. 때로는 그 연단의 시간이 좀 고단할지라도 결국 주를 믿는 선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 승리한다는 그 진리를 믿으며 오늘 하루도 이 일상도 넉넉히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며 함께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Grace to you, 김보령입니다.

희주일의 광야를 지나며 이어서 김도현의 찬양이었습니다. 그 광야로 광야를 통해 만나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이 두 곡의 찬양으로 오늘 그레이스 투 유 문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보령이고요. 앞서서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히브리서 12장 9절과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새번역 성경으로 소개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기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징계하십니다. 무릇 징계는 어떤 것이든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여겨지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훈련받은 사람들에게 정의의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10절 11절 말씀이었습니다. 어둡고 외로운 고난의 터널을 지나갈 때가 있지만 그 터널의 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터널을 통과한 우리는 주님께서 허락하신 연단과 훈련을 통해 더욱더 단단해지고 평화의 열매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Turn Your Eyes Upon Jesus. 마이클 W. 스미스 그리고 수잔 애쉬튼의 피처링으로 함께한 찬양이었습니다. 앞서서 들려드린 두 곡은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조찬미의 찬양이었고요. 빨간 약이라는 이름을 가진 팀의 여호와는 이란 찬양이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밤 함께하고픈 찬양 있다면 문자로 신청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해 주시면 이 시간 함께 찬양 나누겠습니다.

손경민의 찬양 가장 귀한 삶이라는 곡이었고요. 이어서 이성신의 음성으로 찬송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그리고 엘라 피츠럴드의 음성으로 오랜만에 함께했습니다. 저 장미꽃 위에 있을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소프라노 김수의 음성으로 전해드리며 오늘 순서 마무리합니다. 깊어가는 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하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레이스 투 유 김보리였습니다.

0: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은혜 70년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힘 있음이요, 여호와의 소리가 위엄차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그 나무를 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며 레바논과 시련으로 들송아지같이 뛰게 하시도다.

강준의 달빛 가스펠 주일 순서 시작했습니다. 예라모십의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살아계신 주 들려드렸습니다. 잘 계셨죠? 물론 어제 만난 분들도 계시지만 오늘 또 오랜만에 뵌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인사를 드려봤습니다. 주여와는 광대하시도다 살아계신 주두 곡의 찬양 다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올드 가스펠로 볼수 있겠죠. 뭐 완전히 올드한 건 아니지만 지금 젊은 세대의 기준으로 보면 올드한 찬양이 맞죠.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이 찬송가나 이 찬양은 아무리 올드해도 모든 인생 가운데서 우리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또 불리게 되고 또 올려드리게 되는 그런 특성 때문에 그런지 몰라도 시대를 안 타는 것 같아요. 그래도 그 세대가 부르는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라는 고백, 또그 세대가 부르는 살아계신 주는 또그 시대에 하나님께서 또 새롭게 하셔서 은혜의 고백으로 늘 남아있게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마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는 것처럼 말이죠. 찬양뿐만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오늘 우리도 새롭게 살아 있습니다. 모두 다 그러신 거 맞죠?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은 예배 팀들의 찬양, 예배 찬양들로 한 시간 동안 함께 합니다.

0: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영원한 운명 가운데에 주님의 피로 확정되어서 하늘나라로 가기로 작정되었습니다.
1: 청춘 찬양단의 주님 손 꼭 붙잡고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잔치 공동체의 이것이 영원한 삶, 나 가난 땅 귀한 성에 들려드렸습니다. 너무 귀한 두 곡의 찬양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또 고백하고 묵상하게 되는 찬양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겐 영원한 삶이 있죠. 그 영원한 승리의 삶, 그리고 영원한 회복의 삶, 그 삶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행복한 아침 시작할게요.

이 세상과 저 세상이 있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말하면 불안해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에 대한 말을 하면 받아들이지만 죽음에 대한 말을 하면 불안합니다. 사람이 죽음을 환영하지 않는 이유도 저 세상에 대한 불안함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지 않으려 하고 죽음이 다가오면 눈물을 흘리며 괴로워합니다. 병이 들면 불안해하는 것도 죽음에 대해 준비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을까요? 영혼을 부인하고 저 세상을 부인하면 좋겠지만 그럴수록 더 불안해집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 동물이 아닙니다. 고민하고 불안해하고 몸부림치는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영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영원히 살 수밖에 없는 인간이 실존이 영원으로 가는 문을 깨닫지 못하면 방황하게 됩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이죠. 죽으면 천국에 가든 지옥에 가든 갈 수밖에 없습니다.

행복한 아침에 이어서 들려드린 찬양은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의 송축회 내 영원이었습니다. 원 제목은 10,000 Reasons이죠. 송축회 내 영원이라는

이름으로도 소개가 됐고, 만 가지 은혜라는 이름으로도 우리나라에 소개가 된 찬양입니다. 오늘 행복한 아침의 내용은 역시도 우리가 알면서도 힘들어하는 내용이었어요. 그쵸? 죽음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또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게, 아니, 난다 괜찮아. 이게 아니라, 죽음보다도, 더 넘어서는 가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있죠. 사실 그게 바로 우리들이죠. 근데 우리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생, 영원한 생명, 그 다음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내가 잘 모르고 내가 인지하지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싫어하죠. 저도 그렇고요. 그래서 되게 참 역설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정말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을 알고 깨닫고 또 하나님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때 성령께서 내주하심을 경험하고 또 살면서 삶의 현장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체험할 때 우리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더 확실해지고 분명해집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 내가 믿습니다. 막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그래서 되는 그런 확신이 아니라, 하나님이 진짜 계시구나. 맞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네. 라는 실제 경험이 우리 삶 속에서 면면이 있을 때, 삶의 면면에 있을 때, 천국에 대한 소망도, 또 영원한 나라도, 또 주님의 그 영광도, 은혜도, 우리에겐 실제 믿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으로 한 걸음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네요. 이 만가지 은혜, 송축해 내용원의 찬양의 가사도, 내가 하루하루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3절의 가사 보면, 영원히 내가 그 나라에 가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영원한 나라를 꿈꾸고 소망하는 삶. 그 삶이 세상은 알수 없는 승리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또 찬양 한곡 들을게요.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가 올려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십자가의 전달자.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십자가의 전달자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생각할 때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고백합니다 라고 이렇게 소개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그렇게 소개했어요. 뭐 부릅니다, 뭐 들려드립니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지만 소망의 바다 미니스트리의 고백입니다 라고 소개했던 이유가 첫 시작이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이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의 고백이기도 하고, 고백이어야 하고요. 그래서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네요.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요, 토요일 주일 여러분들과 만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서 토요일 넘어가는 새벽, 또 토요일에서 주일 넘어가는 새벽에 만나고 있는데요. 오늘 주일은 예배 찬양들로 꾸며드리고 있습니다. 처음 이 방송 들어오신 분은 이 방송 무슨 방송이야? 그렇게 또 생각하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소개 아닌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저희 방송은 여러분들이 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거든요. 주로 문자 사연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리고 있어요. 샵 1069번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유료 이용료가 듭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 앱으로 지금 청취하고 계신 분들은 그 앱상에서 사연과 신청곡 남겨주실 수 있어요. 지금 남겨주시면 제가 바로 방송해드리는 건 아니고요. 잘 모아서 매주 토요일마다 방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특별한 배달사고 없이 여러분들의 사연과 신청곡 잘 전해드리고 있어요. 계신 곳에서 짧은 인사도 좋고, 그리고 기도의 제목도 좋고, 또 여러분들의 신청곡들도 올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어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신청해 주셨던 곡 중에서 8510님이 제이오스의 러브레터 신청합니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제이오스의 러브레터입니다.

제이어스의 러브레터였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제이어스의 앨범의 제목의 러브레터이고요. 이 가사의 내용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써주시는 러브레터죠. 예전에 제가 방송 중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누구에게나 다 인격적인 하나님하고의 만남의 사건이 있잖아요. 뭐 어떤 분은 말씀을 또 깨닫는 가운데 그 깊은 은혜를 체험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기도 중에 또 주님을 만나기도 하고, 또 어떤 분은 어떤 신비한 체험으로 주님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저도 이제 뭐 역시 살면서 그렇게 주님을 경험하고 또 주의 음성을 듣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근데 너무 분명하게 하나님이 저에게 어느 날 이 러브레터를 띄워주신 날이 있었어요. 정말 사람들 많은 지하철에서. 네, 아직도 기억이 생생한데, 지하철을 타고 정말 다른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지하철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마침 지하철이 지하에서 이렇게 지상으로 쭉 올라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래서 햇볕이 이렇게 들어오는 순간이었는데, 마음에 주님께서 주현아, 내가 너 사랑한다? 라는 말씀을 툭 하시는 거예요. 그는 뭐 누구에게 설명할 수가 없죠. 제게 허락하신 말씀이니까요. 근데 정말 그 사람 많은데 눈물이 왈칵 쏟아져가지고 네, 뭐 주체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이 사랑한다라는 마지막 가사를 듣는데 그때가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러브레터를 써주신 적이 있을 거예요. 묵혀두고 계셨다면 꺼내어서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어떨까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주일 주님과 그 사랑의 대화를 예배 가운데 나누시기를 또 소망해 봅니다. 우리 안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어떤 분의 고백처럼 많고 많은 말 하고 싶은 말 잠재우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그리고 그것에 감사하고 또그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주일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찬양 두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어요. 한 곡은 윌럽의 영원을 살아가네 준비해 놓고 있고요. 또한 곡의 찬양은 오늘이 워싱 미니스트리의 찬양 준비해 놨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2: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뜻하지 않은 고난이나 아픔의 순간들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로마서 5장 3절과 4절은 우리에게 놀라운 승리의 비결을 전해줍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고 함이로다. 고난 그 자체는 아프지만 그 과정을 통해 우리 안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소망이 태어납니다. 오늘 이 새벽 내 삶의 아픔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주님

소망의 꽃. 거친 인내의 밤을 지나 단단한 연단의 계절을 건너온 자만이 가슴 깊은 곳에서 시들지 않는 소망의 꽃을 피워냅니다. 주님, 내 눈물 흘린 시간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믿사오니 깊어가는 이 가을날 당신이 주신 소망으로 다시 노래하게 하소서. 네, 환란은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시들지 않는 소망의 꽃을 피워내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과정입니다. 혹시 지금 지쳐 계신 분이 있으시다면 이 소망을 꼭 붙잡으셨으면 좋겠다. 또 제가 소망하면서 이 시간에는요,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것은 모두 내게 성별할 것이니 사람이든 짐승이든 이는 모두 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에 모세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그 노예의 집 애굽에서 풀려나온 그날을 기억하라. 실로 여호와께서 자신이 권능으로 너희를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으니 너희는 누룩독을 먹지 말지니라. 아비월 이날에 너희가 떠났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휘히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너희를 들여보내시거든 너는 이달에 이 의식을 행하라. 너희는 이랫동안 누룩 없는 떡을 먹고 이랫날에는 여호와께 절기를 행하라. 이랫동안에는 반드시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하고 누룩이 내게서 아예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니 내 지경에서도 그것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다. 그날에 너는 내 아들들에게 이 의식을 내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인함이다 라고 말하라. 너는 그것으로 내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기념물로 삼고 여호와의 율법으로 내 입에 머물게 할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그 권능의 손으로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는 해마다 그 정해진 시기에 이 규정을 지켜 행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네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마침내 그것을 내게 주셨을 때 너는 모태를 처음 열고 나 혼자를 가려내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 무릇 너희 가축이 나온 첫 수컷도 다 여호와의 것이다. 그러나 나귀의 모든 첫 새끼는 양으로 대속할 것이며 그것을 대속하지 아니하겠으면 그 목을 꺾으라. 내 아들들 가운데 첫째는 모두 대속할 것이다. 훗날에 내 자녀가 너에게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거든 너는 그에게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 저 너의 집 애굽에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그때 바로가 우리 내보내기를 완강히 거부하니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첫째를 죽이시되 사람의 첫째로부터 가축의 첫째까지 모두 죽이셨다. 그러므로 내가 모태를 연 모든 수컷을 여호와께 희생으로 드리며 내 아들들 중 모든 첫째를 대속하는 것이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내 손의 기호, 내 미간의 징표로 삼을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셨기 때문이다. 바로가 그 백성을 내보냈을 때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이어지는 길이 비록 가까웠으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이끌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혹시 이 백성이 전쟁에 직면하면 돌이켜서 애굽으로 돌아갈지도 모른다고 하나님이 생각하셨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 백성으로 홍해의 광야길로 돌아가게 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우를 갖추고 올라갔다. 이때 모세가 요셉의 뼈를 챙겨갔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분명히 맹세하게 하며 하나님이 너희를 반드시 찾아오실 것이니 그때 너희는 여기에서 내 뼈를 챙겨가야 한다고 지시하였기 때문이었다. 그들이 숲곳에서 떠나 광야 끝에 있는 에담에 진을 쳤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나아가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을 이끄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 위에 빛을 비추시니 그들이 주야로 진행할 수 있었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

소 떠나지 아니하였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13장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합니다.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어그러진 곳, 곳곳마다, 아프신 곳곳마다 치료자 되시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시고 터치해 주심으로 빠르게 회복되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절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함께하시죠.
1: 어머니하고 저하고 띠띠거리는 전화기를 한참 붙잡고요.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우리는 정말 남조선에 가기 위해서 그 어려운 길을 택했는데 그들이 저희를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망연자실하는데 그것도 잠깐이었어요.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근데 그들이 다 우리를 피하는 거예요. 베트남 군인들이. 처음에 우리가 한국에서 온 줄 알고 엄청 잘해주다가 아무도 우리 근처에 원신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비장의 무기를 꺼내죠. 저게 갖고 온 금숟가락을 준비를 했죠. 누구한테 이걸 줘야지 우리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느냐. 소령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제 대빵. 그래갖고 아저씨한테 가서 베트남 말도 우리가 제법 했었어요. 거기 살면서 군인들이 막 베트남 말 배워두니까 안 겁나. 그럼 밥 먹자는 얘기예요. 막 열심히 하니까 그들도 너무 좋아하니까 한국말도 막 배우려고 하고 가서 제발 소식을 좀 전해달라고 손짓 발짓 하니까 이분도 이제 딱 눈치채고서 싹 오더라고요. 그래서 오시더니 이렇게 지도를 이렇게 한반도 지도를 이렇게 그려줘요. 그러면서 금을 딱 끊는 거예요. 누가 봐도 북한과 남한인 게 딱 보이잖아요. 북주 때 남주 때. 아 이게 북한 남한 얘기하는 거구나. 북주 때에서 하룻밤 자면 그 다음날이라는 거죠. 자고 나면 윙 비행기 타고 와서 우리를 체크하고 간대요. 그러고서 급하게 아저씨가 그 대빵이 나가시는 거예요.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만약에 도망을 가려면 지금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사이에 아니면 우리는 그냥 죽은 목숨인 거예요. 그냥 아주 곱게 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않아요. 너무 목이 마르니까 막 흙탕물 막 이렇게 퍼먹고 갈증이 나니까 뛰니까요. 그, 뭐, 짐도 없고 다 이제 버리고 가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베트남은 엄청 날씨가 더우니까, 가시가 있는 나무 덩굴이 그렇게 많아요. 그니까 막, 발을 걸을 수가 없는 게, 걸었다 하면은 가시 덩굴이 우리 발을 그냥 잡아놓는 거예요. 그니까 막, 온 몸이 다 긁혀 있는 거예요. 막, 여름이니까 반팔, 반바지 입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막, 그냥 그렇게 해서 피가 나오고, 막, 온 몸이 쓰라린데도, 일단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중국으로 가는 게 중요하지. 그래서 새벽에 얼룩거덕한 데까지 이제 뛰어서 왔더니요. 아니 글쎄 장마철 내내 비가 와가지고요 물이 불어가지고요 그 처음에 저희가 오던 그 물이 아닌 거예요. 시커먼 물에 물살이 엄청 센 거예요. 다 죽겠는 거예요. 그래서 밧줄로 서로 어깨를 다 묶고 어떤 상황이 와도 이거 손을 놓으면 안 되니까요. 그 무슨 연기가 나는지 몰라요. 왜 지금 뒤에서 지금 쫓아오고 있고 그래서 막 어퍼어퍼 꼴딱꼴딱 물 먹으면서 물살에 이렇게 흘러서 그 이기면 안 되죠. 그냥 흘러서 떠내려가지고 중국에 딱 왔는데 물이 젖어 있잖아요. 그걸 이렇게 옷을 이렇게 짜면서 군인들이 저기서 베트남 군들이 쳐다봐요 저희를. 아 이제 우리는 그 얻은 곳에서도 반겨주지 않는구나. 다시 길림으로 가야겠구나. 난닝 쪽에서는 잘 수도 없으니까요. 그때부터 마음에 아주 상처들이 아주 새록새록 있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다시는 저 남한 땅을 가지는 않으리라. 말로만 민족이고 한민족이고 다시는 안 간다. 죽어도 여기서 죽어야겠다. 아니면 정말 북한으로 다시 가든가. 그 마음으로 정말 열심히 살아요. 정말 너무너무 뭐 집이 있습니까? 돈이 있습니까? 뭐 제대로 된옷한벌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거 믿으세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를 다 먹여주고 살려주고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다리 밑에서 다짐을 하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고민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길을 다 열어주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또 순탄치는 않아요.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치만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저희는 늘 하나님을 찾았어요. 신이 계시다면 우리를 꼭 살려줄 거다. 그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저희는 항상 기도하고 떠났어요. 그 하나님을 모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진정한 예수님, 하나님을, 성령님을 모르지만 늘 기도했었어요. 그러니까는 극한의 상황에서, 그 죽음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그때 막 우리를 다 살려주시는 것을 지금에서 다 알게 되지. 그때는 모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희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강을 두번 건넜잖아요. 왕복으로 하니까 세번 건넌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남한으로 가라고 그 북한을 떠나게 했잖아요. 근데 남한에 가는 걸 완전히 잊고 살았어요. 중국에서 너무 안주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 생활이 너무 편안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를 잡아서 북한에 데리고 갔어요. 그때 그래서 하나님 계시기는 무슨 하늘에 신이 있긴 있어? 그런 생각을 왜 없었겠어요. 하나님을 몰랐지만. 근데 그때 무슨 생각했냐면요. 지금 와서 보면요. 우리가 정말 그간에서 안주하고 있는 저희들을 경각심을 내서 너희들은 곧 있을 곳이 여기도 아니고 저기도 아니고 대한민국 가야 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하나의 사인이었던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희 가족은. 어머니, 저 동생 다. 그리고 고향에 가자마자 저희는 마음속으로 눈빛만 봐도 서로 알아요. 여기는 더 이상 못 살지. 어디를 가야 돼? 다시 중국으로 가는데 이제는 중국 가는 이유는 진짜 남조선을 가기 위해서 가야겠다. 그렇게 해서 그 겨울 12월 말일에 두만강을 건너려고 왔더니요. 영하 20도가 됐는데 이 두만강 물이 안 얼어요. 강기슭은 다 얼었는데 중간이 안 얼었어요. 근데 그걸 마냥 기다릴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 너무 우리는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그 밤에 건너는데요. 정말 얼음을 부셔가면서 그 강물을 건너는데 그냥 마른 짐 이렇게 쉽게 하지만 그 상황이 다시 되라 그러면 절대 못할 것 같아요. 정말 그걸 깨면서 나오는데 수천 개의 그 바늘이 우리 몸을 찌르는 듯한 그 고통. 어머니는 그냥 아랫입과 윗입이 그냥 턱이 그냥 자동으로 막 떨리는 거예요. 너무 추우니까. 그래서 다시 넘어갔더니 이 몸이 그냥 얼어서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근데요, 정말 정신력은 이 모든 걸 이겨요. 옷이 그냥 그 명태마냥 다 굳어가지고 걸을 수도 없잖아요. 고드름이 꼈어. 근데 뛰었어요. 무슨 정신을 했는지 몰라요. 뛰었어요. 그리고 다행히 감사한 것은 저희가 중국말을 꽤나 잘합니다. 거의 원어민 수준으로다가 공부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중국에 살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 안에 정말 허투루 쓰지 않았어요. 너무너무 열심히 열공했고요. 정말 중국인들하고 똑같이 공부하고요. 그렇게 해서 돈 벌고요. 해냈더니 중국어를 너무 잘해서 살게 된 이유였어요. 도문역까지 가는데도 엄청난 고비와 위험천만한 일들이 있었어요. 저희들을 다 내려서 신분증 검사를 하는데 저희 어머니는 누가 봐도 북한에서 온 여자예요. 북조선 여자예요. 여름 내내 북한에서 고생을 너무 많이 하고 강도 높은 일을 했기 때문에 정말 흙인 마냥 까맣게 탄 데다가 몸이 막 이렇게 말라있고 다 입고 있는 옷이 다 북한 옷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그 변방대 젊은 친구들이 막 등치도 이만한 친구들이 중국어로 막 저 중간에 여자는 딱 봐도 북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무조건 신분증을 검사해야지 통과할 수 있다. 심장이 멎잖아요. 이거 어떻게 대비를 해야 돼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에요. 근데 기지가 발휘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너무너무 몸이 아파서 도문에 큰 병원으로 시병원으로 가는데 너희들이 여기서 지체하면 할수록 우리 엄마는 죽는다. 너희들 책임질 거냐 했더니 너무 유창한 중국어로 하니까

잠깐 멈칫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친구가 북한에서 봤으면 중국말을 이렇게 잘 못해. 그러니까 빨리 보내줘. 진짜예요. 그랬더니 어 그래 어 알았어 미안해요. 대부치야? 그러면서 미안하대요. 빨리 가래요. 택시 타고 또 갔어요. 근데 또 한참을 달리는데 또 이렇게 차를 딱 막는데 이번에는 내리래요. 막 차를 다 구석구석 검사하던 내리래요. 그리고 저 여자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고 빨리. 그랬더니 막 엄청 무서운 친구가 막 키도 엄청 커요. 막 그 친구가 막 후레쉬 막 엄마한테만 딱 비치고 신분증 내놔봐. 그 똑같이 이제 얘기했죠. 이번에는 이제 연기가 좀 늘었어요. 울면서 얘기했죠. 우리 엄마가 지금 너무 아픈데 중국어로. 너희들 우리 엄마 죽으면 책임질 거야? 그리고 너희 어머니가 급해서 나오는데 신분증 갖고 나온 사람이 어디 있어? 막 이랬더니 너희들이 그렇긴 한데 우리 검사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살았어요. 그렇게 해서 도문역까지 나오는데 몇 개의 그걸 과정을 거쳤는지 몰라요. 그 과정을 걸치면서 도문역까지 오는데 정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에요. 그때부터 저희가 한국에 가겠다는 것만 생각하고 1년 가까이 노력한 끝에 베이징 영사관을 저희가 당당하게 뛰어들어갑니다. 이제는 전면승부가 된 거예요. 전면승부가. 그렇게 해서 베이징 영사관에 저희가 뛰어들어가면서 대한민국까지 오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들한테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계셨는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가슴 아프게 순간순간 졸여가면서 지켜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 북한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나를 나오게 하시고 그 경험을 하게 하시고 다시 북한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아름답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저희가 북한을 떠나서 처음에 한국에 가야겠다고 생각했지만 그것은 우리의 인간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거예요. 내가 고난이 없으면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요. 하나님 알고 싶지도 않아요. 하나님 감사해요. 근데 너무 감사해서 감사하단 말밖에 안 나와요. 난 지금부터 하나님한테 어떻게 가야 되지?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 좋겠어요. 하나님. 그 고백이 절로 나오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그 피조물로서 한계를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인간의 본분이라는 걸 깨달게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가장 아름답게 하시고 가장 적절한 시간에 가장 필요할 때 저희들을 만나게 해주시고 사용하게 해주신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정말 짧은 시간이지만 나누기를 원했고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아, 저 친구는 저렇게 고생했구나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그 북한에 저를 비롯한 저보다 더 많은 고생을 한 친구들도 있을 것이고 지금도 여전히 방황하는 저 북한에 혹은 제3국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시간에 살고 있다는 감사하게 생각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제 마음속에 그 사모하는 마음을 계속 주시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님 안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앞으로 내 비전 그냥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서 사는 것이 아니고 진짜 내 삶에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을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 그것이 오늘 바로 서야지기를 축복합니다.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많은 비바람 속에서도 가을 들판의 알곡들이 거친 풍파를 이겨내고 단단해졌듯이 여러분이 지나온 고단한 시간들도 여러분의 믿음을 거룩하고 아름답게 다듬어 놓습니다. 네, 오늘 주일 내 삶에 소망이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선포해 보시고요. 마음을 누르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하늘의 신령한 위로가 가득 차오르기를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의 삶터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소망과 평강이 깃들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고 응원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이 시간 어떤 기도로 이 새벽녘에 주님 앞에 나아가고 계신가요? 어떤 고백으로 우리 주님 안에서 이 새벽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가요? 이 아침 성경 속 한나의 기도를 나누어 봅니다. 아이가 없어 마음이 아팠던 한나는 그 슬픔을 다른 곳에서 풀지 않았고 하나님께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서원하며 기도했고 포기하지 않고 오래도록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죠.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우리 마음에도 풀리지 않는 무거운 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마다 한나처럼 하나님께 그대로 있는 그대로 포기하지 않고 아뢰면 하나님께서는 사람으로서는 위로할 수 없는 평안과 그 길을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님께 주 아버지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은혜 가운데 거하는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는 복된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첫 찬송 주 사랑 안에 살며 함께 찬양할게요.

주 사랑하는 살면 그리고 마음 가난한 사람 두 곡의 찬송 이어서 올려드린 찬양은 아버지여 나의 맘을 클래식 콰이어였습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을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엔 참된 평안과 평화가 임하는 줄을 믿습니다. 오프닝에서 나누었던 한나의 기도처럼 주님께 마음을 쏟아 기도하는 은혜가 있는 이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게요.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영어 찬송으로 올려드렸죠. 눈보다 더욱 희어지게 꽃이 서서 정결케 하옵소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옵시고 내 맘속에 영원히 거하소서라는 이 찬양의 가사를 한국어 찬송으로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 올려드릴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오늘도 깨끗케 하여 주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하루 허락해 주실 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경동교회 성가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2004년 아테네 올림픽에서 첫 금메달을 안겨준 한판승의 이원희 선수가 있었죠. 하지만 저는 그보다 먼저 금메달을 따고서 올린 영광의 두 손을 잊지 못합니다. 그의 눈빛, 그의 손 동작은 진실로 주님을 향한 사랑이었다고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 그가 한 테레비 프로그램에 나와서 손가락을 다쳤을 때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했다고 그러죠. 그때 왜 진통제 맞지 않고 견뎠는지

0: 물어봤을 때 예수님도 진통제 맞았다고 하는 기록이 없기 때문에 저도 진통제 안 맞고 예수님 고난당하는 것처럼 참고 견디고 금메달을 땄습니다. 그 순간 그는 선교사였고 힘 있는 메시지를 전달한 설교자였습니다. 이 중앙 순간이 아주 중요한 순간에 그러한 고통을 주시는 원망의 소리 없이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이겨낸 그의 진정한 예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겁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컨대 현재 내가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코넬 대학의 의과대학에서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17만 5천 명 조사 대상장 중에 82%가 근심 중에 있었고 이 사람들은 진정제를 상습적으로 복용을 해왔답니다. 미국에서 진정제는 세 번째로 많이 팔리는 약품이라고 합니다. 알코올 중독자, 마약 중독자, 이혼한 사람, 자살과 직결되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고 합니다. 염려와 근심의 결과 인간의 불안정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우울증이 심하면 자살을 하게 되는데 이럴 때 왜 하나님 앞에 맡기잖아요. 그거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나가 누구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고통을 받는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되죠. 베드로전서 4장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향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에게 부탁할지어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였고요. 이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창문에 박진희 씨의 목소리로 찬송합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고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시편 133편 1편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보라, 형제들이 연합하여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선한고 아름다운가. 아멘.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분열과 불신으로 갈라진 남북관계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한 형제로 연합하고 동거하는 일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념과 체제의 장벽을 넘어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며 상호신뢰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혜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불신과 적대감이 사라지고 진정한 형제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약복강의 철야기도 이후 20년 동안 반목했던 야곱과 에서의 관계가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로 복음 통일이 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북한이 고향인 형제님이 올려드린 오늘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고 일하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복음 통일의 그날이 머자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아버지 하나님께서 크고 비밀한 일을 이루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가운데 오늘도 남고와 북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시간 가운데 주님만이 영광 받으시기를 기도하고 또 기도하면서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오늘 2부 순서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으로 문을 열어봅니다. 누가복음 24장 32절의 말씀.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북한어 성경입니다. 이때 그들이 서로 말하기를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않았느냐 하고. 오늘 극동방송을 통해서 또 다양한 경로로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 허락된 최고의 축복임을 알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아름다운 동행 가운데 벅찬 감사를 고백할 수 있는 주일이 되기를,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주님과 친밀해지는 주일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온전히 드리는 오늘 하루를 구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에 띄우는 편지 오늘 이 시간에는 약 30년 전쯤 헤어진 사랑하는 오빠에게 쓴 동생 서영 자매의 편지를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도 사무치게 가고픈 고향 땅 북한에 있는 사랑하는 오빠에게 쓴 여동생의 편지를 만나봅니다.
1: 항상 보고 싶은 오빠에게 존경하는 오빠,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형님과 조카 애들도 다 건강한 몸으로 무사히 지내고 있겠죠. 사랑하는 조카들은 이젠 처녀로 성장하였을 텐데요. 오빠의 가정과 헤어진 지도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어요. 어린 시절 헤어진 오빠를 만나려 제가 오빠의 집에 찾아갔을 때, 오빠는 13년의 군사복무를 마치고 새 가정을 이루는 모습이었어요. 고난한 가정 환경 속에 찾아온 저를 보며 오빠가 저에게 한 말은 이제 환경이 좋아질 때, 다잘살 때, 함께 모여 살자고 하며 저를 떠나보냈어요. 그땐 정말 오빠를 너무 원망하였어요. 부모를 여의고 혈육의 정이 그리워 오빠를 찾아갔는데 생활이 어렵다고 동생을 외면한다고 생각하니 일생 다시 오빠를 찾지 않으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로 오빠에 대한 원한을 풀고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글을 전합니다. 오빠, 저는 지금 이웃 땅에 이곳에서 하나님의 품에 안겨 하나님의 자녀로 행복한 삶을 누리고 있어요. 어릴 적 아버지라고 부르고 싶었던, 또 부르고 싶어도 몰래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리던 그 이름 아버지를 지금은 날마다 소리 높이 자랑스럽게 부르며 아버지 이끄심을 받고 사랑과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내 자식, 내 가정에 날마다 사랑과 축복을 주십니다. 보고 싶은 오빠, 저는 날마다 기도에 나와 오빠와 저 북한 땅에 하나님 모르고 또 알래야 알수 없는 내 형제자매들을 하나님 하루빨리 구원하여 주십시오.

0: 그들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 사랑의 빛이 스며들게 해달라고 구원합니다. 우리의 구원이시고 삶의 소망이신 주님만 굳게 믿고 하나님 나라에 안겨 복을 누릴 그날을 기대하며 우리 서로 신신과 희망에 넘치어 살아가자요. 기도하겠습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남북 간의 분단 시대를 마감지어 주시고 하루빨리 저 땅의 새로운 통일 시대를 열어나가도록 운해 주시옵소서. 저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해 주님 자녀된 우리들이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한반도의 미래를 열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둘로 나뉘어진 남과 북이 속히 하나 되어 우리 주님을 한 목소리로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기도하며, 고향 북한을 떠나면서 30년 전쯤 혈육 오빠와 헤어진 서영 자매님의 편지를 만나보셨는데요. 자매님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응답될 줄 믿습니다. 속히 생이별해야만 했던 가족들이 서로 마주하며 서로의 안부를 얼굴을 맞대어 직접 묻고 두 손을 맞잡고 함께 기도하며 찬양할 수 있는 그날이 머자는 줄 믿습니다. 오늘의 북에 띄우는 편지, 고향 북한 땅에 있는 오빠에게 전하는 서영 자매의 편지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요샘 목사입니다. 오늘은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5장 20절 말씀을 근거로 인내하고 기도하라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4장 13절에서 17절에서는 세속적 사고에 사로잡혀 자기 뜻대로 인생을 설계하고 결정하는 사람들에게 강한 경각심을 줍니다. 이 단락에서는 이름 없이 등장하는 한 무리가 있습니다. 그들은 오늘이나 내일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겠다라고 말합니다.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들의 말에는 단순한 계획을 넘어선 강한 의지와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즉 그들은 자기의 능력과 계획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성공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들의 말에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야고보가 지적하는 핵심 문제는 계획을 세우는 것 그 자체가 아니라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배제한 인간 중심적 태도입니다. 인간의 계획은 그 사람의 신앙과 세계관, 가치관을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신의 미래를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고 믿었고 이 믿음이 곧 교만의 근원이 되었습니다. 야고보는 독자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여러분은 내일 일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명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도덕적 권면이 아니라 인간 존재의 한계를 직시하게 하는 아주 신학적인 질문입니다. 인간의 미래를 알 수 없으며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연장할 수도 없습니다. 저자는 인간의 삶을 아침 안개에 비유합니다. 이 단어는 증기 또는 이슬과 같이 매우 일시적인 존재를 의미하며 삶의 덧없음과 시간의 짧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인간은 시간과 능력의 한계 속에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도 마치 내일을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계획하고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제한 불신앙의 표현입니다. 야고보는 이런 태도를 악하다라고 단정하며 세상에서는 합리적이고 현명해 보이는 인생 설계조차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교만이자 죄라고 경고합니다. 저자는 독자들에게 삶을 다시금 종말론적 시각에서 바라볼 것을

촉구합니다. 인간에게 인생의 주권은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 속합니다. 따라서 우리의 계획은 언제나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관용구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의 실천적 언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라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야고보의 권면은 잠언의 교훈과도 일치합니다. 잠언 16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인간의 계획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만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진 계획만이 지속되며 그분이 허락하지 않으신 길은 아무리 지혜롭고 현실적으로 보여도 결국 헛되고 무너집니다.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흔히 자랑하는 자수성가, 자기 성취, 자기 계획의 성공은 하나님이 없는 허무한 자랑일 뿐입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세속적 자랑을 악하다라고 단호히 규정하며 신자들에게 그런 허탄한 말과 태도를 버리라고 권면합니다. 4장 17절은 이 단락의 결론이자 요약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여기서 선을 행한다라는 것은 단순한 윤리적 선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에 순종하는 삶을 의미합니다. 저자는 당시 성도들이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알고 있었다고 전제합니다. 문제는 무지가 아니라 바로 불순종이었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말씀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 48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무릇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즉, 지식은 책임을 동반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자는 반드시 그분의 뜻대로 살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 안다는 것 자체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야고보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없는 계획은 헛되고 하나님의 뜻이 빠진 성공은 죄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계획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즉, 계획 속에 하나님의 뜻이 자리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입술이 주께서 원하시면 이라는 고백으로 열리고 마음이 그분의 주권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가득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 안에서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5장 1절에서 6절은 불의하고 어리석은 부자들에 대한 경고입니다. 저자는 들으라, 부한자들아 라는 말로 시작하며 마치 구약의 예언자들이 악한 세력을 향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듯 선지자적 언어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부 자체를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재물에 대한 태도와 그것을 얻는 방식, 그리고 그것을 사용하지 않는 불의한 삶의 태도를 정죄하는 것입니다.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회 구조를 보면 소수의 부유한 지주들이 대부분의 토지를 소유하고 다수의 농부들은 그들의 밭에서 일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그들의 노동에 합당한 품삯을 제때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가난한 일꾼들은 생존의 위기에 내몰렸고 부자들은 그들의 피땀 위에 자신의 부를 쌓아 올렸습니다. 야고보는 이렇게 불의하게 재물을 축적하는 자들에게 울며 통곡하라 라고 명령합니다. 헬라어 원문에서 울라와 통곡하라는 심판의 공포 앞에서 절망적으로 부르짖는 자의 울음을 묘사하는 단어입니다. 즉, 야고보는 단순한 도덕적 경고를 넘어 그들에게 닥칠 하나님의 종말론적 심판의 현실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은 금과 은을 쌓았지만 야고보는 그것이 녹슬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일반적으로 금과 은은 부패하지 않은 금속으로 알려져 있지만 여기서는

영적 부패를 드러내는 상징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재물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죄를 드러내는 증거물이 될 것입니다. 그 녹이 너의 살을 불같이 먹으리라 라는 표현은 그들의 탐욕이 결국 자기 파멸의 불씨가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야고보는 사회적 불의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보라, 너의 밭에서 추수한 품꾼들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들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 구절은 신명기 24장 14절에서 15절을 직접적으로 상기시킵니다. 가난하고 궁핍한 품꾼을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라. 야고보는 이 율법의 정신이 부자들에 의해 철저히 무시되고 있음을 지적합니다. 하나님은 약자의 억울한 부르짖음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며 그들의 울음은 땅 위에서 사라지지 않고 만군의 주, 즉 공의로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곧장 전달됩니다. 이는 하나님이 심판의 주권이자 억눌린 자의 변호자이심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부자들은 여전히 안일했습니다. 5장 5절에서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며 살았도다라고 꾸짖습니다. 여기서 사치하다와 방종하다는 단순한 향락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도덕적 무감각 속에서 자기 만족에 빠진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누리는 부와 쾌락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불의한 수단의 대가임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한 야고보는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사륙의 날에라고 선언합니다. 사륙의 날은 예레미야 7장 32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즉 종말론적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마치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짐승처럼 자신들의 파멸이 다가오는 줄 모르고 세속적 쾌락에 빠져 있었습니다. 부패한 양심은 그들의 영혼을 무감각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자신을 멸망으로 내몰고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했습니다. 더 나아가 그들은 의로운 자를 정죄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서 의로운 자는 단수로 쓰여 모든 억압받는 신실한 성도들 또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상징한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의를 실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를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고 억압했습니다. 율법은 고아, 과부, 나그네와 같은 약자를 보호하라고 명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약자들을 착취하고 파괴했습니다. 야고보는 이러한 불의한 부자들을 땅의 지혜에 사로잡힌 자들이라고 묘사합니다. 세상 지혜는 성공을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도 정당하다라고 가리키지만 하늘의 지혜는 화평과 공의, 긍휼을 전제로 합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다가올 심판의 날을 전혀 의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의로운 재판관으로 세상을 살피십니다. 그분은 억눌린 자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교만한 자의 사치를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재물을 섬기지 말고 재물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청지기적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지혜이자 참된 부요함입니다. 당시 사회는 세속적 지혜와 물질적 성공을 추구할수록 오히려 성도들에게 더큰 고난이 따르는 시대였습니다. 불의한 부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억압했고, 신앙인들은 세속적 가치관에 맞서 살아야 했습니다. 그 결과 신앙을 지키는 일은 곧 고난을 감내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야고보는 성도들에게 고난을 이겨내는 세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오래 참으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참으라는 단어는 단순히 감정을 억누르거나 수동적으로 견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며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믿음의 자세를 뜻합니다. 저자는 그 예로 농부의 인내를 들며 신명기 11장 14절을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비와 늦은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내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으리라. 이스라엘의 농부는 씨를 뿌린 뒤 이른비와 늦은비가 내릴 때까지 기다려야만 풍성한 수확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너는 자신의 노력만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때에 섭리를 신뢰했습니다. 성도의 인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열매를 거둘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이어서 야고보는 구약의 선지자들을 인내의 본보기로 제시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모욕과 핍박을 받았지만

0: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고난의 의미를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자기의 삶을 주관하신다는 사실만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은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처럼 야고보가 말하는 인내는 현실 도피나 체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소망하며 기다리는 능동적 신앙 행위입니다. 신자는 그 기다림 속에서 영적 성숙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선한 뜻을 신뢰하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둘째, 야고보는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단순한 윤리적 교훈 같지만 당시 사회의 언어 문화를 고려하면 매우 실질적인 경고였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자신의 신뢰를 확보하거나 거짓을 숨기기 위해 습관적으로 맹세를 사용했습니다. 심지어 일상 대화에서도 하늘을 두고 맹세한다 하거나 하나님이 증인이시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는 이러한 남용된 맹세를 단호히 금지합니다. 구약 율법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진실하게 맹세할 수 있도록 허락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공적이고 진리를 세우기 위한 맹세에 한정된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맹세하지 말라의 핵심은 거짓된 맹세나 불필요한 맹세로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셋째, 야고보는 고난 중에 성도가 취해야 할 가장 능동적이고 강력한 태도로 기도를 강조합니다.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말합니다. 기도는 단순한 종교적 위안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실제적 교제이자 능력의 통로입니다. 야고보는 믿음의 기도가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죄를 용서받게 한다고 가르칩니다. 여기서 질병은 단순히 육체적 문제만이 아니라 죄와 관련된 영적 상태까지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회개의 기도를 통해 영혼을 새롭게 하십니다. 또한 야고보는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인이란 완벽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 곧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를 의미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기 때문에 능력이 있습니다. 구체적 예로 선지자 엘리야가 그렇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연약한 인간이었지만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했을 때 하늘이 3년 반 동안 비를 내리지 않았고 다시 기도했을 때 비가 내렸습니다. 엘리야의 기도는 단순한 기적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심판, 회복을 위한 중보의 행위였습니다. 따라서 기도는 고난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하는 신앙의 표현입니다. 성도는 고난의 때에 탄식이나 불평으로 반응하는 대신 기도로 하나님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고난을 유익으로 바꾸시고 고통을 영적 성숙의 통로로 사용하십니다. 야고보는 인생의 불확실함과 재물의 덧없음, 고난 속에서 인내할 것, 기도의 신실함, 그리고 공동체 안에 책임 있는 사랑을 종합적으로 강조하며 믿음과 행함, 겸손과 지혜의 실천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진짜 지혜로운 것은 세상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는 것임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야고보서는 우리에게 행함을 강조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사실은 참된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참된 믿음이 있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순종할 것이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따르는 자들이 되어 끝까지 인내하며 신앙을 지켜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오픈도어 선교회 장요샘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오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복된 이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9월 6일 주일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황해도의 하늘은 대체로 맑겠는데요. 평안북도와 함경도에서는 가끔씩 하늘에 구름이 많겠고요. 함경남도 곳곳에는 5mm 미만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제주 24도, 부산과 포항이 23도, 여수 22도, 목포와 대구가 21도, 서울과 광주가 20도로 보이고요. 강릉과 대전이 19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이 18도, 함흥과 춘천이 17도, 청진 16도, 강계가 14도, 태산이 11도로 전망됩니다. 최고 기온은 목포 30도, 광주 29도, 서울 28도, 평양과 신의주, 개성, 춘천, 부산, 대전, 제주가 27도로 보이고요. 대구와 포항이 26도,

강계가 25도, 함흥과 해산, 강릉이 24도, 청진이 22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먼저 동해북부는 하루 동안 비 소식이 이어지겠는데요. 반면 서해북부는 대체로 하늘이 맑겠습니다. 동해북부의 파도는 1에서 최대 2.5m로 예상되고요.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5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오늘도 극동방송은 한반도가 복음으로 하나되는 그날을 꿈꾸며 기도합니다. 고향땅 북한에서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영적 권세를 통해 복음을 증거하며 말씀으로 승리하는 주일 보내세요. 복음의 메아리 제작 진행의 임지현,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울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107.3MHz, 출력 3kW, 호출부호 HLQR로 방송되는 FEBC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극동방송은 국내는 물론 동북아시아 영혼들에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순수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매일 24시간 방송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울산 극동방송은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 145에 연주소를 두고 있으며 송신소는 울산 무룡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 의견은 방송사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울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남현용 지사장입니다. 오늘 하루도 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의 시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FEBC 울산극동방송입니다. HLQR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와 총명을 심히 많이 주시고 또 넓은 마음을 주시되 바닷가에 모래같이 하시니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난지라. 열왕기상 4장 29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용은 해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지혜와 총명뿐만 아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온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귀한 고백 위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어려움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능히 이겨내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메시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구원.

0: 각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햇빛빛이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습니다. 임마누엘 성결교회를 담임하시는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새 아침입니다.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의 마음이라는 게 참 신비롭기만 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런데 자녀가 아프면 차라리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자녀가 길을 잃으면 하던 일을 다 내려놓고 찾아 나서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지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집을 떠난 한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살아계신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은 자신의 몫을 미리 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지요. 그리고는 그 몫을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나서는 그 모든 재산을 다 허랑방탕 낭비해버립니다. 결국 그 아들은 돼지를 치면서 돼지가 먹는 것으로 배를 채우고 싶어 할 만큼 비참한 자리까지 내려가게 됩니다. 그제야 그 아들은 아버지 집이 생각났던 모양입니다. 아들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서 아버지에게 할 말을 미리 준비합니다. 아버지, 제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으니 저를 그냥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준비하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갈 용기는 냈지만 다시 아들이 될 용기는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여기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우리에게 보여주지요. 아들이 아직 멀리 있는데 아버지가 먼저 그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측은한 마음에 아들을 향해 달려가지요. 그 시대에 어른이 옷자락을 걷어올리고 뛴다는 것은 체면을 다 내려놓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체면이 뭐가 중요했겠습니까? 현재 잃어버렸던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돌아오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달려갔던 것이죠. 아버지는 돼지 냄새가 밴 아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런 아버지에게 아들은 준비해온 말을 꺼내지요. 아버지,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이제는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그는 저를 품꾼으로 받아주세요 라는 말이 나와야 하는데 그 말은 끝내 하지 못합니다. 아버지가 먼저 종들에게 이런 명령을 했거든요. 얘들아, 가장 좋은 옷을 입혀라.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고 다 같이 즐거워하자 라고 말입니다. 아들은 자기를 품꾼으로 낮추려고 했는데 아버지는 그를 다시 아들로 세워주었습니다. 좋은 옷은 그 수치를 덮어주는 회복의 옷이었고 가락지는 아들의 권리를 되달려주는 표식이었고 신발은 그가 종이 아니라 자유로운 가족이라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아버지는 먼저 씻고 오라는 말도 안 했어요. 돈을 어디다 썼느냐고 묻지도 않고 왜 이제야 왔느냐고 꾸짖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선언해버렸어요.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0: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갈 때 자꾸 조건을 다는 버릇이 있죠. 조금 더 깨끗해진 다음에 가겠습니다. 잘못을 다 고치고 나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것은 완벽해진 우리가 아닙니다. 그냥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서는 우리 모습 그 자체입니다. 우리가 아직 멀리 있는데도 하나님이 먼저 보시고 사랑하시니까 눈에 먼저 보이고 오래 기다리셨으니까 한눈에 알아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달려오십니다. 우리한테 여전히 실패의 흔적, 죄의 얼룩이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네가 돌아온 게 더 중요하단다. 너는 품꾼이 아니라 여전히 내 아들이고 내 딸이란다 하고 말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혹시 너무 멀리 왔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돌아가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그 먼 길을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가 한 걸음만 돌이키면 아버지는 우리를 향해서 달려오십니다. 오늘 애청자 여러분, 품꾼의 마음으로 사시는 분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께 돌이키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도 아버지의 마음으로 길 잃은 가족과 이웃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들을 정죄하기보다 기다려주고 먼저 다가가고 먼저 품어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아버지의 사랑 안에서 새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누군가 돌아올 길을 밝혀주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지금까지 임마누엘 선결교회 이성훈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시편 37편 4절과 5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아멘. 삶의 세세한 부분까지 주님께 내어놓고 맡겨드리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과 늘 동행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하며 네온의 빛빛이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함께 부르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안녕하세요. 새 주간을 맞으며 예, 공부영입니다. 9월을 장로교 총회 계절이라고 부릅니다. 매년 9월이면 총회를 열어서 교단의 중요한 회무를 처리하고 새로운 총회장을 뽑기 때문인데요. 9월이 시작되면서 장로교의 총회 일정이 나왔어요. 예장 합동이 9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예장 통합은 9월 15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영등포 도림교회에서, 예장 고시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천안 고려신학대학원에서, 예장 합시는 9월 23일부터 25일까지 평창 피닉스파크에서, 예장 합동 개혁은 9월 15일부터 광주 찬양권능교회에서, 한국기독교장로회는 9월 15일부터 18일까지 홍천 비발디 파크에서 개최됩니다. 이 총회 기간을 통해 우리 교회들이 안고 있는 문제점들이 해결되고 교회 연합과 기독교의 참 위상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방안들이 연구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주간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과 나라와 민족의 독립을 위해 몸바쳤던 교회사 속의 사람들의 얘기로 엮어드리는 새 주간을 맞으며 이번 주 순서를 시작합니다. 이번 주는 성령 강림절로 15째 주일이고요. 예전색은 녹색입니다. 이번 주간에 이사야 66장,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서 남은 자들의 사역에 대해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9월 6일 주일에 피어스 목사님이 별세하신 기록이 있네요. 한국 교회의 발전에 크게 기여한 외국인 목사님 피어스 목사님이신데 세계 기독교 선명회, 지금은 이름을 월드비전으로 바꿨습니다만 선명회를 창설한 분이죠. 피어스 목사님은 1914년 8월 8일 미국 일리노이주 포트타지에서 출생했는데 1942년 침례회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죠. 1949년 9월 한국에 와서 서울 남대문 교회에서 부흥집회를 인도했는데 이것을 계기로 한국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맺게 됩니다. 1950년 6.25 사변이 일어나자 피어스 목사님은 전쟁 중인 한국을 방문해 전쟁 고아들을 돕기 위한 선교단체를 창설하기로 하고 그해 9월 세계 기독교 선명회를 조직해 대대적인 구제를 위한 모금운동을 전개합니다. 1953년에는 정식 안국지부를 설립하고 고아원, 영아원, 모자원, 타가소, 아동병원 등 사회봉사사업을 펴나갑니다. 그런가 하면은 선명회 합창단을 조직해서 국내외적으로 그 명성을 떨치기도 했지요. 피어스 목사님은 백혈병과의 오랜 투병 끝에 1978년 9월 6일 64살을 일기로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9월 7일 월요일에는 캐나다 장로교 그리어슨 맥네푸드 선교사 세 사람이 입국한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들어온 선교사님을 보낸 나라는 미국이지요. 그 뒤를 이어서 영국 성공회, 오스트레일리아 장로교,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캐나다 장로교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캐나다 장로교회 선교사님으로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로 맥켄지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황해도 소래에서 교인들을 지도하며 교회당 건축에 힘씁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은 동학혁명과 청일전쟁 등 역사적인 사건 등을 겪으면서 교인들과 삶을 함께하다가 과로로 일찍 세상을 떠납니다. 맥켄지 선교사님이 세상을 떠나자 소래교회 교인들은 맥켄지 선교사님 후임을 보내달라고 캐나다에 간절히 호소합니다. 캐나다 교인들은 한국에 관심을 갖고 한국 선교를 공식적으로 결의하게 되는데 이 결의에 따라 지금으로부터 128년 전 1898년 9월 7일 3명의 캐나다 선교사님 그리어슨 맥네푸드 선교사님이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어슨 선교사님은 구예손이라는 한국 이름으로 맥네 선교사님은 마구레라는 이름으로 푸드 선교사님은 부두일이라는 한국 이름을 갖고 활동하게 되는데 우리나라에 온 캐나다 선교사님

1918년 그리어선 선교사님에게 국민훈장을 추서했습니다. 이 같은 역사를 살펴보면 우리는 복음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주간이 복음의 빚, 사랑의 빚을 갚기 위해 힘쓰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9월 9일 수요일에는 장로교 27차 총회 신사참배 가결을 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치일이라는 것이 있어요. 8월 29일 우리나라가 강제로 일본에 합방당한 날. 그래서 국가의 부끄러운 날이다 해서 국치일이라고 하는데 우리 교회 역사에도 이와 비슷한 날이 있습니다. 1938년 9월 9일 평양 서문박 교회에서 장로교 제27차 총회가 열렸습니다. 일제는 이 무렵 신사참배를 강력하게 강요하며 거의 모든 교단들이 이에 굴복하고 장로교만이 외롭게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있었는데요. 일제는 제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가결하도록 하기 위해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워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총대들을 사전에 미리 검거 투옥하고 총회가 열리는 서문박 교회에 100명의 정사복 경찰을 배석시킵니다. 장로교 제27차 총회는 이런 분위기 속에 신사참배를 가결할 수밖에 없었죠. 해방 7년 후에 장로교가 재건됐을 때 총회는 제27차 총회에서 가결된 신사참배 문제는 절차상 문제가 있어 취소한다고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죠. 교회 지도자들의 잘못이었으니 회개의 고백을 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얘기도 나왔었습니다. 독일 교회는 2차 대전이 끝난 뒤 2차 대전 중에 교회가 제 사명을 다하지 못했음을 겸손하게 회개하는 운동을 했다고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에게 9월 9일 수요일은 조금은 부끄러운 날, 장로교 27차 총회가 신사참배를 가결했던 그런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9월 10일 목요일에는 성결교 재건총회를 통해 교단 재건이 결의된 기록이 있습니다. 일제 말기 우리나라 교회의 각 교단은 강제로 통합되거나 해산당했죠. 그 가운데 성결교는 아예 강제 해산을 당합니다. 그 이유는 유난히 재림 사상이 강했기 때문이죠. 그러다 해방을 맞았고 1945년 9월 10일에 재건총회를 열고 교단 재건을 결의합니다. 이름도 조선예수교 동양선교회 성결교회에서 기독교대한성결교회로 바꿀 것을 결의합니다. 이름을 새롭게 해서 다시 재건된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탄생이 1945년 9월 10일에 있었습니다. 같은 날 9월 10일 목요일에 조선박람회가 개최됐던 기록이 있네요. 한국교회는 올림픽이나 월드컵 등 큰 규모의 세계적인 국제행사가 있을 때면 그 기회를 이용해 전도를 열심히 하는 기동성을 보여주는데요. 지난 1988년에 있었던 88 서울올림픽이나 2002년 월드컵 때에도 모든 기독교 단체에서 믿지 않는 민족들을 향해 전도를 하며 복음을 전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이 최근에만 있었던 게 아니라 1929년 9월 10일 조선박람회가 서울에서 열렸었는데 그 당시 한국 교회들은 이 박람회를 이용해 쪽복음을 전하며 적극적인 전도운동을 했던 것으로 기록에 남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이번 주 과거 한국교회 안팎에서 일어났던 크고 작은 일들에 대해서 알아보는 새 주간을 맞으며 지금까지 구성 진행의 공부영이었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0: 이렇게 응답받았어요. 그 전화 온 것만 해도 되게 감동이었거든요. 근데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해서 얘기 드렸는데 그게 응답받고, 안 믿는 저희 자녀가 셋인데 두 명들도 자꾸 매일 아침부터 틀어놓고 있다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제 조금 마음이 변화가 된 것 같아요. 저희 가족이 다 교회 다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게 곧 들어주실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되게 어려웠었는데 모든 것들이 막 이렇게 다 변하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진짜 극동마사에 전화 오고 나서 남편 취업도 됐고요. 작은 일이 좀 하게 되셨고, 하나님이 일을 이제 하라고 그랬대요. 그렇게 일을 안 하시던 분이. 또 저희 막내 아들이 대학 가는데도 돈이 없었는데 다 해결이 돼서 등록금도 안 내게 다 이렇게 장학금 받게 할 수 있게 하고요. 어떻게 제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막 해주셨던 것 같아요.
1: 모든 것이 끝났다고 말하는
2: 가족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 기도하며,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로 헌신하신 어느 집사님의 고백입니다. 순종하는 집사님의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는 놀랄 만큼 큰 은혜로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헌신할 때 주님께서 이루십니다. 복음의 전파가 끊이지 않도록 그 영혼 구원의 사역을 이어나가는 생명의 동아줄 전파 선교사, 여러분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 우물정 3927번으로 전파라고 보내주세요. 전파 선교사로 함께 하실 수 있는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울산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복음 전파 사역의 동반자, 전파 선교사, 생명 사역에 동참하실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0: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저희 집이 많이 어렵고 힘들었거든요. 근데 극동방송에서 또 전화도 주셔가지고 저희 중보기도팀들이 제가 기도 제목을 드렸는데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삶에 유익한 정보를 드리는 FABC 게시판입니다. 울산 은혜동산교회가 설립 10주년 기념예배 및 전도축제를 개최합니다. 울주군 웅촌면에 위치한 울산 은혜동산교회에서 9월 6일 주일 오전 11시에는 10주년 기념예배, 12시 30분에는 참석하신 분들을 위한 식사교재가 마련돼 있습니다. 이어서 오후 2시에는 10주년 전도축제가 열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평남노회, 남선교회 부산연합회에서 주최하는 2016 연합부흥사경회가 열립니다. 전도서 9장 7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인생 경험자의 가르침이란 주제로 열리며 봉덕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박성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십니다. 9월 6일 오후 3시 남구 중앙로에 위치한 울산 한세로교회에서 열리니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창립 30주년 기념 예은교회 사랑나눔 바자회와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사랑나눔 바자회 예은 플리마켓은 9월 10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며 지역 주민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이어서 9월 13일 주일에는 라이프로드 싱어즈와 함께하는 찬양 콘서트가 열립니다. 9월 13일 주일 저녁 7시에 북구 가재길에 위치한 예은교회 본당에서 열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석이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6-8885번, 지역번호 052-286-8885, 예은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국 시의연합회와 울산 시의연합회가 주최하는 지역복음화와 선교를 위한 위러브 유닛 찬양 집회가 열립니다. 9월 11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북구 송내길에 위치한 울산 동광교회에서 열리며 찬양팀 위러브 유닛을 초청해 진행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원하시는 분이라면 누구나 참여가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89-4007번, 지역번호 052-289-4007, 울산 동광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더블잇지 울산에서 주최하고 10대들의 둥지가 주관하는 3회 더블잇지 울산학교 기도운동이 열립니다. 마커스 워십의 찬양과 함께 수용로교회 고등부 담당 조창민 목사를 강사로 모십니다. 이번 집회는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며 남구 문수로에 위치한 대흥교회에서 9월 12일 토요일 오후 4시에 열립니다. 앞서 2시부터는 청소년들이 운영하는 다양한 동아리 체험 부스 행사가 진행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10대들의 둥지 홈페이지나 더블잇지 울산 인스타그램을 통해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 YWCA에서 진로캠프 유르트를 개최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9시부터 5시까지 울산광역시 여성회관 1층 강당에서 직업체험 부스를 운영합니다. 총 8가지의 직업체험 부스가 마련돼 있으며 중도입국 청소년, 난민, 탈북민 자녀 등 이주 배경 청소년 40명을 대상으로 합니다.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977-3520번, 지역번호 052-977-3520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흥교회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문화교실을 개최합니다. 모든 강좌는 무료로 진행되며 텅드럼, 플롯, 합창, 아트놀이, 키즈베이킹, 탁구, 워십, 캘리그라피, 꽃꽂이, 실용부동산, 스마트폰 사용법 등 재밌고 다채로운 강좌를 제공합니다. 9월 12일 토요일부터 11월 13일 금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라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지역번호 052-257-1901번, 지역번호 052-257-1901번 대흥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울산극동방송 전속 어린이 합창단에서 신입단원을 모집합니다. 한국교단이 인정하는 건전한 교회에 출석하는 초등학교 2학년에서 6학년까지의 학생이라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합니다. 지원자 선착순 10명에게 지역교회 후원으로 입단비 전액을 후원해드립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신청 및 자세한 사항은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3927번으로 어린이라고 문자 보내주시거나 지역번호 052-229-9000번, 지역번호 052-220-9000, 울산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EBC 게시판은 애청자 여러분께 항상 열려 있습니다. 교회 및 기관의 행사나 신앙생활에 도움이 되는 세미나 등 소식을 나누기 원하시는 분들은 행사일보다 2주 전, 자세한 내용과 연락처를 울산극동방송 홈페이지 FEBC 게시판 무료 광고 신청하기에 접수해 주시면 선별해 방송해드립니다. 지금까지 FEBC 게시판이었습니다.

0: 여호와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축복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선포할지어다. 시편 96편 2절 말씀 아멘. 저는 울산 극동방송 어린이와 참담 김도윤입니다. 울산의 다음 세대가 극동방송을 위해 기도합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2: 무엇이든 말하는 대로 만드는 AI의 세상. 하지만 AI로 이 소리를 대신할 수 있을까요? 이토록 푸른 자연의 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3: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107.3

13.3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FABC 새벽 예배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잠언 15장 18절 말씀입니다. 생명과 호흡을 허락하셔서 선물 같은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 온유함으로 화평을 이루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주일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대한민국을 비롯해 북한과 중국 동북 삼성, 연해주 지역 등 북방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방송으로 예배드리며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FEBC 새벽 예배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통합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 주해 주실 화평. 통합 찬송가 361장, 새 찬송가 327장, 주해 주실 화평.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0: 이 시간 마음을 모아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온 사랑의 교회 김은수 목사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십니다.
1: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아침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소망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앞에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든지 주님께서 우리 각자보다 먼저 가셔서 길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가능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넘어질 때마다 다시 일어설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선하게 인도하시며 주의 자녀인 저희들이 있는 곳마다 기쁨과 평안을 전하게 하소서.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염려하기보다 주님을 신뢰하며 담대하게 나아가게 하옵소서. 오늘은 어제보다 더 성장하고 더 사랑하며 더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장애물을 믿음으로 뛰어넘고 주님께서 준비하신 승리와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을 기대합니다. 대한민국에 있든지 북한 땅에 있든지 중국과 러시아, 동남아시아 그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으로 아침을 일깨우는 사랑하는 종들의 모든 걸음을 주님께 맡기며 우리 모두 소망과 감사로 힘차게 출발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중앙성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십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중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한글 성경으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내가 대회로 인하여 근심하는 자를 모으리니 그들은 내게 속한 자라. 너의 치욕이 그들에게 무거운 짐이 되었느니라.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하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여러분, 거짓말이 아닙니다. 때로는 이 진실이 우리를 넘어뜨립니다. 너무 아름다운 진실이고 너무 알고 싶었던

지식이고 내 이름을 불러주는 그 달콤한 목소리.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가장 강력한 유혹은 내가 원하는 것을 정확하게 말해주는 목소리다. 요새는 알고리즘이 있어가지고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그때그때 알려줍니다. 들려줍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다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인간은 모두 알고 싶어 합니다. 다 알려주겠단 말이야. 이전뿐만 아니라 이후 것까지 다. 뭐, 실제로 나타난 위험, 시험, 풍랑 많지만, 우리가 쉽게 넘어지는 거예요. 그게 위험인지도 모르고, 그게 유혹인지도 모르고, 안락에 취해서 넘어지고, 알게 해주다는 지식과 인정의 욕구에 넘어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파산하는 거예요. 이스바냐. 이스바냐가 히스기야 사대손이라고 그랬으니까 왕손입니다, 왕손. 그리고 요시아 왕 때 활동했다니까. 요시아는 어려 왕이 됐는데 요시아가 그래도 므낫세의 그 악한 영향을 뿌리치고 종교개혁을 했거든요. 그런데 누구 힘으로 하겠어요? 제가 봐요. 스바냐가 옆에서 같이 개혁운동. 그래서 스바냐는 그 히스기야 요시아의 이름과 함께 기억될 대단한 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스바냐 3장으로 되어 있는 메시지가 모든 예언서들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그대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의 심판, 여호와의 날에 대한 이야기하고 3장으로 넘어가면 소망적인 구원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시작할 때 여호와의 날, 요엘서에 나온 대로 스바냐 1장 15절, 16절에는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폐망의 날이요,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라. 나팔을 불어서 경고하며 견고한 성읍들을 치며 높은 망대를 치는 날이로다. 나팔 분다니까 또 생각나네요. 왜 나팔 붑니까? 경고를 하는 거죠. 피하라고, 회개하라고. 그래서 주님 오실 때도 나팔 불어요. 회개하라고 나팔 불어요. 그런데 이 오디세이를 보니까 나팔 대신 활시를 퉁 튕기는 게 나오더군요. 원래 마지막 심판의 날에 그 잔치 자리에 변장하고 나타난 이 오디세우스가 활을 톡, 아무도 그 활줄을 매지를 못하는데 활줄을 맨 다음에 퉁 튕깁니다. 튜닝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심판의 날이다 이거예요. 한쪽이 심판당하면 한쪽은 구원의 날이다 이런 거예요. 일반 세상에도 그래요.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윤리학에 보면 가장 니코마티크스 윤리학의 가장 기초, 어렸을 때 애들에게 어떻게 윤리성, 도덕성을 키워주느냐 할 때 그 키워드가 shame and pride예요. 잘못한 일을 했을 때는 부끄러움을 느끼게 해주라. 그래야 더 이상 그 아이가 그런 잘못을 범하지 않는다. 잘못된 일을 하고도 부끄러우지 않으면 그 인간이 어떻게 되겠냐 그거죠. 또 자랑스러우면요, 잘한 일이 있으면 칭찬을 해줘라. 그래서 그 아이가 잘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그렇게 잘하라는 의미로 칭찬을 해줘라. 그것으로 모든 윤리 교육을 세우는 거예요. 근데 이 오디세이도 그런 거죠. 몰래 살금살금 들어가서 그를 잡는 건 부끄러운 일이다. 정정당당하게 내가 여기 있다. 너도 기회는 있다. 보여주고 그리고 사냥을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 호메로스가 이 놀란 감독의 영화 속에서 계속 죄책감에 시달리는 것은 그 몰래 목마를 만들어가지고 그 안으로 들어가는 그 기략을 자기가 만든 사람인데 원작에서는 그걸 지혜롭다고 했는데 자기는 생각해보니까 그들의 호의를 그들이 환대하는 것을 역이용해가지고 그들을 배신한 마치 청원자들이 불청객이 되는 것처럼 그걸 부끄럽게 여기고 죄책감을 여기고 그리고 나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왜 오늘 스바냐를 읽으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면 스바냐의 그런 패러다임이 나옵니다. 스바냐 2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잘못한 백성들을 보냐면 이 수치를 모르는 백성들아 그래요. 수치, 잘못된 짓을 하고도 잘못된 걸 몰라요. 요새 정치하는 사람들 보세요. 못된 짓을 하고도 부끄러운 줄 몰라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무슨 짓을 할지를 몰라요.
수치

를 목숨 백서다 그래요. 3장 5절에도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지. 불의한 사람들은 왜 그 짓을 계속하느냐면 수치를 알지 못하게 돼요. 부끄러운 줄을 몰란다. 3장 18절에도 그들의 그 행위가 지옥이 되었느니라. 그들은 3장 19절에도 이 수욕받는 자들아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화살 시위를 당긴 것처럼 아까 나팔 소리야. 주님의 나팔 소리가 불게 되면은 한쪽에는 심판, 한쪽에는 구원, 이게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스바냐 2장 2절에 보면 명령이 시행되어 날이 겨같이 지나가기 전에 여호와의 진노가 너에게 내리기 전에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 너에게 이르기 전에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리하시니라 이렇게 돼. 지나면 에서처럼 됩니다. 지나면 부자와 나사로 비유의 부자처럼 됩니다. 지나면 열 처녀 비유의 다섯 처녀 어리석은 사람처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에 스바냐서 2장 3절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 너희가 혹시 여호와의 분노의 날 여호와의 날에 숨김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라. 공의, 채택크, 겸손 안나봐 이걸.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남은 자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데 스바냐서 3장 1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이스라엘아 기쁘게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천심으로 기뻐하며 즐겨할지어다. 이렇게 3장 14절부터 20절까지 아름다운 노래가 나오는데 왜 우리가 이렇게 노래하고 기쁘게 즐거워해야 되느냐? 이유가 나와요.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 가운데 계시니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한다 말이에요.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지라. 어떤 순간 어떤 환경에서도 그는 너희를 구원하시는 전능자시라. 그런데 나보고 노래하라고 그러더니 보니까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말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며 그 다음에 너로 말미암아 네가 그 하나님의 찬송 노래의 제목이 된 게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나보고 기뻐하라 즐거워 노래 부르라 하는데 보니까 내가 듣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면서 사랑하시면서 즐거이 노래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노래는 그냥 내 자유로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이 부르시는 나를 향하여 부르는 노래를 내가 받아서 하나님께 불러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찬송은 내 자의적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노래를 부르신 것을 받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제 손자 손녀가 지금 4명이 와 있는데요. 3살짜리 우리 손자한테 노래 한번 들으려면 제가 10번을 불러줘야 됩니다. 10번을 불러주면 걔가 그 노래를 배워가지고 노래를 합니다. 우리가 그냥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 목적 없이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이 노래 안에는 우리 노래 이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노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장 14절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 신랑 오셨을 때 펼쳐지는 놀라운 광경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오디세이 그 이 영화를 보면 마지막 장면에 사실 변장하고 나타나요. 왜? 자기 고향에 왔지만 위험한 일들이 많거든요. 또 자기 아내의 그 마음을 확인하기 전까지는 아가멤논은 자기 와이프한테 그 대단한 왕이 돌아와서 죽거든요. 저 여자가 아직도 나를 기다리고 맞이해 줄까 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장하고 잔치 자리에 거지처럼 나타나고 그러는데 하여간 발을 내리고 그 왕비하고 이 오디세우스가 나누는 대화가 있습니다. 그 여자는 20년이 지나서 그런지 그 남편인데도 그 목소리를 몰라보고 이 오디세우스는 이미 알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그 대화를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을 건네

0: 있는 것 같아요. 나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알고 이곳에 오셔서 나를 만나주시고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 같아요. 한번 보세요. 이것은 장차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의 이상이 바로 오늘 스바냐 3장 14절에서 20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얼마나 여러분을 위해서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셨는가를 여러분이 직접 듣게 될 것입니다.
1: 지금까지 중앙선결교회 한기채 목사님께서 스바냐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설교 전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서울전화 02-765-111번, 서울전화 02-765-0111번 중앙선결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통합찬송가 543장, 새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통합찬송가 543장, 새찬송가 491장,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기도 하심으로 FEBC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지금까지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그리고 북방 전역의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라디오를 통해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새벽 예배 함께했습니다. 오늘 예배 함께 하시며 받은 은혜와 청취 소감을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소정의 선물 보내드리겠습니다. 또한 북방 지역의 성도님들도 신앙 간증과 은혜 나눔, 방송 소감을 편지나 엽서에 적어 보내주시길 간절히 기다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서울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FEBC 새벽 예배 문명선 PD 앞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승리하는 은혜로운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FEBC 새벽 예배 제작 진행의 문명선이었습니다. FEBC 새벽 예배는 결의, 나라, 누리를 하나님께 조국교회의 부흥과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기업 주식회사 K2팜과 함께합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찬양노트 전동입니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 아침은 잠언 3장 5절에서 6절 말씀으로 방송을 엽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아멘. 오늘도 주님만을 의지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소망합니다. 첫 찬양은 바오사운드의 내가 늘 의지하는 예수 들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우리를 너무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그 은혜에 보답합니다. 주님의 보혈로 우리가 깨끗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이번에는 나무에네 내 평생에 가는 길, 하임에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두 곡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이 함께 하시면 힘든 가운데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꽃길을 갈 때도 험한 길을 갈 때도 주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 기쁨과 평안이 넘칩니다. 다음 곡은 러빔의 하나님의 열심 들려드리겠습니다.

주님은 주님 백성을 사랑하고 말씀하신 약속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내가 주님을 붙드는 열심보다 하나님이 나를 붙드시는 열심이 훨씬 큽니다.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잊지 않으시고 꼭 이루어 주십니다. 이번에는 향기로운 나무에 저 장미꽃 위에 잇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에 나가서 산책하면 예쁜 꽃들 위에 이슬이 맺혀 있습니다. 그 빛은 영롱하고 맑습니다. 우리 영혼에도 주님의 평안이 맺히기를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찬양 노트 전동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퇴계원 성결교회 도강록 목사님입니다.
1: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여기까지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0: 또 다스려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속히 나라의 정치와 경제와 또 외교와 국방이 안정되어서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는 자들은 일어나 빛을 바라게 하시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때 기도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께 더 나와 예배하며 주의 얼굴 구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모든 미래와 이 나라 이민족의 모든 역사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1: FM 107.3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클래식 산책의 바공입니다. 9월의 문턱에 들어섰습니다. 뜨거웠던 여름이 조금씩 물러나고요. 선선한 바람이 새로운 계절을 준비하는 9월의 첫 번째 주말입니다. 계절이 바뀌는 이맘때면요. 우리도 잠시 걸음을 돌아보며 지난 시간을 떠올리게 되지요. 바다에는 수많은 물고기가 살고 있지만 상어에게는 다른 물고기들처럼 부레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멈추면 가라앉기 때문에요. 태어나는 순간부터 끊임없이 헤엄쳐야 한다고 하지요. 어쩌면 가장 큰 약점처럼 보였던 그 조건이 결국 상어를 바다의 가장 강인한 존재로 만들어준 것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것 같습니다. 부족하다고 여겼던 점이요. 나를 더 성실하게 만들고요. 남들보다 늦다고 생각했던 시간이 오히려 더 깊은 내일을 준비하게 하기도 합니다. 약점이 있어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약점 덕분에 누구보다 단단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는데요. 자신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그것을 나만의 힘으로 바꿔가는 새로운 한 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을의 첫 향기처럼 마음을 편안하게 채워줄 아름다운 클래식과 함께하는 시간, 클래식 산책 지금 출발합니다.

서울 챔버스윙어즈의 찬양으로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을 오늘 클래식한 책 첫 곡으로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쇼팽의 화려한 데왈츠, 작품 번호 18번입니다. 쇼팽의 왈츠 가운데 가장 널리 사랑받는 작품 중 하나인데요. 화려한 무도회의 풍경을 떠올리게 하는 밝고 경쾌한 리듬 속에서도 쇼팽만의 섬세한 감성과 우아함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고 생각됩니다. 춤을 위한 음악을 넘어서요, 피아노가 들려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낭만을 만날 수 있는 작품이라고 생각됩니다. 쇼팽의 화려한 데왈츠 작품 번호 18번을 타마스 바샤리의 피아노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루이즈 본파의 카니발의 아침을 샤론 이즈빈의 기타와 소프라노 베니타 발렌타의 음성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루이지 본파의 카니발의 아침을 샤론 이즈빈의 기타와 소프라노 베니타 발렌타의 음성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쇼팽의 화려한 대왈츠 작품 번호 18번을 타마스 바샤리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알렉산더 보로딘의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풍경을 음악으로 그려낸 대표적인 표제 음악입니다. 보로딘은 화려한 기교보다는요, 오케스트라의 색채와 음색을 통해서 풍경을 그려내는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요. 잠시 눈을 감고 음악을 따라가 보시기 바랍니다. 끝없이 펼쳐진 초원 위로 낙타 행렬이 천천히 지나가고요. 멀리서는 군대가 호위하며 함께 길을 걸어갑니다. 서로 다른 두 문화의 선율이 하나로 어우러지는 순간, 작곡자가 그리고자 했던 평화로운 풍경이 우리 마음에도 잔잔히 펼쳐질 것입니다. 예테보리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안토닌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제2번 작품 번호 72번을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안토니인 드보르작의 슬라브 무곡 제2번 작품 번호 72번을 라파엘 쿠벨렉이 지휘하는 바이에른 방송 교향악단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예테보리 피라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보로딘의 중앙아시아의 초원에서를 함께 감상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바궁의 클래식 산책을 함께 하고 계십니다.

베토벤의 첼로 소나타 2번 G 마이너 작품 번호 5번 중에서 제2악장 론도 알레그로를 로스트로포비치의 첼로와 스비아토슬라 브리히터의 피아노 연주로 전해드렸습니다. 루드비히 반 베토벤의 예술가곡 아델라이데 작품 번호 46번은요. 베토벤이 남긴 가장 아름다운 가곡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교향곡이나 소나타에서 보여주는 강인한 모습과는 달리 젊은 베토벤의 섬세하고 낭만적인 감성이 오롯이 담긴 작품인데요. 화려한 기교보다 한 사람을 향한 순수한 그리움을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자연의 모든 풍경 속에서 사랑하는 이름을 부르고요. 생이 다한 뒤에도 그 사랑이 꽃처럼 피어나기를 소망하는 마음. 젊은 베토벤이 들려주는 가장 아름답고도 진실한 사랑의 고백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의 노래로 베토벤의 아델라이데 작품 번호 46번 함께 하시고요. 바로 이어서 보온 윌리엄스의 그린 슬리브 환상곡을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이어서 감상하시겠습니다.

본 윌리엄스의 그린 슬리브스 환상곡을 오르페우스 챔버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함께 하셨고요. 앞서서는 테너 프리츠 분덜리히의 노래로 베토벤의 아델라이데 작품 번호 46번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어지는 곡은 모리스 라벨의 하바네라입니다. 미샤 마이스케 첼로와 파벨 길리로페 피아노 연주로 함께 감상하시겠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자신의 부족한 것 때문에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면요, 그 부족함이 나를 더 겸손하게 만들고요, 더 배우게 하고 더 깊은 사람으로 자라게 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도 하죠.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아멘. 고린도 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강함보다 연약함 속에서 더 큰 일을 이루시곤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부족함도 오늘의 아픔도 언젠가는 누군가를 위로하는 힘이 되고요. 나를 더욱 아름답게 빚어가는 과정이 될지 모릅니다. 9월의 첫 주, 혹시 스스로의 약점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다면요, 오늘만큼은 그 약점도 하나님께 맡겨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그 안에도 우리를 향한 선한 뜻이 숨어 있을 테니까요. 오늘 함께 하신 클래식 선율처럼 잔잔한 평안이 여러분의 하루를 채우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박웅이었습니다. 다음 주 같은 시간에 좋은 음악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0: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1: FM 107.3MHz 울산 극동 방송입니다.
2: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합니다.

1분 찬양.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드립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를 포함한 세금의 모든 것을 무료로 상담해드리는 강성태 세무회계사무소와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선구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울산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우리는 지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일. 하나님께서 주신 선선한 가을 바람을 맞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교회로 달려갔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친구들, 그런데 지금 전 세계의 인구가 몇 명인지 아는 친구가 있나요? 전도사님이 전 세계의 인구 통계를 알려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숫자를 확인해 보았는데요. 찬양 한 곡 듣고 알려주도록 할게요.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난 믿어요. 찬양을 들으며 오늘도 우리는 GR이니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난 믿어요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이 세상에 몇 명의 사람이 있는지 알고 있나요? 잘 들어보세요. 83억 1285만 1550 75 이런 친구들 숫자가 계속 바뀌네요. 그래요.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또 죽기도 해요. 그래서 인구 숫자는 매일매일 매시간마다 계속 달라지지요. 그런데 그 중에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말하는 사람이 훨씬 많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택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한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특권이랍니다. 처음 들었던 난 믿어요 찬양의 가사처럼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고 날마다 여러분의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또한 그 놀라운 능력과 사랑의 하나님을 다른 친구들도 믿을 수 있도록 꼭 전해주기로 해요. 우리 두 번째 찬양, 키즈벤처의 예수께로 가면 함께 듣겠습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우리는 쥐어린이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암송하기로 했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교만한 모습은 멈추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한 겸손한 어린이가 되도록 힘써 보았나요? 겸손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한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셨을 거예요. 우리 믿음으로 암송한 야고보서 4장 6절 말씀을 챈트로 불러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6절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2: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1: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2: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1: 주신다 하였느니라
2: 주신다 하였느니라
1: 다시 한 번 더
2: 야고보서 4장 6절
1: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0: 아멘 친구들 이번 주에는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게 될까요? 오늘 성구 챈트를 잘 들어보세요
2: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3: 히브리서 12장 28절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3: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3: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다시 한 번 더
3: 히브리서 12장 28절
2: 경건함과
3: 두려움으로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아멘. 여러분, 이번 주 암송할 말씀은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이에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아멘. 그래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바로 경건함과 두려움이지요. 친구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지고 훌륭한 왕이 우리를 가장 가까운 친구로 또는 사랑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때요? 생각만으로도 정말 멋지고 설레는 일일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훌륭한 왕이 우리를 자신의 왕궁으로 초대해서 크고 멋진 잔치를 열어주신다면 여러분은 어떤 모습으로 왕 앞에 서겠나요? 그래요. 여러분을 위해 멋진 잔치를 베풀어 주신 왕께 감사한 마음으로 예의를 갖추어서 나아가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경건함과 두려움이 바로 그런 모습이에요. 경건함이란 온 세상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사실이 매우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멋진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정말 소중하고

0: 위대하신 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바로 경건함이지요. 두려움이란 하나님이 무서워서 벌벌 떤다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해 함부로 말하거나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조심스럽고 진지한 마음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 교회에서 무엇인가 특별하고 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긴다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을 말해요. 바른 자세로 예배드리는 것,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믿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도록 보내주신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 친절하게 말하고 사랑을 보이는 것,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모습이지요. 어때요?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겠나요? 그래요. 지난주에 우리가 배웠던 교만과 겸손의 모습처럼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여러분을 돕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제가 경건한 모습,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인정하는 어린이로 이 세상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며 모든 일을 할 때 여러분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어린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어린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챈트로 암송해 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다시 한 번 더
2: 히브리서 12장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0: 아멘. 어떤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기도하고 선택하는 여러분의 모습이 눈에 그려져서 전도사님은 정말 설렌답니다. 친구들, 이번 한 주도 말씀을 암송하며 하나님 안에서 힘내기로 해요.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큰 소리로 다시 한번 센트로 불러볼까요?
1: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2장 28절
2: 히브리서 12장 28절
1: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2: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1: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2: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1: 다시 한 번 더
2: 히브리서 12장 28절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0: 가지요. 미션 스토리. 친구들, 우리는 우주어 미션 스토리 시간에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이야기를 듣고 있어요. 지난 시간 이야기를 기억하나요? 뉴기니 섬에서 태어난 아기는 올리오파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어요. 올리오파가 사는 마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악령을 믿고 있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올리오파가 아팠을 때 부모님은 집에 무당을 데려왔고 무당은 돼지의 피와 잎사귀를 섞어서 올리오파에게 침을 놓았었지요. 과연 올리오파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무당의 치료법은 성공적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다음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고고! 무당은 자신의 방법을 동원하여 올리오파가 낫기를 기다렸지만
1: 아빠 너무 아파요.
0: 올리오파는 더 아파할 뿐이었어요. 무당은 하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갔어요. 가엾은 올리오파 얼마나 아팠을까요? 올리오파는 정말 여러 날 아팠고 아빠 엄마는 정성스럽게 올리오파를 돌봐주셨어요. 다행히도 얼마 후 올리오파는 다시 건강을 되찾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무당이 놓은 침 때문이 아니었어요. 아직 올리오파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올리오파를 돌보셨고 올리오파가 나을 수 있도록 지켜주셨어요. 올리오파는 뉴기니 섬의 다른 친구들과는 다른 특별한 점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야생동물이나 새를 사랑하는 마음이었어요.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도 동물을 좋아하나요? 여러분은 어떤 동물을 좋아하나요?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 동물은 누가 만드셨을까요? 맞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동물들을 아끼고 잘 돌봐야 해요. 그런데 뉴기니 섬에 사는 어린이들은 그렇지 못했어요.
2: 야! 잡아! 잡아! 옳지, 잡았다. 이 녀석, 내가 너보다 더 빠르다고.
1: 야, 얼른 발을 묶어. 그리고 서로 싸움을 시켜보자. 이런, 아이들은 동물을 사로잡아 줄로 발을 묶고는 서로 싸움을 시켜 죽게 하고 그 모습을 지켜보며 즐겼어요. 하지만 동물을 사랑하는 올리오파는 그 모습을

0: 그냥 지켜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올리오파는 말했어요. 얘들아, 그만둬! 올리오파가 친구들에게 소리치자 그 친구들은 올리오파를 비웃었어요.
1: 야, 올리오파 뭐야? 너 무서워서 그러는 거지. 에이, 올리오파는 겁쟁이구나.
0: 친구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올리오파는 생각했어요. 틀림없이 어떤 선한 영이 아름다운 새와 동물, 그리고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것을 만들었을 거야. 그런데 어떤 선한 영이 나를 만들었을까?
2: 올리오파는 또 생각했어요.
0: 만일 무당이 악한 영에게 말해서 자기가 악한 일을 하도록 도울 수 있다면 나는 선한 영에게 말해서 나를 도와 좋은 일을 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2: 어느 날 아침 일찍 아무도 일어나지 않은 시간에 올리오파는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0: 나는 악한 영이 있고 무당은 그 악한 영에게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악령은 사람들을 해쳐요. 병들게 하고 때로는 죽이기까지 하며 발을 못 쓰게 만들기도 해요. 하지만 나는 선한 영이 있다는 것을 믿어요. 선한 영이 우리 동네 주위에 있는 아름다운 산과 나무들을 만들었고 이 강물도 만드셨음을 믿어요. 아마 나도 만드셨겠지요.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선한 영이시오. 제발 저에게 당신에 대해서 말해줄 사람을 보내주세요.
2: 우리는 지아린이 친구들, 올리오파가 찾고 있는 그 선한 영이 누구인지 친구들은 알고 있지요? 맞아요. 바로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이시지요.
0: 하지만 올리오파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이 올리오파 옆에 있었다면 바로 즉시 알려줄 수 있었을 텐데 말이지요. 친구들, 올리오파는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을 보내달라고 3년 동안이나 아침마다 기도했어요. 올리오파가 찾고 있는 그 선한 영에 대해 말해줄 사람이 나타나게 될까요?
2: 올리오파는 선한 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듣게 될까요? 다음 주 우주와 미션 스토리 시간을 기대해 주세요.

어린이 찬양팀의 믿음의 세대 찬양을 듣고 왔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이번 한 주도 오늘 배운 히브리서 12장 28절 말씀을 암송하며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친구들이 되기로 해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아바 프레이즈의 너는 축복의 씨앗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주의 어린이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M 107MHz 울산 극동방송입니다.
1: 안녕하세요. 모닝프레이즈 박은아입니다. 복된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얼마 전 미국의 배우, 아주 유명한 배우죠. 덴젤 워싱턴이 미국의 한 대학교 졸업식에서 했던 축사 영상을 봤습니다. 이 연설은요, 당시 성공과 스펙을 쫓아달리던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춰 세웠습니다. 지금까지도 인생을 바꾸는 최고의 명연설로 손꼽히고 있는데요.

그날 덴젤 워싱턴이 무슨 말을 했냐고요? 졸업을 하고 사회로 첫 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건넨 진심 어린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제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누리는 축복은 제 능력이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가장 먼저 최우선순위에 두십시오. 네, 그러면서 뼈있는 농담 하나를 던졌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 연구차 뒤에 이삿짐 센터 트럭이 따라가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라고요. 네,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대단한 성공을 거두어도 우리가 죽을 때 이삿짐 트럭에 화려한 것들을 하나도 실어갈 수 없다는 말이겠죠. 네, 머릿속에 그 장면이 떠오르면서 마음 한구석이 뜨끔해졌습니다. 영원히 곁에 둘 수 없는 것들을 첫 번째 자리에 우선순위에 두고 아등바등 움켜지려 할 때가 참 많았으니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오늘 우리의 삶의 가장 첫 번째 자리에 우리는 무엇을 두고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계획, 그 주님의 계획을 바라봅니다.

라이플로드 싱어즈의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안이네 함께 하셨고요. 그 전에 들으신 곡 꿈이 있는 자유의 주님의 계획은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너무나 놀랍고 또 주님의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덴젤 워싱턴이 그날 연설 중에 기발하고 재미있는 일상의 습관 하나를 소개했습니다.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 벗어둔 신발을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쑥 밀어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날 아침 신발을 꺼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무릎을 꿇게 될 거니까요. 네, 우리 문화에서는 침대 밑에 신발을 두는 일이 없으니 좀 낯설게 들리긴 하지만요. 이 이야기의 진짜 의미는 분명합니다. 눈을 뜨자마자 바쁘게 하루를 향해 달려나가는 대신 가장 먼저 바닥에 엎드려 무릎을 꿇고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라는 뜻일 겁니다. 아침의 첫 시간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며 겸손히 엎드리는 그 짧은 기도가 우리 삶의 방향을 얼마나 단단하게 잡아들지 생각해 봅니다. Back to the Bible Quartet의 영어 찬양 함께 하시고요. 강내우의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어집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손예지의 회개 찬송 메들리, 크룩스의 험한 세상 나그네길 찬송과 함께 하셨습니다. 이혜인님의 9월의 기도라는 시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9월에는 내 마음이 조금 더 겸손하게 하옵소서. 나의 작은 뜰에 열매를 맺게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무더웠던 여름날 움켜지려 했던 우리 마음의 짐들은 조금 덜어내고요. 이제 곧 높고 맑은 가을이 펼쳐지겠죠? 주님 앞에 더 겸손하게 무릎 꿇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연주곡 전해드리면서 모닝프레즈 인사드리겠습니다. 박은하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107.3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R,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주님과 함께 걷는 예수 동행일기. 방송가족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예수 동행일기 쓰는 목사, 울산 은광교회 김현태 목사입니다. 18세기 미국에 데이비드 브레이너드라는 젊은 선교사가 있었는데요. 그는 당시 미국 인디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숲과 황야를 오가며 살았습니다. 데이비드 브레이너드의 생애와 일기라는 책에서 그의 일기를 보면 그는 성공적인 선교사의 삶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몸은 천성적으로 매우 약했습니다. 그는 9세의 아버지를, 14세의 어머니를 여의고 우울하고도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예일대학에 들어갔으나 그의 신앙적 비전과 맞지 않아 학교와의 마찰로 제적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신학훈련을 받고 선교의 비전에 눈을 뜨고 1743년 스톡브리지 근처의 델라웨어 인디언에게 파송되어 복음을 전하며 여러 어려운 삶을 겪었습니다. 그는 금식과 기도와 선교 사역에 매진하다가 그의 지병이었던 폐결핵이 악화되어 그만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결국 그는 조나단 에드워드의 집에서 머무르며 마지막 몇 달을 보내다가 1947년 10월 9일 서른 해의 짧은 삶을 살고 주님의 품에 안겼습니다.